까만색 동그란 샌드 사이에 하얀색 크림이 들어가 있는 그 오렛땡 과자 다 아시죠? 얘가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과자 중에 하나래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오렛땡의 희한한 맛이 많답니다. 뭐 그 안에 있는 크림이 수박 맛도 있고요. 뭐 고추냉이 크림부터 피클 맛까지 있다는데 아우 나는 그냥 줘도 못 먹겠다 싶은 이런 기상천외한 맛을 왜 만들까 싶은데 놀랍게도요. 맛이 희한하면 희한할수록 오리지널 오렛땡의 판매량이 쑥쑥 오른다는 거예요. 새로움을 찾아서 기웃대봐도 결국 나한테 익숙한 것이 최고다. 이런 얘기일 텐데 왜 저는 갑자기 라디오가 그렇게 생각이 날까요? 9월 6일 일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

0: 자, 일요일 오늘 아침 첫 곡 존 메이어의 Back to You로 시작을 했습니다. 5482님이 제가요, 자주 가는 밥집에 가도 메뉴판을 한참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좀 새로운 걸 먹어볼까 하다가도 결국 외치는 건 늘 똑같아요. 제육이요. 배고픈데. 그쵸. 익숙한 맛 버리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0767님은 휴가 가서 아, 이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이러다가도 집에 오면 역시 집이 최고, 내 베개, 내 침대가 최고 이렇게 됩니다 라고. 그죠, 우리가 그만큼 길들여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익숙한 것에서의 오는 그런 안정감 누가 이기겠어요. 네. 자, 그러면 광고 듣고 9월 6일 오늘 아침 편안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링.
3: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3: 완전 좋아요.
2: 연두링. 잘 부탁드립니다.

0: 지마크확인하고 건강해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4: 백조 싱크.
5: 자연과 음악의 도시 가평에서 가을을 준비해보는 거 어떠세요? 지금 가평군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면 새해공제는 물론 특별한 답례품과 10월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티켓 할인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가평에 마음을 더하고 혜택도 받아가세요.
6: 자, 따라해보세요.
7: 이카운트 ERP
8: 4만원
6: 회계관리
7: 이카운트 ERP
9: 4만원
6: 재고관리
7: 이카운트 ERP
6: 4만원 생산관리
7: 사업성공
9: 함께해요.
6: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7: 이카운트
6: 가입비 부가세 별도.
10: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주말 아침 조금은 더 느긋하고 싶은 여러분을 위한 게으른 소파의 노래. 자, 게으른 소파의 노래 오늘 첫 곡은요, 저도 좀 생소한 팀이에요. 기타리스트 이태훈, 베이시스트 김재호, 드러머 김다빈, 이렇게 세 사람으로 이루어진 밴드인데요, 까데호라는 팀입니다. 2018년부터 우리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합주를 하자라는 약속을 지키면서 재즈, 펑크, 덥 이런 장르까지 연주를 하는데, 몇 년 전부터 꽤 알려져서 국내외 페스티벌에서도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런 팀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은 가사가 없이 연주곡 위주로 되어 있는 곡들인데요, 필요에 따라 멤버들이 직접 노래를 부르기도 해요. 오늘 들려드릴 천진이라는 곡에도 간략하게나마 노래 파트가 들어있는데, 자,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된 그런 곡이라서 까데호 천진으로 소파의 노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줌이란 노래였습니다. 까데호의 천진에 이어드렸는데요. 이 팀도 꽤 되었어요. 제가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을 즈음에 바닐라 어쿠스틱이라는 팀의 이름을 꽤 들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 들으신 곡은 2014년도에 발표됐던 싱글이었고요. 그 자두의 대화가 필요해를 리메이크해서 또 많이 알려지기도 했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게으른 소파의 노래 이번에 준비된 곡은 엘로이즈의 You Dear라는 곡인데요. 이 팀은 영국 출신이고요. 사랑에 대한 우울한 노래를 쓴다라고 본인 소개를 하는데 이 곡은 예쁜 그런 노래입니다. 그 예상치 못한 상대와 사랑에 빠진다라는 설정으로 노래를 만들었다고 하고요. 브루노 메이저가 이 곡의 사운드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끌어 주었다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더 잼이라는 그 영국 팀이 있었어요. 거기에 아주 기다리 아저씨 같이 생긴 폴 웰러라는 프론트맨이 따로 이제 더 스타일 카운슬이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에버체인징 무드라는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팀의 노래를 하나 같이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부터 저 팀 이름이 스타일 협회. 마치 여기서 허락 안 하면 그 스타일은 별로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자 그러면 둘 다 영국 출신이죠. 엘로이즈의 You Dear, The Style Council의 You Are The Best Thing 두 곡 편안하게 이어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초대의장 송용곤입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하나된 힘이 필요합니다. 전남광주가 함께 열어갈 통합의 시대, 소통과 공감, 책임과 신뢰의 우정으로 320만 특별시민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1: 한강, 이청준, 송기수 그들의 문장이 갇힌 곳에서 시작되는 탈출의 시간. 전남 고등학생 40명이 이곳에 모여 우리 작가의 한 문장으로 진짜 탈출을 꿈꾼다. 한강의 문장이 대사가 되고 이청준의 문장이 장면이 되듯 학생들은 팀별로 자신만의 한 문장으로 저마다의 영화를 완성해 나갑니다. 시나리오 작가, 영화감독, 문학작가, 밴드까지 함께하는 다채로운 경험의 시간. 2026년 10월 장흥에서 열리는 한 문장.

0: 3인작 미디어 캠프 문학이 영화가 되는 1박 2일이 시작됩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강원도 지역 곳곳에 비가 살짝 내렸는데요. 오늘 동해안에는 5에서 10mm, 제주 산지에는 최고 4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특히 제주와 남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바람에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잘 하셔야겠고요. 내륙 지역으로는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한낮 기온은 햇볕이 내리쬐면서 쑥 오르겠습니다. 서울 29도, 광주와 목포가 30도, 부산 28도가 예상됩니다. 고속도로는 아직 여유가 있는 가운데 경부선 서울 방향의 사고입니다. 남청주 국도 진출부 부강 방향의 사고 차량 서 있습니다. 그리고 양재에서 반포 구간 밀립니다. 최수연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마음을 담아 전하는 이야기 문득 너에게. 오늘 최시은님의 사연과 만나보겠습니다. 오, 혈압약인데 이게 버스 정류장에 있었다고요? 아이고 깜빡하셨나 보다. 멀리 가셨으면 어쩌나. 처방받은 병원에 전화해서 연락처를 받아서 연락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아 잠시만요. 이거 하나 드세요. 약국이라 드릴 게 이것뿐이네 하면서 피로회복제를 주시는데 받아들고 병원을 나왔거든요. 얼굴도 모르는 분이지만 가끔 생각이 납니다. 할머님은 오늘도 혈압약을 잘 드셨을까? 시은님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면 할머니가 아마 집에 도착해서 약이 없다는 걸 아시게 되고 부랴부랴 뭐 버스 회사에 전화를 해보고 약국에도 전화를 하셨겠죠? 결국에 아 잃어버렸구나 아이고 내 정신이야 하시면서 자책을 하셨을 텐데 약봉지를 받아든 할머님도 또 시은님이 그러했듯이 시은님한테 더 좋은 일이 가득하길 할머니도 빌어주실 것 같아요. 9월 6일 일요일 문득 너에게 이렇게 답장을 전해봅니다.

네, 들으신 곡은 구화 숫자들 높은 마음이었어요. 문득 너에게 최시은님의 사연과 함께 들었는데 이렇게 착한 일 이게 참 쉽지 않거든요. 약봉투가 있어서 결국 그 약국까지 가셨다는 거잖아요. 가서 할머니께 약이 전달되도록 진짜 좋은 일 하셨습니다. 9236님은 길 가다가 앞에 가시던 분이 지갑을 떨어뜨려갖고 주워서 건네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 이후로 길을 걸을 때마다 혹시 또 뭐 떨어진 건 없나 바닥을 살피게 된다고. 역시 좋은 일 하셨어요. 5347님 버스기사 경력 1년을 채워가고 있는 초보 버스기사입니다. 아직도 긴장되고 서툰 점도 있지만 가끔 승객분이 기사님 고생 많으세요, 수고하세요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면 그날 하루 참 기분이 좋습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네요. 형편 되시면 우리도 버스 이용할 때 예, 뭐 인사드리려고 일부러 막 고개를 드밀 순 없겠지만 상황이 허락될 때 그렇게 인사를 건네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머리 길이가 딱 어깨에 닿아요. 그래서 자르고 싶은데 더 짧으면 안 묶일 것 같고 안 자르자니 길이가 참 애매하고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죠? 3188님 별게 아니지 않

않으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사실 예 이런 거 물론 가르마도 자기가 타면은 왼쪽 오른쪽 자기만 알아보지만 그 차이가 얼마나 크잖아요.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럴 때 조금 더 길러보시면 머리야 뭐 또 잘하니까 도전 안 해본 스타일에 한번 도전해보는 거죠. 이럴 때 예, 3188님 자 이어서 이소라의 노래 처음 느낌 그대로 로이킴의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두 곡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0: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아직 둘째도 곧 그런 나이가 될 텐데. 지금 고2 나이니까. 벌써? 그리고 이제 신검 받으라고 날아올 때. 예, 아직 애긴데. 라는 모든 자식을 둔 부모님들은, 네, 나라에서 부르더나 뭐 이런 주민등록증 얘기 나올 때 깜짝깜짝 벌써? 라는 생각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만큼 또 아이들은 자기들이 이제 사회에 나갈 준비가 되었다라는 자신감도 가질 나이일 테니까 축하할 일이겠죠? 네. 새로 이사한 동네에 큰 도서관이 있어서 앞으로 자주 다녀야지 했는데 이사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한 번도 못 갔어요. 거리에 단풍이 들기 전에 꼭 한번 가야겠습니다. 라고. 아, 동네에 좋은 도서관 있으면, 큰 도서관 있으면 정말 고맙죠. 근데 이사하고 얼마 안 지났으니까 정신이 없었다 치고 앞으로 자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6752님의 문자까지. 자, 잠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올게요.
1: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7: 5 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8: 2329님의 문자였는데요. 제가 주문한 택배는 분명 손톱만한 USB 하나인데 큰 박스가 왔길래 내가 뭘 잘못 주문했나? 하고 뜯어보니 안에 완충제가 산더미처럼 들어있는 거예요. 아우, 보물 찾게 하는 줄 알았네. 라고. 글쎄, 이거는 과자들 조금 들여놓고 과대포장하는 거 가끔 뉴스에 나오는데 이거는 안전을 위한 조치일까요? 하긴 저도 좀 크다 싶은 박스에 그렇게 조그만한 제품이 있을 때 뭔가 약간 마음이 편치는 않은 기분이 있습니다. 내가 뭐 잘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뭐 주문하신 게 제대로 왔다면. 네, 2329님의 문자였고요. 0002님이 신청하신 노래, 하림의 목소리,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듣고 3부에 바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2: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네, 큐피트 50-50였습니다. 이걸 이 시간에 들었다는 얘기는 하트를 가장 많이 받은 노래라는 건데 제가 살펴보니까 제가 돌아오기 바로 전날 8월 26일 수요일 날 들려드리고 하트를 엄청 받았더라고요. 다들 반가우셨나 본데요. 8345님은 50-50 초창기 때부터 쭉 응원했던 팀이거든요. 빌보드 핫100 진입했던 소식에 제가 눈물 흘린 기억이 있어요. 와, 진짜 보물을 빨리 알아보셨네요. 6671님, 걸그룹 최초로 백캠에 출연한 거 아세요? 아, 진짜? 백캠에, 하긴 정말 백캠을 통해서 한국에 인사한 해외 스타들 어마어마하죠. 야, 근데 걸그룹 최초라니까 진짜

0: 듣고 광고 듣고 이제 편안하게 또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들 이어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0: 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1: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0: 1일 1짬뽕 오케이?

배우 앨리슨 수돌이라고 신비한 동물 사전의 퀸 역으로 나온 배우인데요. 노래를 할 때는 A Fine Friends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대요. A Fine Friends의 Come On, Come Out 함께 들었습니다. 7642님의 문자인데 우리 아빠는 내비게이션 말을 절대 안 듣죠. 저 애전입니다. 안내가 계속 나와도 직진하시면서 이 길이 더 빨라 우기시는데 결국 그러다가 10분 정도 더 늦게 도착을 해도 꼭 내가 내비보다 더 정확해 이러세요. 다니던 길이 익숙한 거죠. 예. 사실 진짜 뭐 내비가 다른 길 이렇게 추천해도 평소 다니던 길 같은 경우에는 추천하는 길로 안 가게 되는 심리가 있어요. 혹시라도 갔다가 낯선 데서 또 혹시 당황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능수화가 다 떨어지고 이거 예쁘게 그려보려고 오일 파스텔을 꺼냈다가 엉뚱한 꽃이 돼버린 거 있죠. 그냥 색칠하다 보면 기분 좋아져서 시작했는데 아직 실력이 점점점. 처음부터 잘 될 일이 있겠어요. 그래도 열심히 꾸준히 연습하시길 저희가 응원 드리고요. 0715님. 우리 남편은 남양주 땡큐버스 기사입니다. 얼마 전 시내버스 기사로 승진도 했고요. 아들 셋 키우느라 맞벌이 중인데 승진 소식에 너무 기쁩니다. 라고 축하드립니다. 우리 8549님. 원래 땡큐버스가 뭔지는 모르지만 아마 조금 작은 버스에서 이제 시내버스 그것도 이제 그렇게 단계가 있는 거였군요. 자, 그러면 승진 기념으로 제가 우리 작가님들과 상의해서 선물 하나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일요일인데 듣고 계시려나. 네,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The Wallflowers의 노래입니다. One Headlight.

국내에도 많은 팬을 둔 밴드 뮤즈의 스타라이트 이렇게 들었습니다. 고향 울산에서 같이 올라와 서울 생활하며 서로 으쌰으쌰했던 동생이 있는데요. 요즘 좀 아파서 병원에 검사하러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다고. 사실 그날 저 약속이 있었는데 괜히 마음이 쓰여서 약속 미루고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안 가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네, 잘하셨어요. 부디 별일 아니기를 바랍니다. 7535님 친정

0: you.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농협, HD 현대사모, 무한군의회, 목포무한신한축협, 시월드 코스페리, 코롬방 제거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주류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한군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목포 사막도 특설 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남 광주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우주항공과 바이오 헬스, 800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AI 시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 인재들이 대혁신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지역대학이 함께 키우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와 앵커사업단이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아침 저녁에는 가을의 선선한 바람이 느껴집니다. 다만 오후 동안에는 아직 더운데요. 서울 29도, 대구 27도, 광주와 목포가 31도까지 올라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덥겠습니다. 고속도로는 대부분 여유가 있는 흐름입니다. 다만 수도권 구간에서 밀리는 곳들이 하나씩 생겨나고 있는데요. 우선 경부선 서울 방향 양재에서 반포까지 7km 구간이 정체고, 부산 방향은 한남에서 반포까지

0: 강사 여파를 받으면서 밀립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판교 방향 서운에서 송내로 6km 구간 정체고요. 일산 방향은 장수에서 서운 분기점에서 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또 송내 부근은 5차로에 승용차 관련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수연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한 곡을 들으면 노래 한 곡이 더 따라옵니다. 주말엔 원 플러스 원. 자, 이번 주 주제는 다시 만나고 싶은 프로젝트로 정해서 어제부터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뭐 짧게 활동하고 사라져버려서 아쉬움이 남는 그런 프로젝트 팀의 곡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곡은 신치림의 너랑 왔던 이란 노래인데요. 다 아시죠? 신치림 윤종신, 조정치, 하림, 네. 그렇게 세 사람이 끝자를 조합해서 원래는 윤종신 씨하고 조정치 씨 둘이서 신치라는 포크 듀오를 지향했다가 하림 씨까지 합류하면서 이제 신치 림이 된 거라고 하죠. 네, 2012년에 1집 에피소드 1 여행을 발표한 이후로 팬들의 문의가 이어져도 묵묵부답. 뭐 워낙에 윤종신 씨는 뭐 바쁜 걸로 소문난 사람이지만 그래서 두 번째 에피소드가 언제 나올지 아직 나올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어도 되는 팀이니까. 근데 소문에 의하면 신치림 1집 때 하림 씨가 너무 고생을 해서 지금도 하림 씨가 다시 마음이 돌아서면 가능한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여기서 또 원 플러스가 되는 곡은 썩어도 준치의 할 수 있어 라는 노래인데요. 신치림이 잠잠한 동안에 조정치 씨가 몇 가지 프로젝트를 또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썩어도 준치라는 듀오입니다. 네, 이름 때문에 이 팀의 미로도 알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준치의 멤버가 조정치 그리고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영준 씨입니다. 영준과 정치가 모여서 준치가 된 거예요. 뭐 썩어도는 우리가 옛날부터 속담은 아니고 사용했던 얘기인데 정작 준치라는 생선을 잘 봐도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아이돌 그룹 에너지의 노래를 아주 재미있게 편곡을 해서 불렀는데요. 할 수 있어라는 노래. 자, 그러면 신치림의 너랑 왔던 썩어도 준치의 할 수 있어 원 플러스 원으로 들려드립니다.

어유 노래 좋은데요? 네, 썩어도 준치. 그냥 준치로 해야지. 할 수 있어. 에너지의 노래를 아주 부드럽게 리메이크를 했습니다. 자, 주말에 원 플러스 원. 이번 주 다시 만나고 싶은 프로젝트를 주제로 선곡을 했는데, 이번에 준비된 곡은 빌리 조 암스트롱 그리고 노라 존스의 Long Time Gone이라는 노래입니다. 락밴드 그린데이의 리드 보컬이죠. 빌리 조 암스트롱 그리고 노라 존스가 뭔가 결이 좀 많이 달라 보이는데 같이 앨범을 낸 적이 있더라고요. 펑크락일까 아니면 재즈일까. 네. 근데 이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미국의 어떤 전통음악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컨트리 앨범을 발표했어요. 저도 이번에 또 미국에 있는 동안 컨트리의 위력을 우리한테는 너무 낯선 그런 아티스트들, 뮤지션들이 아직도 정말 뭐 세월의 관계없이 카우보이 모자를 쓴 아주 젊은 친구들도 꾸준히 컨트리 시장 안에서 새로운 노래들을 발표하고 또 큰 사랑을 받으면서 미국 안에서는 거의 전국 투어들을 하고 있던데. 자, 아무튼 이 빌리 조 암스트롱이 에벌리 브라더스의 음악에 팍 빠져가지고 노래를 듣다가 그냥 앨범 하나를 통째로 커버하기로 마음먹고 노라 존스에게 연락을 해서 그렇게 해서 성사된 그런 앨범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사람이 다 스티비 원더 2005년 공연 때 초대를 받은 적이 있대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노래까지 할 수 있는 사이가 되어서서 두 사람의 오작교 역할을 한 네, 스티비 원더의 노래 원 플러스로 준비를 했거든요. 자, 빌리 조 암스트롱과 노라 존스의 Long Time Gone, 스티비 원더의 워낙에 좋은 곡이 많지만 오늘 Superstition 선곡해봤습니다.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선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5: 자, 일요일 오늘 아침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1256님의 문자 소개해드리는데 3년째 솔로로 크리스마스를 보낸 아무래도 올해도 여자친구는 그런 것 같아요. 주위에서 소개팅도 안 시켜주고 너무해요. 근데 이럴 때 남을 원망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인연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힘내세요. 네, 1256님. 손자랑 4년 넘게 한 방에서 같이 지냈는데 얼마 전 딸과 함께 이사를 갔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고 이제 좀 조용해서 살겠구나 했지만 조용해도 너무 조용해서 허전하네요 라고. 6787님. 앞으로 이제 손자 놀러 오면은 올 때는 반갑고 집에 가면 더 반갑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네, 다 커가니까 뭐 어쩌겠어요. 4월에 전역한 아들 복학했습니다. 애가 집돌이라 제대 후 집 밖을 거의 안 나가서 답답해했는데 이제야 숨통이 좀 트일 것 같습니다 라고. 김경화님도. 예, 전역한 아들은 조금 봐주세요. 네. 아니, 시간 때문에 노래를 듣기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사연

소개해드리면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9월 6일 9월의 첫 번째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 월요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SF9 다원입니다. 저는 어떤 일을 해야겠다고 계획하고 준비하기보다는 지금 주어진 일에 늘 충실하려고 합니다. 어떤 자리에 가든 그 자리에 스며들어서 그냥 그 순간을 즐기면 된다고 생각하죠. 남들이 뭐라고 하든 저는 이렇게 사는 게 재밌습니다. 일적인 부분에선 정직하게 해내고 오지 않은 앞날을 계산하기보다 오늘 주어진 하루를 최선을 다해 채우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괜찮은 삶이니까요.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입니다.
3: 목과 어깨가 아프고 팔이나 손가락까지 찌릿한 통증이 이어진다면 경추디스크나 경추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질환은 모두 목 주변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질이 힘들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등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집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신경차단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근력저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목 뒤쪽에 약 5에서 8mm 정도만 최소 절개하는 내시경 수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근육과 뼈의 손상을 줄이고 출혈이 적어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도 큰 부담 없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이었습니다.

0: 매년 9월 첫째 주는 심내혈관 질환 예방관리 주간입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은 가급적 마시지 않으며 적당량의 음식물 섭취와 매일 30분 이상 운동,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 유지, 스트레스 관리, 정기적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측정 등 20대부터 시작하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와 올바른 생활 습관 실천이 우리 모두의 건강 동행입니다. 자기 혈관 숫자 알기, 레드서클 캠페인. 이 캠페인은 목포시 보건소와 함께합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I가 무슨 약자인지 혹시 아십니까? AI. 우리가 AI 세상 속에 지금 살고 있는데, AI. 예. 제가 찾아보니까 A는 artificial. 그리고 I는 intelligence. 그러니까 artificial intelligence가 AI랍니다. 그러니까 인공적인 지능. 뭐 인공지능 세상 속에 우리는

너무 깊숙이 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특히 음악에 있어서도 인공지능 음악이 정말 세상을 뒤덮었죠. 그 세계 안에 살고 있지만 저는 적어도 음악은 아주 인간적인 사람이 만든 음악을 선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멜로디가 너무 아름다워서 많은 사람들은 이게 러브송인 줄 알고 있는데 스팅의 말에 의하면은 관계에 대한 집착 뭐 또는 질투 같은 걸 담은 노래라고 하죠.

0: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어요. 아니 일요일만큼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요일에는 아무도 나를 좀 안 쳐다보는 게 좋으시죠? 예. 맨날 그 AI AI 하는데 그 약자가 뭔지 갑자기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또 잊어버릴 것 같아요. AI. AI는 Artificial Intelligent. 인텔리전스. 그게 AI의 약자다. 예. 뭐 아쉬울 때 하는 그런 탄식 같지 않으세요? AI. AI 아니고 사람 이문세가 진행하는 방송. 오늘 일요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기는 MBC FM4U.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2: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3: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7: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8: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9: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0: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2: 취업이 잘 되는
13: 경복,
12: 잠재력은 전문가로
13: 경복,
12: 4호선 캠퍼스
14: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5: 경복대학교.
16: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7: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18: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음악에서 향기가 난다. 여기는 음악방송 MBC FM4U.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여행을 떠날 때 꼭 챙겨야 하는 필수품, 음악입니다. Non-stop the music, music, music, music, music. 네. 하늘하늘, 가을하늘에 뿌려지는 그 리듬과 음표를 사랑합니다. Non-stop the music, music, music, music. 네. 자, 신선한 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걷기 좋은 아주 계절 아닙니까? 가을이 오고 있죠. 걸으면서 들으면 좋은 노래들 몇 곡을 먼저 담아봤습니다. 잔나비 김윤희가 퓨처링한 이문세의 길을 걷다 보면 시작이지.

김광석의 대표적인 노래들은 약간 깊은 슬픔이라든가 또는 철학적인 성찰이 담겨져 있다면 지금 이 노래는 아주 맑고 경쾌한 희망적인 그런 노래 아니었습니까? 바람이 불어오는 것, 김광석. 아, 마치 그 오디세이 영화에서 오디세우스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상향을 향해서 떠날 때 Go West, 서쪽으로 서쪽으로 태양이 지는 곳 그쪽으로 향하잖아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그곳이 바람이 불어오는 곳, 희망적인 곳이 아닌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고 잭 존슨의 노래 그 전에 들으셨습니다. My Mind is for Sale. 그리고 이문세, 잔나비, 김윤희의 길을 걷다 보면 실내보다는 야외, 특히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서 들으면 훨씬 더 잘 어울릴 것 같은 노래들 세 곡을 함께 하신 Non-Stop the Music, Music, Music, Music. 봇짐 메고 하늘하늘 코스모스 길 따라서 소풍 가고 싶은 그런 날 일요일 여러분과 함께하는 Non-Stop the Music, Music, Music. 이번에는 분위기

살짝 바꿔서 뭐 살짝 땀 흘릴 정도의 리듬. 예. 그러니까 신나게 춤을 추자는 게 아니고 그냥 리듬에 맞춰서 덩실덩실 리듬감만 살릴 수 있는 곡 두 곡입니다. When We Disco 박진영과 선미 그리고 존 메이어의 New Light.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농협 하나로마트, 광주은행, 삼호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마트, 목포신항만 운영, 목포수협, 전남개발공사, 목포신협, 무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대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목포 삼학도 특설 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고속도로 아직까지 크게 어렵진 않은데요. 정체 구간 생겨나고 있고 곳곳에 사고가 있습니다. 우선 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인천요금소 부근에서 사고가 확인되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둔내터널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대 강릉방향 부곡에서도 사고인데요. 이 사고 여파로 3km 구간에서 속도가 떨어지고요. 경부선 상행선으로 정체가 길어졌습니다. 옥산분기점에서 독립기념관 달래내에서 반포 구간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서평택 분기점 또 매송에서 팔곡 분기점으로 차량 많아지면서 정체고 천안 논산고속도로 천안방향 정안나들목 3km 구간에서 밀립니다. 최주연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5: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일요일 이 시간에만 만나는 이 음악은 제발 틀어주세요 DJ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진짜 목소리도 완벽하고 커리어도 뭐 완벽 또 프로의식도 완벽 그리고 사람 됨됨이도 정말 완벽 정말 벽이 느껴지는 격이 다른 세계적인 디바 셀린 디온입니다. 아 이렇게 수많은 아티스트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셀린 디온 한 번쯤은 나올만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제야 아껴뒀다가 셀린 디온을 소개합니다. 셀린 디온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온 몸의 그 근육이 경직되는 그 희귀 그 신경 질환으로 투병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진짜 팬들의 안타까움을 샀었는데요. 이게 벌써 2년이 됐네요.

그 투병 중에도 그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서 참 변함없는 감동의 무대를 선보여서 큰 울림을 줬던 그런 기억이 벌써 2년 전이 됐군요. 그런데 또 반가운 소식은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콘서트 소식까지 예, 굉장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팬들이 응원하게 되는 마음인데 13살에 데뷔를 해서 이제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도록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한 평생을 노래로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가수 셀린 디온. 오늘 첫 곡은 좀 건강하고 밝은 에너지가 느껴지는 그런 노래로 시작합니다. I'm Alive.

나는 살아있다고 그렇게 외치는 목소리에서 아주 강인함 같은 게 느껴지죠. 셀린 디온, I'm alive. 셀린 디온이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부드럽고 맑은 목소리에도 그 후련함을 주는 그 폭발력 같은 게 있달까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캐나다 퀘벡이라고 하는 곳에

와, 숨을 쉴 수가 없네요. 명곡의 뭐 퍼레이드라고 할까요? 애니메이션 영화 매직 스워드 OST에 담겨져 있었던 셀린 디온과 안드레아 보첼리가 부른 더 프레이어.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크라이브 그리핀과 함께한 When I Fall in Love였습니다. 셀린 디온과 함께하고 있는 제발 이 음악은 틀어주세요 DJ 시간입니다. 이어서 들려드릴 곡이 그냥 셀린 디온의 전설이 시작이 된 곡 아닐까 싶어요. 1993년도 작품 The Power of Love.

0: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3: 오늘 아침 당신이 집을 나선 시간. 새로운 문을 연 동네 가게. 오늘 태어난 아이들의 숲까지. 통계는 우리 삶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작은 응답들이 모여 대한민국의 오늘을 보여주고 더 나은 정책과 필요한 지원이 되어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는 힘이 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데이터를 더 정확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며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통계조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통계청의 새 이름, 국가데이터청.
4: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두유기 열풍의 주역 오쿠에서 두유 제조기, 차류 전문 기업 꽃샘 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를 드립니다. 이 음악은 제발 틀어주세요, DJ. 정말 시간이 아쉽네요. 이 짧은 시간에 셀린 디온의 이 세계적인 가수를 소화한다는 건 정말 역부족입니다. 끝곡은 셀린 디온의 뿌리인 그 캐나다 퀘벡 고향의 언어인 프랑스어로 부른 곡이 있어요. 아버지랑 이야기하고 싶어요 라는 제목. 파를레 라몽베르. 진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팬들을 만나게 될 셀린 디온을 힘차게 응원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문세였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연골파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연골파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 경골 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잠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 전.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성우의 희망곡 스페셜 DJ 이국주입니다. 정의가족 1255번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해외 어느 PC방에 써있는 글이라고 하네요. 젊은이여, 허구의 세상에서 벗어날지어다. 책을 읽고 친구와 이야기를 하며 태양 아래를 산책해보아라. 그러면 하루 만에 깨달을 것이다. 역시 인터넷이 재밌다라는 것을. 한국이든 외국이든 사람 사는 거 역시 다 비슷하네요. 잠시 책을 펼쳤지만 결국엔 휴대폰을 보게 되고 점심엔 식단을 했다가 저녁엔 치킨을 뜯게 되는 신비한 경험 다들 해보셨죠? 자, 1초같이 흘러가는 일요일입니다. 너무 참지 말고 내 바디가 원하는 거, 내 소울이 원하는 거 간간히 누리시길 바라면서 정호의 희망곡 출발합니다.

정우의 희망곡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CN블루의 러브였습니다. 이 노래가 은근 되게 신나. 그래서 저 산책할 때 CN블루 노래 좀 이렇게 해놓고 선곡해놓고 많이 걷거든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여러분 잘 지내셨죠? 예,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좀 즐겨주셔야 돼요. 마지막까지도

0: 이거 진짜 안 시켰는데 너무 감사해요. 지금 이제 홍보는 하고 있고요. 제가 10월 24일에 20주년 콘서트를 합니다. 예, 여러분 아직 티켓은 오픈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오픈되면은 1열은 제가 봤을 때는 빨리 찰 수도 있어요. 매진은 아니어도 1열은 빨리 찰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한번 와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예, 약간 토크 콘서트 느낌이고 아무래도 저는 이제 몸을 좀 쓸 줄 아는 뚱땡이다 보니까 오프닝 정도는 흔들어 제끼겠죠. 예, 제 무릎이 허락을 해준다면요. 예, 의상 여러분 웃지 마세요. 제작 들어갔거든요. 트와이스 옷 만드는 제작사에서 합니다. 여러분 그 친구들은 한 사람당 한 마가 들어간다면 저는 14마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의상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저희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서 공연이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서 의상은 제가 사비로 만듭니다. 여러분 그만큼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이렇게 또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역시 라디오가 좋아. 정이 있어. 이분 선물 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누가 보면 내가 심은 줄 알겠어. 센스가 있다 진짜. 정소영님은요. 안녕하세요 국밥띠. 원래 주말에는 라디오 들을 시간이 없는데 남편이 애기 데리고 시댁 가가지고 여유롭게 친구 만나러 가는 길에 들어요. 기분이 째져요 국주님 나이스 라고. 진짜 자유네. 그래도 남편이 애기 데리고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 그죠? 이런 거 못해주는 남편들도 좀 있잖아. 근데 이렇게 애기 잘 봐주고 시간 주고 하면 너무 좋지. 서로 이렇게 아내분도 남편분에게 자유를 좀 주고 서로 그렇게 해주면 싸울 일 없지 않을까. 물론 경험이 저는 없기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순 없습니다. 예, 저는 아이가 없어서. 예. 있으면 큰일이죠. 예. 아, 바비. 우리 강아지 바비 있죠, 바비. 예. 그 친구는 제 아들이죠. 예. 저희 부모님들 이제 대충 아세요? 아, 이국주에게 내 딸에게는 자식은 얘가 마지막이겠구나. 우리 엄마도 이제 아는 것 같아. 자 오늘 2부부터는요 정오의 희망곡 탑15 달려볼 텐데요. 함께할 분 탕탕타라 탕탕탕타라 이거 인간 비타민 최유정 씨와 호흡을 맞춰볼 거니까요. 딱 기다려주시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2: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디스카.
3: 26년 3월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5: 엄마!
6: 우리 아이 도드람.
7: 나왔어.
6: 우리 남편 도드람.
8: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9: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10: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1: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2: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3: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4: Walk it, walk it. 안전화.
15: 지혜.

0: 지마크하게 하고 건강해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3: 오피스.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4: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 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 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5: 정호의 망고 9월 상품 소개합니다. 급발진 잡는 진해에서

0: 전문철 블랙박스.
1: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2: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크림.
0: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1: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2: 비타 케어너스 헬스엔에서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0: 굿즈 판촉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1: 조미료 무첨과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2: 약사가 만든 영양제 메디온셀에서 비타민 D3K2.
0: 수분 충전 하이토미에서 방울토마토 이온 음료.
1: 곱창의 대명사 소팔 소곱창에서 소곱창 세트.
2: 아니브드 촵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0: 매운 거 먹고 후 후하고에서 짜먹는 제스티.
1: 당류 0% 비타와이즈에서 유산균 다크 초콜릿을 드립니다.
3: 여러분은 지금 알파 드라이버의 아기 백구 상현도 푹 빠진 라디오 정호의 희망곡을 함께 듣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알파 드라이버의 막둥이 상현입니다. 얼마 전 멤버들과 다 같이 정호의 희망곡을 방문했는데요. 저희 알파 드라이버니 본 다이어라는 곡으로 컴백을 했거든요. 멈추지 않고 질주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노래인데요. 계속해서 성장하고 달려나가는 저희의 모습과도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무드나 퍼포먼스 비디오도 같이 보시면 저희의 에너지, 열정도 더 잘 느껴지실 거거든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또 많은 스트리밍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청취자분들을 위해 가져온 저희의 추천곡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곡은 페모네코님의 Can Ania Part 2입니다. 이 곡은 제가 보이스 투 플래닛을 위해 준비했던 곡인데요.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면 그때 추억도 떠오르고요. 곡 내용도 좋아하는 사람 때문에 질투하는 듯한 뉘앙스라서 간질간질하고 귀여운 느낌이 들거든요. 청취자분들께도 이런 설렘을 나누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알파 드라이버의 생은이었습니다. 잠깐만.

여러분은 지금 에너지 넘치는 아워버스트의 아치라도 사랑하는 라디오 정호의 희망곡을 함께 듣고 계십니다. Today is our birthday. 안녕하세요, 아워버스트의 아치라입니다. 저희 아워버스트가 멤버 다 같이 정호의 희망곡을 찾아왔는데요. 살짝 긴장도 됐지만 설레기도 하고 좋은

추억을 만든 것 같아서 행복했습니다. 저희 타이틀곡 스퀴지도 스트레스와 걱정, 고민을 이겨내기에 좋은 노래거든요. 밝고 에너지 넘치는 곡이니까 많은 사랑과 스밍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 추천곡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곡은 악뮤 선배님들의 러블리입니다. 이 곡은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사랑스러운 분위기가 포인트인데요. 귀여운 멜로디와 설레는 가사가 잘 어우러져서 누구나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곡인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도 기분 좋고 행복한 느낌을 받으시길 바라면서 추천하고 싶은 곡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아우버스데이의 아치라였습니다.

0: 축제는 계속된다. 다음 주를 꽉 채울 주인공은 누구? 기대하시다. Who's next? 눈부셔, 눈이 부시다고. 정오의 희망곡을 빛내러 그들이 온다. 9월 8일 화요일, 작사, 작곡, 안무, 창작까지 다 가는 만능돌 베리베리. 9월 9일 수요일, 하이브의 신인 걸그룹 슈퍼루키 트위드. 그럼 다음 주 정오의 희망곡도 만관부.
1: 발매가 된 곡이고요. 이상형에 대한 조건을 솔직하게 풀어낸 가사가 포인트인 노래입니다. 그동안은 숨어서 듣는 명곡, 일명 숨듣명으로 불리면서 매니아층에게 사랑을 받았는데요. 최근에 또 쇼폼의 배경음악으로 쓰이면서 재조명되고 있다고 합니다. 틱땡에서는요, 이 노래를 사용한 게시물이 10만 개를 넘었고요. 너튜브 인기 뮤직비디오 차트 10위 안에 들기도 했습니다. 베스티의 해체 후에 멤버 혜연 씨는 트로트, 유지 씨는 뮤지컬, 혜령 씨는 연기 분야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역주행의 바람을 타고 베스티를 다시 보고 싶다는 반응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다음 곡 한번 만나봐야죠. 효리수의 스키비디입니다.

효연, 유리, 수영 씨로 이루어진 소녀시대의 새 유닛 그룹이죠. 효리, 수의 데뷔곡이 드디어 발매됐습니다. 노래가 발매되기 전에 페스티벌에서 이 곡을 선공개하면서 화제가 됐는데요. 너튜브에서 메인보컬 자리를 두고 다투며 장난치던 모습과는 다르게 또 탄탄한 라이브 실력을 뽐내기도 했습니다. 그 무대의 직캠 영상이 공개 4일 만에 80만 조회수를 넘기면서 아주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기도 했죠. 이게 바로 경력직 신인의 맛이다. 진짜 코첼라 가자! 이런 댓글들이 막 달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오늘의 임금 뮤! 드디어 데뷔한 화제의 신인 효리수의 스키비디. 13년 만에 역주행 바람을 타고 있는 노래 베스티의 연애의 조건. 이 노래 듣고요. 저는 스페셜 DJ 이국주 씨와 함께 정호의 희망곡 탑 15으로 돌아오겠습니다.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자칫자칫 하나씩 얘기를 나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조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한강, 이청준, 송기수 그들의 문장이 갇힌 곳에서 시작되는 탈출의 시간. 전남 고등학생 40명이 이곳에 모여 우리 작가의 한 문장으로 진짜 탈출을 꿈꾼다. 한강의 문장이 대사가 되고 이청준의 문장이 장면이 되듯 학생들은 팀별로 자신만의 한 문장으로 저마다의 영화를 완성해 나갑니다. 시나리오 작가, 영화감독, 문학작가, 밴드까지 함께하는 다채로운 경험의 시간. 2026년 10월 장흥에서 열리는 한문장 미디어 캠프. 문학이 영화가 되는 1박 2일이 시작됩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6: 12시를 넘어서면서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선 양양분기점을 시작으로 인제와 설악, 서종에서 화도 구간에서 지체되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은 면운에서 둔내터널, 광교터널, 반월터널에서 각각 속도 떨어집니다. 서해안고속도로에는 사고입니다. 서울방향으로 화성휴게소에서 정체인데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 처리하면서 뒤로 5km 구간 바람부터 밀려 있고요. 경부선은 서울 방향, 옥산분기점에서 독립기념관,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천안논산고속도로 정체가 길어졌습니다. 천안 방향으로 정안휴게소에서 정안나들목까지 9km 구간에서 밀립니다. 최수연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최신 트렌드가 머리에 쏙쏙,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최신 인기 차트 정호의 희망곡 탑 15. 함께할 분 4057님의 문자로 소개합니다. 국주씨가 정우의 희망곡에서 비장의 무기 안무 열심히 췄던 거 보고 깔깔 웃었는데 유정씨의 소감도 궁금하네요. 저 이국주도 춤추게 만든 귀요미 인간 비담이 최유정씨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네. 유정입니다.
0: 땅땅따라 땅땅땅따라. 아, 나 진짜 너무 잘 살리고 싶었는데. 아유, 잘 지냈죠?
1: 네네, 오랜만이에요.
0: 그니까요. 저희가 일단 7월에 네. 제가 기묘한 이야기 그 프로그램에서 게스트로 나와주셔가지고 네. 우리가 처음 이제 맞아요. 얼굴을 맞대고 맞아요. 번호를 교환하고 맞아요. 이렇게 됐다가 그때 이제 챌린지를 네. 혁수 씨랑 저랑
1: 맞아요 맞아요
0: 찍고 그때 갔어요.
1: 노래가 이제 나오기도 전이었는데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시작과 또 끝을 이렇게 맞아요. 또 뵙니까 좋네요.
0: 맞아요. 그때는 우리가 예시가 없었어요.
1: 맞아요.
0: 그래서 그냥 회사에서 만든 영상을 보고 네. 저희가 살려야 되는 거였는데
1: 맞아 맞아요.
0: 여기 막 풀숲도 막 없어. 막 거기 막 진짜 막 벌레 많을 것 같은 데였어. 근데 유정 씨가 거길 또 어떻게 찾아가지고 귀엽게 나와가지고 예쁘게 꾸민 거야.
1: 맞아요.
0: 이게 너무 귀엽게 나왔어.
1: 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0: 근데 난 혁수 씨 표정 보고 네. 이때는 몰랐거든요. 그때는 이제 오케이 돼서 끝났는데 올린 걸 보고 혁수 표정 보고 아 내가 졌다.
1: 더할 걸 이런
0: 내가
1: 느낌.
0: 내가 더할 걸. 그래가지고 댓글에 제가 혁수 잘 살렸네 아쉽네 한 번 더 라고 제가 써놨는데 어떻게 댓글도 좀 보셨나요?
1: 아, 네 나중에 아, 봤어요 나중에
0: 진짜 내가 너무 속상해서 다음번에 단독으로 좀 찍게 해주세요 저.
1: 아니 진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전 아. 너무 더웠거든요 그날 네. 근데 막 너무 열심히 네. 아, 이 정도 해도 괜찮은데 근데 아니 아니 여기서 얼굴이 잘 보이는 컷이 하나 맞아, 더 있으면 좋을 맞아, 것 같은데 맞아. 이러면서 역시 프로셔가지고 또 맞아.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0: 그리고 제가 이제 정호의 희망곡 스페셜로 왔을 때도 네. 비장의 무기 그 약간 광고송처럼 이렇게 집에 네. 나가잖아요. 그때도 제가
1: 그것도
0: 살짝
1: 봤어요.
0: 그거 보였어요.
1: 네네 여기 또 저희 정희 계정에 맞아요. 올라와가지고 맞아요. 봤는데 네. 아니 그새 안무를 아. 외우셔가지고. 네, 그 막 이렇게 팔 하는 것도 네. 다 외우셔서 하신 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0: 하도 그게 솔직히 말하면 지금은 또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그런 거죠. 외운 게 아니라 네. 영상을 내가 너무 많이 챙겨본 거야. 그래서 약간 그 어떤 안무가 있었는지 그것만 알지 뭐 이렇게 풀로 추지는 못하지만 그만큼 그래도. 내가 처음 중 씨를 보고 내가 너무 사랑에 빠져가지고 MJ 씨랑 방송을 했는데도 네. MJ 씨도 유정 씨랑 네. 밥도 먹고 친한다고 네. 같이 보자.
1: 네, 너무 좋아요. 같이 저희도 최근에 얘기했었거든요. 며칠 전에
0: 제 얘기를 했어요.
1: 네, 그래서 세상에. 유튜브에 나갔다 왔다, 유튜브 나갔다 맞아. 왔다고. 맞아요. 그래서 나도 최근에 뵈가지고 집에 놀러 오라고 이렇게 선뜻 얘기해 주셨다고. 그래서 아이 그럼 같이 가자. 오빠도 나 친구 뭐야지.
0: 들렸어.
1: 가야지. 뭐 이렇게 또 해가지고
0: 목소리 들렸어. 네. 목소리 들렸어 지금 들렸어
1: 텐션 바로 올리고
0: 친친이네 네. 아, 저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갑고 네. 자 우리가 또 수다 떨고 싶지만 또 네. 코너 해야죠
1: 네 해야죠
0: 자 차트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소개해 주시죠
1: 네 정호의 희망곡 탑 15는요 양대 권위 있는 음원 차트와 음반 판매량 차트를 합친 점수 50% 그리고 MBC 라디오 온에어 차트 순위 점수 50%까지 더해서 만들어집니다
0: 야 이거 대충 만드는 게 아닙니다
1: 맞습니다
0: 몰랐어요 지금 무시하면 안 되는 차트예요 이거
1: 네.
0: 지금
1: 맞아요.
0: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차트 소개하기 전에 차트 막 퀴즈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시죠.
1: 8월 31일 폴 블랑코의 신곡 너였다면이 발매되었습니다. 이 노래의 원곡은요. 10년 전 발매된 드라마 또 오해영의 OST로 이 가수가 불렀는데요. 안테나의 박보검, 발라드 세손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가수 누구일까요? 1번 정승환, 2번 정재형, 3번 정용화.
0: 아 어렵다 어려워. 아 근데 난 여기 문제에서 놀란 게 이 드라마가 벌써 10년 전이야.
1: 그러니까요. 와 진짜 재밌게 봤었는데.
0: 지금도 애기인데 10년 전이었으면 더 애기였을 거 아니야.
1: 10년 전이면은 네? 고등학교 2학년이었네요.
0: 고등학교 2학년밖에 안 돼. 나는 이미 여기 세상밖에 나와가지고 아이고, 술에 쩌들어 살았던 것 같은데. 정말.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추첨 통해서 건강 유산균 쏴

0: 피부팅 차트 만나보기 전에 정답 먼저 발표해야죠.
1: 네, 맞습니다. 너였다면의 원곡 가수이자 네. 안테나의 박보검, 발라드 세 손으로 통하는 분이죠. 정답은요. 1번 정승환이었습니다.
0: 네, 너였다면
1: 어떨 것 같아.
0: 딱 내가 빨리 갈 수 있잖아 또.
1: 좋다.
0: 아, 유정이 너무 좋다. 어, 세상에나 사람이 열려 있잖아. 막혀 있지가 않잖아.
1: 다 봤습니다. 다 봤습니다.
0: 자, 선물 드려야죠. 건강 유산균 받으실 분들 방송 네. 후 게시판에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15위부터 시작합니다.
1: 네, 15위는요. NCT 127의 블링이입니다. 어허. 엔시티 127이요. 예. 오랜만에 컴백을 했습니다. 이 군복무 중인 정우, 도영 씨를 제외하고 다섯 멤버가 함께 활동하고 있는데요. 올해가 엔시티 127의 데뷔 10주년이다 보니까 또 엔시티의 정체성, 일명 이 네오한 색깔에 더 집중을 했다고 하는데요. 요즘 또 트렌드인 이지 리스닝 대신에 실험적이고 강렬한 노래로 앨범을 꽉 채웠다고 합니다. 이 타이틀곡 블링이는 또 강렬한 힙합 베이스의 곡이고 이 반짝이는 것들을 찾아 떠났는데 알고 보니 그건 이미 우리 안에 있었다. 이런 내용을 또 담고 있습니다.
0: 기가 막히네요. 정말.
1: 기가 막힙니다.
0: 블링이. 이름도 예뻐.
1: 그러니까요. 블링이요. 10주년 축하합니다.
0: 축하드립니다. 약간 노래에서도 약간 저도 네. 뭐 안무를 모르지만 노래 네. 듣는데 약간 어깨를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그런 느낌.
1: 맞아요.
0: 중간에 추임새도 막 이렇게 그냥.
1: 네. 여 저도 모르게.
0: 그러니까. 대본에는 여우가 없어요.
1: 네, 맞아요.
0: 없는데 추가를 하시네요.
1: 맞아요. 이 느낌이 딱 끌어오르니까.
0: 장난 아니야.
1: 해야죠.
0: 이렇게 수액 있고 멋있는데 막 귀여운 거 하는 데는 안 힘들었어요?
1: 저요? 조금 힘들긴 했는데요.
0: 나도 너무 놀랐어. 실제로 만나고. 그죠? 너무 소쿨 약간 털털이어가지고. 네. 너무 놀랬잖아.
1: 아무래도 조금 쉽진 않았지만 새로운 경험을
0: 너무
1: 해서
0: 귀여웠습니다.
1: 네, 재밌었습니다.

0: 좋습니다. 자, 13위 가보겠습니다.
1: 네.
0: 13위는 키스 오브 라이프의 스웻. 떠오르는 썸머킹 키스 오브 라이프의 신곡입니다. 그동안 키오프가 강렬한 핫걸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네. 이번엔 살짝 덜어내고 살랑살랑한 느낌으로 돌아왔고요. 멤버 벨씨가 데뷔 전부터 작곡가로 활동할 정도로 감각이 좋거든요.
1: 맞아.
0: 이 스웻도 데모곡을 벨씨가 직접 받아와서 타이틀곡으로 골랐다고 합니다. 듣자마자 키오프 멤버들이 춤추는 모습이 그려져서 바로 이 곡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대요.
1: 노래 너무 좋다. 저 약간 이런 뭐라지 듬치듬치 약간 앞으로 비트라고 하나 그런 스타일 네 너무 좋아하거든요. 노래 너무 좋다.
0: 나는 유정 씨 그 뱅뱅 때 그 출 때 네. 진짜 그 귀여운데 그 포스를 그때 내가 느꼈거든요. 와 근데 듬치듬치 이런 거 좋아하세요?
1: 네,
0: 약간
1: 네,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0: 약간 들썩들썩한 막 이런
1: 들썩들썩,
0: 느낌.
1: 네.
0: 우리 유정 씨도 약간 작사 작곡을 또 하잖아요.
1: 네.
0: 곡 만들 때 뭘 제일 신경 써요?
1: 아 제일 신경 쓰는 거는 이제 그 같이 만드는 작곡가 오빠가 있어요.
0: 네.
1: 네 샤라웃 하겠습니다. 빌딩 오너 씨. 네. 같이 작업하는 오빠가 있는데
0: 네.
1: 이 아이디어를 디벨롭 시키고 네.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거기에서 좀 귀에 꽂히는. 그 단어나
0: 네.
1: 이 가사는 이제 단어 선정 같은 거가 되게 키워드가 중요하다고 좀 배우고 있고
0: 네.
1: 그리고 뭐 멜로디도 자꾸 흥얼거리게 되고
0: 네.
1: 좀 이렇게 꽂히는? 아무래도 꽂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제 노래를 만들어 보니 이 머리를 써야 하는구나 라는 걸 또 배우고 있어요 요즘에.
0: 약간 개그맨으로 치면 허경환 스타일이네요. 유행어부터 그런가요? 찾는 느낌이네요.
1: 약간 그럴 수 있죠.
0: 코너를 먼저 짜기보다 약간 네. 포인트.
1: 그게 약간 이번에 비장의 무기였기도 했던 것 같아요.
0: 그치.
1: 네.
0: 빌딩 오너 새로운 네. 이름이고.
1: 네 이름이 그 네임이 닉네임이 빌딩 오너입니다.
0: 실제로도 어떻게 건물주신가요?
1: 그 여부는 제가 딱히 묻지 못해서.
0: 아이 궁금해. 이런 게 너무 궁금하단 말이지.
1: 조만간 물어봐야겠어요.
0: 좋습니다.
1: 네 그러면 13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정은지의 파도입니다. 아, 노래 너무 좋아요. 은지씨는요 이 8살 차이가 나는 남동생이 또 있어요. 보통 남동생하고 누나 사이라고 하면 이 누나는 혼내고 또 동생은 기죽고 막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0: 그쵸.
1: 또 은지씨는 다르더라고요. 이 우애가 너무너무 좋대요. 그래서 얼마나 은지씨가 알뜰살뜰이 동생을 챙기는지 네. 동생이 엄마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랑한다는 말도 자주 하고 네. 그런다고 하고 얼마 전에는 은지씨 생일이었는데 네. 그 남동생이 축하해주고 싶어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왔다라는 얘기를 또 했어요. 이 누나한테 케이크를 주고 싶어서 아이고. 새벽부터 달려왔다고 아이고. 합니다.
0: 아이고 부럽다.
1: 근데
0: 네.
1: 언니 이름이 국밥띠구나.
0: 몰라 저도 제가 픽사한 적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국밥띠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 뭐 지난번에 왔을 때도 그랬다고 하는데 그때 정해졌어.
1: 그때 정해졌나? 국밥띠 네, 주는데요. 든든하다.
0: 냄새가 좀 구수해서 지금 스튜디오 안에서 밥 시켜 먹은 느낌이에요
1: 배고파요.
0: 지금.
1: 배고파요. 네. 아니 남동생이 있으시다고.
0: 맞아요.
1: 나이 차이가 꽤 난다고 하는데.
0: 11살 차이.
1: 진짜?
0: 아, 많이 놀랐네요.
1: 네 많이 났네요 진짜.
0: 제가 86년 1월 5일이고 그 친구가 97년 2월 25일생이에요. 나이 차이가 많이
1: 나요.
0: 네, 저희 집은 아빠랑 엄마랑도 8살 차이가 나시고 그러니까 이제 아빠랑 제 동생이랑은 나이 차이가 진짜 많이 나버리죠.
1: 그렇구나. 네,
0: 지금 50대 빼고 저희 집에 지금 30대, 40대, 60대, 70대가 다 있어요. 지금 저희 집에.
1: 너무 신기하다.
0: 엄청나죠?
1: 어때요? 그 사이가? 어때요?
0: 근데 은지 씨네처럼
1: 네.
0: 이게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면
1: 네.
0: 이렇게 엄마와 아들 같은 느낌이 좀 나긴 해요.
1: 그렇겠다.
0: 저도 실제로도 동생이 엄마라고 할 때가 있어요.
1: 아 진짜.
0: 네, 그러면 이제 꿀밤을 때리죠. 이 자식아 누나 결혼도 안 했는데라고 하지만 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1: 아 진짜.
0: 머리 짧은 이국주여가지고 나이 드니까 더 닮아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이 친구도 이제 저를 이제 너무 어렸을 때부터 이제 너무 누나니까
1: 그러니까
0: 누나보다 누님 이상이니까 되게 잘했어요. 섬세하게 잘하고 지금도 뭐 여행 가면은 자기가 몸으로 쓰는 것들은 자기가 다 하고 저는 용돈 주면은 이제 열심히 하고
1: 그러니까
0: 이런 느낌이에요.
1: 사이가 좋구나.
0: 사이 좋아요.
1: 부럽다.
0: 이런 마음이 좀 이해가 가죠. 이 친구도 또 이제 고생했겠죠 나름. 뭐 그냥 내 얘기는 여기까지만 뭐 걔 얘기 들어보면 또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1: 네.
0: 제가 말씀드릴 수 있죠. 너는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못 할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의 맛 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5: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6: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7: 당진 해나루쌀,
6: 덮밥에도
7: 당진 해나루쌀,
6: 국밥에도
7: 당진 해나루쌀.
6: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8: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9: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8: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0: 일요일에 함께하는 정우의 희망곡 탑
1: 15.
0: 다음 곡은 어떤 곡이죠, 유정 씨?
1: 네, 12위입니다. 스트레이 키즈의 This and That입니다. 이야, 에너지가 또 어마어마한데요. 스트레이 키즈가요 글로벌하게 쭉쭉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공연을 했거든요. 이 공연이 또 특별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단독 공연을 한 해외 남성 아티스트는 스트레이 키즈가 최초였습니다.
2: 와우.
1: 이 경기장이요 최대 8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고 또 일본 내에서도 인기를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하는데 와. 그만큼 이 스트레이 키즈의 인기가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0: 네. 와 진짜 대단하다.
1: 그러니까요. 국디도 네. 일본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지내고 네, 네, 있잖아요.
0: 맞아요.
1: 이 K-pop 아이돌 인기가 좀 확 느껴지는 순간이 있나요 혹시?
0: 우선은 네. 저도 지금은 아니지만 라디오 DJ를 꽤 오래 했었어가지고
1: 네.
0: 그때 나왔던 이제 아이돌 들이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 아이돌들 덕분에 저를 알아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항상 제 팬이라고 하기보다는 저 누구 가수 팬인데 언니 알아요. 막 이런 식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워낙 이제 그 아이돌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또 한국말을
1: 잘하죠.
0: 너무 잘해.
1: 맞아요.
0: 그러니까 내가 일본어 늘 수가 없어.
1: 한국말 하니까.
0: 이 친구들이 한국말로 오니까 나도 한국말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쵸. 내가 내 공부하겠다고 그들한테 갑자기 내가 일본어
1: 해줘.
0: 그럴 순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확실히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유정 씨나 이렇게 뭐 만나고 이러면은 사진 항상 찍어놔야 돼요.
1: 아.
0: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일본 갔을 때도 이런 사진 보여주면서. 해야지. 나 이런 사람이다. 너네가 내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거 보여주려면 해야 돼. 인증샷을 계속 찍어야 돼. 실시간으로. 오늘도 그냥 갈 생각하지 말고 찍어야 돼요.
1: 사진 한 장. 네.
0: 찍어야 좋습니다. 됩니다. 자 그럼 저희는 스트레이키즈의 This and That 듣고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이젠 내가 심어줄 차례지. 내가 누릴 게 아닌데도 열심히 할 것. 내가 누린 걸 돌려주기 위해 땀 흘려 공들일 것. 하나쯤 생각해둬야겠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힘줄이 치료조차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3: 싸늘하다. 배추의 병이 왔다. 여기는 물음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4: 물음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 병해를 관리한다.
5: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4: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5: 경농이 만듭니다.
6: 압도적 성장, 함께 사는 특별시,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 출범과 함께 2026년 명량대첩축제가 오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진도와 해남, 울돌목 일원에서 개최합니다. 올해 명량대첩축제는 융복합 실가명 명량해전 주제공연을 통해 울돌목 승전의 감동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출정 퍼레이드, 수문장 교대식, 강강술래, 씻기꿈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김장훈, 송가인, 애녹, 전유진 등 인기 가수들의 공연도 펼쳐집니다.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이 있는 2026 명량대첩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7: 철옥힐링의 명소 담양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8: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하고 3부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스페셜 DJ를 맡은 아까 뭘 국밥 띠 이국수고요. 정우의 이만국 탑
1: 15
0: 큐티발랄 최유정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정씨 차트 순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려주시죠.
1: 네, 정우의 희망곡 탑 15는요, 네. 양대 권위 있는 음원 차트와 음반 판매량 차트를 합친 점수 50%, 그리고 MBC 라디오 온웨어 차트 순위 점수 50%를 더해서 만들어집니다.
0: 네. 아, 솔직히 좀 무시했는데. 네. 아주 기가 막힌 차트였어요.
1: 엄청난 차트입니다.
0: 오, 진짜요?
1: 네, 그러면 한번 11위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0: 네.
1: 키키의 팝 오프 팝 오프입니다. 이 키키의 이번 노래를 듣다 보면요, 2010년대 팝 느낌이 확 떠오르는데, 네. 이 팝 가수 케샤의 틱톡이나, 네. 또 엄정화 씨의 디스코가 생각난다는 분들도,
0: 그렇지.
1: 네, 느낌이 좀 있어요. 네, 근데 이 뮤직비디오를 보면 의상도 완전 레트로고, 빅뱅 때 유행했던 줄무늬 선글라스, 그리고 아니면 컬러 스키니진 이런 옷들을 또 입고,
0: 네,
1: 나오고.
0: 그러네.
1: 보고 있으면은 그 21 포미니 따라했던 그 네. 뭔지 아시죠?
0: 네네.
1: 그 추억이 또 막 떠오르더라고요.
0: 아, 그래, 이거 그때 그 의상들 다 뒀어야 됐어. 이래서 버리면 안 돼.
1: 아, 유행은 다
0: 그러니까
1: 돌고 돌아요.
0: 그러니까 돌아 이거. 네. 다시 사야 되잖아 나 이거.
1: 그러니까요.
0: 다 있었는데. 이거 불 들어오는 것도 있었어요. 안경에.
1: 맞아요.
0: 있잖아요. 그 약간 비 올 때 쓰면 감전될 것 같은 거 약간 싸구려, 네. 재질이어가지고.
1: 그런 것도 있었고 또 그쵸? 파란색 그 저지의, 네. 집업에 별무늬 패턴이.
0: 그리고 21 때문에 그때 레깅스, 네. 막 그 색깔 막 화려한 것들 많이 신었단 말이야.
1: 은색 막 금갈치 같은 것도
0: 모양
1: 있었고.
0: 있는 거. 그런 것들은 그냥 스타킹보다 신축성이 너무 짱짱해서.
1: 맞아요.
0: 나 같은 애들은 그 작으면 그 느타가 이제 허리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엉덩이 반에서 걸쳐. 그럼 그냥 바지를 올려서 그냥 억지로 잡고 있는 건 거야. 근데 또 춤은 춰야 되고 방송에서.
1: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또 와. 얼마 전에 키키랑 엄정화 씨가 챌린지도 찍었는데.
0: 맞아요. 봤어요.
1: 네, 이 춤선이 역시. 맞아. 어디 안 가셔요. 진짜 여전하셔. 어머, 저 스텝도,
0: 그래.
1: 너무 잘하시고.
0: 아니 정화 언니 무릎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있지? 난 저게 제일 부럽더라고.
1: 아. 너무 상큼해요.
0: 그러니까 이게 그냥 멀리서 보면은 지금 어떤 팀이야.
1: 맞아요, 맞아요.
0: 이제 우리가 얼굴을 아니까 이게 하는데.
1: 그러니까요.
0: 너무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요즘 노래 다 좋지만 이렇게 약간 옛 추억이 생각나는 노래 들으면 또 더 이게 가지. 솔직히
1: 맞아요, 타죠. 맞아요.
0: 우리 때는 막 형돈 오빠가 형돈 선배가 막 디스코 추고 막 시상식에서 막 그랬어. 그쵸?
1: S-O.
0: 핑크색 옷 입고 그때.
1: 어, 맞아, 맞아.
0: 그치. 그때 내가 잘 나갔으면 나도 그거 쫄쫄이 입었어야 되는 거잖아. 아유, 안 잘 나가기 잘했지.
1: 아니요.
0: 아, 너무 진짜. 어, 예쁘다, 그림이 또.
1: 그러니까요.
0: 좋습니다. 저희는 또 광고 듣고 올게요.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G마크 확인하고 건강해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G마크.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2: 깨끗한 상쾌한 닥터피아 닥터피아. 샤워도 세수도 요리도 닥터피아 닥터피아.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2: 닥터피아 닥터피아.
3: 오늘 아침 당신이 집을 나선 시간, 새로운 문을 연 동네 가게, 오늘 태어난 아이들의 수까지. 통계는 우리 삶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작은 응답들이 모여 대한민국의 오늘을 보여주고 더 나은 정책과 필요한 지원이 되어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는 힘이 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데이터를 더 정확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며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통계조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통계청의 새 이름, 국가데이터청.

0: 정우의 희망곡 탑
1: 15
0: 인간 비타민 최유정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순위는 어떤 곡이죠?
1: 네, 10위는요 이수현의 푸른 산호초입니다.

0: 만족했다.
1: 네, 그러니까요. 또 원곡이 일본 가수 마츠다 세이코의 노래고 네. 또 2년 전에 뉴지스 하니 맞아. 씨가 불러서 또 한국에서도 화제가 많이 됐었잖아요.
0: 그쵸. 한국에서 사실 이때 화제가 좀 됐죠.
1: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한국어로 번안을 해서 그렇죠. 수현 씨의 목소리로 또 리메이크가 됐고 아주 청순하고 청량하고 맑은 느낌인데 네. 또 수현 씨랑 만나니까 네. 이 맑은 걸 넘어가지고 막 그래. 투명한 맞아. 그런 느낌이 또 들고요. 이 원곡이 무려 와 46년 맞아. 전에
0: 진짜 오래된 노래예요.
1: 1980년에 나온 노래라고 네. 진짜 신기하네요.
0: 제가 진짜 옛날 노래라고 말하기가 힘든 이제 나이가 됐는데 이거는 저보다 먼저 태어난 노래이기 때문에 네. 얘기할 수 있어요. 되게 맞습니다. 오래된 노래예요.
1: 오, 되게 오래됐어요.
0: 오, 진짜 오래됐어. 이건 전 몰랐어요. 아니 잠깐만 나는 이 작가들이 자꾸 모니터에 국밥띠 탄생 6년 전 뭐 나쁜 얘기가 아닌데 국밥띠 쓰는데 왜 이렇게 나 이제 자꾸 내 이에 통깨 껴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약간 느낌. 근데 항상 좋아.
1: 저는 보면은 네. 우리 작가님께서 오늘만 사시는 느낌이 좀 있어요. 항상 저 걱정이 조금 돼.
0: 신디한테도 약간
1: 네,
0: 그렇게 해요?
1: 신디랑 진짜 네. 장난 아니에요.
0: 뭐 진짜?
1: 여기 밖에서는 막 유정씨 뭐 이렇게 뭐 오늘도 화이팅 네 이렇게 하는데 여기 앉으면은 막 갑자기
0: 그래.
1: 네, 와다다다다 막
0: 저런 분들이 이제 나쁜 맘 먹으면 댓글 다는 거야. 그럼 잘 쓰는 거야. 우리 막 멘탈 나가고 병원 가고 해야 되는 거야.
1: 근데 너무 재밌어. 덕분에 더 그래. 풍성한 느낌?
0: 그래. 그래서 이런 거에서 뭐라고 하면 안 돼. 댓글로 바뀔 수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많이 해. 그냥 내가 냅둘게.
1: 하트 해야 돼요.
0: 가끔 해줘야 돼.
1: 네, 하트.
0: 그래. 아니, 근데 유정 씨가 해주면은 그게 되지만 내가 하면 또 기분 더 상할 수 있어.
1: 아니에요.
0: 나는 밥 사야 돼. 밥 사야 돼. 내가 도와주러

0: 왔다가도 밥 사야 돼. 어쩔 수 없어 팔자가.
1: 네, 좋아요.
0: 자, 계속해서 어쨌든 마음은 예, 괜찮아요. 계속 놀려주세요. 예, 이런 얘기 안 해도 놀릴 것 같긴 한데. 자, 리메이크 곡들이 대세를 잡고 있나 봐요. 9위도 네. 리메이크 곡입니다.
1: 아, 맞아요.
0: 볼빨간 사춘기의 여름아 부탁해. 짧은 머리 난 입으신 그대 같죠. 아, 여기에다가 내 목소리 들어가기가 되게 미안하다.
1: 왜요?
0: 너무 예쁘다. 그대를 가질 수 있다면 원래는 담배라도 끊겠어요잖아. 근데 이 목소리에 담배가 안 어울리니까 드라마로 간 거야.
1: 드라마도 있고 어. 그리고 요즘에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
0: 그치, 맞아.
1: 그 부분.
0: 네, 맞아요.
1: 바꿔서.
0: 아, 그렇게 해서 하는구나.
1: 네. 누구는 뭐. 뭐가 있을까요? 어. 드라마 뭐. 말랑이도 끊겠어요 이런 것도 있었고
0: 뽀로로도 끊겠어요도 있었대요.
1: 맞아요, 맞아요.
0: 어. 우리 유정 씨라면 뭘 끊을 네. 거예요?
1: 집?
0: 집? 집을 끊어요? 어디 가서 살 거예요?
1: 아, 몰라요.
0: 아니 뭐, 아니 차라리
1: 요즘 집이 너무 좋아요. 어떡해? 아. 진짜 죽겠어요. 너무
0: 아, 그런,
1: 좋아서.
0: 아, 그런 이미지?
1: 네.
0: 저도 요즘에 미치겠어요. 집에 있는 게 너무,
1: 너무
0: 재밌어요.
1: 좋아.
0: 아, 저 진짜 약간 그런 생각했어요. 아, 저는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 맞거든요. 근데
1: 네.
0: 저는 만약에 그 생각했어요. 어, 이 집에서
1: 네.
0: 누군가 매일 같이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편한데? 예를 들면은 친구가 놀러 왔다가도 너무 재밌지.
1: 네.
0: 근데 가 하고 나서 그거 알아요? 벌써 옷을 그냥 편한 옷으로 갈아입는 네. 순간 자유. 약간
1: 친구를 만날 때 편한 옷을 안 입어요?
0: 있는데 저는 성격이 부모님이 오고 친동생이 와도 좀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1: 아~
0: 그러니까는 어, 톤 자체가 어, 뭐 계속 뭐 편하게 있는다고 해도 뭐 먹을래? 뭐 시켜줄까? 뭐 할래?
1: 아, 그 편함.
0: 막 어, 뭐 TV도 뭐 틀어줄게. 뭐 볼래? 막 이게 배어 있어. 그래서 쉴 때는 아무래도. 진짜 아예 혼자 있어야 돼. 네, 그래서 아, 못 살겠다. 우리 둘 다 집순이야.
1: 맞아요. 너무 집순.
0: 아,
1: 아까
0: 저희
1: 너무 좋아요.
0: 놀러 오라고 했던 거 사실 그냥 거짓말이에요. 오지 마세요.
1: 아! 나중에 파자마 입고 만나면 되겠다.
0: 아, 좋아, 좋아,
1: 편안하게,
0: 좋아, 좋아.
1: 편안하게.
0: 아, 우리는 거기서 저 예능처럼 놀아도 재밌을 것 같아.
1: 어, 그니까요.
0: 셋이 만나면 너무 재밌을 것
1: 네.
0: 같아. 자, 그러면은 어, 제 목소리랑은 너무 다른 예쁜 노래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볼빨간 사춘기 여름아 부탁해 그리고 이수연의 푸른 산호초 듣고 올게요.

0: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정호의 희망곡 탑
1: 15.
0: 한 주간 사랑받았던 노래들을 들려드리고 있고요. 계속해서 8위 만나볼게요.
1: 네, 8위는 태연의 만찬가입니다. 난 수백 번에게 말을 건넨다 해도 이러지 못할 듯. 노래 너무 좋아요. 또 태연 씨가 아주 유명한 코스메틱 덕후, 네. 이 화장품 매니아 코덕인데, 네. 이 얼마나 코스메틱에 진심이냐면, 네. 조금만 재료가 바뀌거나 이 메이크업 도구 재질이 바뀌면 바로 알아차린다고 합니다.
0: 아, 신기하다.
1: 진짜 약간의 차이만 생겨도 미세하게 다른데? 라고 해서 이 메이크업 회사 직원분들도 어떻게 알았지? 이러고 놀란대요. 와. 근데 국주씨도 정말 유명한 코덕이시라고.
0: 아, 저 화장품 좋아했죠.
1: 네. 예전에 나 혼자 산다에서 맞아요. 또 화장품 매장 이 싹쓸이 하는 맞아요. 모습이 또 화제가 됐고. 와, 아니 6만원어치를 샀어요?
0: 그때 당시 6만원이면 진짜 대단한 거였고 사실 거기 비싼 화장품 매장도 아니었어요. 네. 그때 당시 그리고 너무 웃긴 게 그 장사를 너무 잘하신 거야. 그 매장에 그 알바 친구가
1: 진짜로.
0: 그 친구의 진짜 제가 그 방송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네. 스며들어서 진짜 구매를 계속했어요.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해서 그분이랑 저랑 그 화장품 모델이 됐었어요.
1: 어머.
0: 그래가지고 광고를 찍었었어.
1: 그분이랑 같이.

0: 그분이랑 같이 오, 그런 진짜? 컨셉으로. 근데 우와. 그분도 그 이제 월급이 올랐다 그랬나? 아무튼 휴가도 받고 네. 포상금도 받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이땡 그거였거든요. 요거 요거 아~ 이 친구가 실제로 진짜 거 매장에 있던 친구였어. 아~ 실제로 현재 이제 이 친구가 나보다 연기 더 잘했어.
1: 아 진짜요?
0: 이 친구 이게 원래 생활이니까.
1: 아 귀여워.
0: 어, 그리고 팩트 색깔이 조금 화려해서 그걸 이제 먹방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아~ 했었는데 저는 태연 씨처럼 그렇게까지는 잘 모르고 최근에 네. 그 합정 쪽에 진짜 맛있는 칼국수 집이 있거든요.
1: 네.
0: 그 집 만두 변했더라고. 아, 나 그게 너무 속상해서 제 친동생이랑 갔었거든요. 만두 피가 바뀐 거야. 그래서 내가
1: 변했더라고.
0: 아, 내가 너무 속상했지만 조심스럽게 살짝 만두 요즘 이렇게 했더니 알고 봤더니 피를 원래 직접 만드셨는데 기계로 하신다는 거야. 힘드니까.
1: 아, 그래서
0: 바뀌었더라고. 아, 이게 진짜 사장님들도 힘들 거야. 왜냐면은 장사가 잘 되면 당연히 넓히는 건 맞아. 당연한 건데 이 손님 입장에서는 그 감성까지도 맛이거든.
1: 아, 맞아요.
0: 아, 근데 이게 원래 이렇게 노래 듣다가 먹는 얘기 해도 돼요? 유정 씨 괜찮아요?
1: 돼요.
0: 아, 제가 혹시 모르면 잡아주세요, 저는.
1: 아니요.
0: 괜찮아요?
1: 신디도 맨날 그래요.
0: 그죠? 이제, 네. 건이도 이제 더 많이 할걸요, 이제. 네. 그죠?
1: 저희 그래서 막 여기서 오늘 안에 말 안 끝나니까 다음 주에 투표받아서 다시 얘기하자 이러면서 막 먹는
0: 스타일이야.
1: 걸로 나 이렇게 VS 좋다. 이렇게 또.
0: 아.
1: 하고.
0: 근데 여러분들 음식 아무튼 변하지 말아주세요.
1: 네,
0: 아시겠죠?
1: 부탁드립니다.
0: 예. 자, 7위 가보겠습니다. 7위는요 에스파의 레모네이드. 자, 얼마 전 카리나 씨의 미담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한 팬이 카페에서 우연히 카리나 씨를 만났다고 하는데요. 냅킨에다가 팬이에요라고 편지를 썼더니 마카롱을 한가득 사서 팬에게 안겨주고 갔대요. 또 팬에게 뭐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가방을 뒤져서 사탕도 탈탈 털어주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줄 게 없어서 미안해요라고 했다는데 팬분은 카리나 언니가 국인 그 휴지를 줬어도 황송했을 거다라고 후기를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와, 이렇게 많이 또 주셨구나. 어머머머머머 편지까지 써줬네. 사진 못 찍어서 미안해요. 초콜릿이랑 민트 고마워요라고. 아, 이렇게
1: 글씨도 예뻐.
0: 이렇게 되면은 휴지 이거 못 버리지.
1: 못 버리죠.
0: 이거는
1: 어떻게 버려.
0: 집에 있던 어렸을 때 받았던 상장 있던 액자를 빼서라도 넣어놔야지.
1: 보관 이렇게.
0: 그럼 이렇게 해야지. 이런 거 만약에 있으면은 나는 일본 가가지고 땅땅거리면서 사야지. 이런 거 있어요. 갈 때 휴지에다 편지도 하나 써주고 가요, 유정 씨.
1: 아, 휴지에.
0: 오늘 할 게 너무 많아요.
1: 그 감성으로
0: 해줘야
1: 갈까요?
0: 해줘야 돼. 나 그 자랑하고 다녀야 되니까.
1: 일단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0: 아, 이런 거 진짜. 이렇게 되면은 이국주 씨 팬이요 했을 때 내 가방에서 먹을 거 안 나오면 서운해한다고. 근데 오히려 저는 먹을 거 안 갖고 다니거든요.
1: 진짜요?
0: 왜 이렇게 저 안 갖고 다녀요?
1: 저는 안 돼요. 당 떨어져서.
0: 진짜?
1: 맨날 그 초코바나 네. 그 캐러멜 아니면은 혹시 배고플 수 있으니까 단백질 음료 이런 거 꼭 챙겨서.
0: 그러니까 저는 배고플 리가 없거든요. 항상 잘 챙겨 먹고 다니니까 오히려 저는 가방에 군것질 거리가 없어요. 그거 먹을 시간에 밥을 먹으니까. 많이 놀랬죠, 지금 유정 씨.
1: 아니요.
0: 괜찮아요? 네. 아까 소리만 들었을 땐 되게 많이 놀랐는데.
1: 아니요. 아니에요. 제가 네. 가지고 다니니까.
0: 그렇지, 그렇지.
1: 네.
0: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 만나도 저한테는 기대하지 마세요. 유정 씨는 있대요.
1: 네, 저한테 오세요. 네,
0: 저는 없으니까 저한테 오지 마세요. 그리고 없다고 했는데 놀라지도 마세요. 여기 작가님들 같으니까 알겠죠? 놀라지 마세요. 자, 그럼 저희 노래 듣고 올게요. 태연의 만찬가 듣고 올게요.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목포 삼학도 특설 무대에서 함께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서남해안 기업도시개발, 대송한방건강랜드, 해남미소, 목포농협, 삼양농협, 선일물산, 북신한농협, 목포해상케이블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매장,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광림건설, 금천토건, 전남서부항운 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초대의장 송용곤입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하나된 힘이 필요합니다. 전남 광주가 함께 열어갈 통합의 시대, 소통과 공감, 책임과 신뢰의 우정으로 320만 특별시민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6: 가을과 여름이 공존하는 시기입니다. 아침엔 가을인가 싶었는데 오후가 되니 여름처럼 덥습니다. 현재 서울 29도, 전주가 30도 가까이 기온이 올라있습니다. 볕까지 뜨거우니까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 차량 많아졌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당진에서 행담도 휴게소까지 10km 구간, 발안에서 화성 휴게소로 밀리고, 경부선 서울 방향은 옥산분기점에서 독립기념관, 안성분기점,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당진 대전선에는 사고입니다. 당진 방향으로 화흥터널 부근 화물차 관련 사고로 3km 구간 꽉 막혀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 진부 2터널 일대도 사고 때문에 밀립니다. 최수연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스페셜 DJ를 맡은 이국주고요. 말랑콩떡 유정씨와 함께하는 정우의 희망곡 탑
1: 15.
0: 6위는 어떤 곡이죠?
1: 네, 6위는요 코르티스의 레드입니다.
0: 아, 진짜 아, 지금 화장실 갈 때 저 무조건 이 노래예요.
1: 진짜요?
0: 진짜 무조건이에요.
1: 어, 근데 약간 좋겠다. 아침 기상송으로.
0: 아, 굉장히 화장실 갈 때 기분이 좋아요.
1: 왜 화장실 갔을 때 기분이 좋아요?
0: 왜냐면 거기 공간 아침에 네. 아, 너무 좀 쌍막하잖아요. 아침에 아, 화장실은. 근데 아, 여기서 이제 이걸 들으면 굉장히 신나게.
1: 나고. 예, 예. 그렇구나. 네. 근데 요 코르티스의 멤버인 제임스 씨가 있잖아요.
0: 네.
1: 아주 소박합니다.
0: 왜요, 왜요?
1: 쇼핑의 즐거움은 살 때 오는 게 아니고 볼 때 네. 온다. 요게 쇼핑 철학이라고 하고 오 나랑 좀 비슷한데.
0: 오 진짜.
1: 네. 그래서 아이 쇼핑을 자주 하면서 최대한 눈으로 많이 보고 또 그 네. 즐거움만 담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예쁜 옷을 봐도요 가격이 비싸면 안 예뻐 보인대요.
0: 네.
1: 그래서 가성비 아이템을 찾았을 때 제일 짜릿하고 행복한 소비라고 좋다. 아주 똑부러집니다.
0: 아 진짜 유정 씨도 좀 그래요?
1: 네, 저도.

0: 아이 쇼핑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네. 휴대폰에 이제 SNS 들어가면 알고리즘이 네. 있잖아요. 네, 네, 네, 네. 또 거기에 진짜 옷, 신발, 뭐 소품 막 와. 이런 거 팝업 이런 거 엄청 있어요. 제가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래서 맨날
1: 알고리즘에.
0: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해요. 진짜 필요한 게 있고 아닌 게 또 있잖아요. 네. 이미 한 번 한 차례 샀어요, 옷을. 그럼에도 또 이제 사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제 장바구니에 담아요.
1: 담았나.
0: 그다음에 전체 삭제를 딱 눌러요. 그럼 그걸로 산 거예요.
1: 와.
0: 그렇게 한 번 또 한 차례. 아니야, 지금 그냥
1: 신박하다.
0: 그냥 무료기, 그저 무료기다 이건.
1: 이래야 돼.
0: 이러면서 또
1: 이래야 돼.
0: 참고.
1: 저는 이제 해외 이제 일본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네. 거기 친구들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솔직히 쇼핑하러 잘 안 가요. 네. 근데 이제 오면은 뭐 그런데 가야 돼. 하라주쿠 뭐 시부야 이런 데 가야 되잖아. 네. 그럼 가면 애들이 들어가. 그러면 야, 뭐 편하게 살 거 사. 그럼 저는 이렇게 있어요. 애들은 이렇게 유정 씨처럼 보고 안 사는 애들이 좀 많아요. 근데 꼭 내가 살 게 없었는데 내가 가서 산다니까.
0: 진짜로.
1: 그럼 이 친구들은 막 거기 막 30분을 돌아. 근데 네. 뭐 안 사. 근데 나는 이따가 귀엽네 막 사 나는 또 아... 나올 때 보면 나만 바리바리야.
0: 진짜
1: 고쳐야 돼. 진짜 고쳐야
0: 그렇구나.
1: 돼.
0: 그냥 보고 귀여워 이거 내거 이렇게 맞아. 되는구나.
1: 그래서 기준을 잘 잡아야 돼. 요거 막 약간 5% 좋아하는 걸 사게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 다 사는 거야. 그러니까는 기준을 만약에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렇게 좀 가면 그래도 한두 개 끝나는데 이거 귀엽네서 인형 시작하잖아. 그러면은 이제 그날은 이제 집은 인형 파티 되는 거야.
0: 진짜 인형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구나.
1: 이상해. 저는 하나 꽂히는 게 아니라 막 코만 꽂혔다가 호빵만 꽂혔다가 막
0: 진짜요.
1: 별거 막 다 꽂혀요.
0: 그러면은 그런 거는 그런 팁이 있어요. 그러면 배경화면을 바꿔요.
1: 어떻게 해요?
0: 그걸로 꽂히는 캐릭터로.
1: 그러면 더 사고 싶잖아.
0: 왜요? 그걸로 만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1: 나 얘 좋아해. 얘 좋아해. 그래서 계속 사러 다니는 거 아니에요?
0: 아, 그래요?
1: 아, 그렇게 될 거면은 내가 여기다가 화면에다 칼국수 해놓지. 칼국수 안 먹게. 이거 먹잖아. 뭔지 예시가 좀 이해가 됐죠? 그럼 안 돼. 계속 보면 더 좋아지지.
0: 아, 맞네.
1: 그렇지.
0: 그러네.
1: 우리 보면 볼수록 정들고 더 보고 싶듯이 그런 거지.
0: 그렇구나.
1: 더 소유하고 싶어지는 거지. 그냥
0: 배웠습니다.
1: 그냥 저대로 살아볼게요.
0: 네.
1: 어쩔 수 없네요.
0: 괜찮아요.
1: 근데 그 지우는 거 진짜 없어. 멋있다. 전체 삭제가 전체 그게 삭제. 멋있다.
0: 예, 네, 공기 에어 쇼핑. 와. 하는 거죠.
1: 와, 공중분해 된 거잖아.
0: 네.
1: 와. 자, 5위 가볼게요. 네. 5위는 ATG의 Bad. She's so bad. 이게 bad라고 읽으면 안 돼? 맞잖아.
0: She's so bad.
1: Bad 이렇게 해야 돼. Bad. 와.
0: Bad.
1: 아, 그치. 이게, 나는 이것도 촌스러웠던 거야. 제목은 이런데, 노래 가사에서는, 밭, 이렇게 하잖아요.
0: 이거. 이게 좀.
1: 하, 예, 꿍, 뚜둥, 뚜둥, 뚜둥, 뚜둥. 내가 하니까 이렇게, 따단, 따단, 따둥, 뚜둥. 슈퍼주니어 노래 아니야?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왜 신동 목소리가 들리지, 갑자기? 신동 목소리 갈까 말까,
0: 뭘까, 뭘까, 나갔던 남자.
1: 아, 이게 왜냐면은, 그런 음악 작업을 같이 하는 분들을 뭐라 그러죠?
0: 아, 프로듀싱 팀?
1: 네, 팀에 네. 이제 저랑 친한 동생이 있어요.
0: 아, 진짜요?
1: 그래서 이 친구들이 나왔을 때, 저도 사실 이제 아이돌 노래들을 막 접할 일이 사실 많이 없거든요. 네. 근데 이 노래가 계속 뜨는 거예요. 네. 초반에. 그래서, 야, 이거 너무 반응 좋은데? 너무 재밌는데? 그래서 막, 이거 뭐지, 사람들이 막 짤도 막 돌고 하니까, 민도. 그래서, 좋은데, 그냥 외국에서는 우선 지금 반응은 좋은데, 한국은 잘 모르겠어. 막 약간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 말 나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완전 이게 대박이 난 거야. 아, 이국주가 그래도 보는 눈이 없진 않구나. 와, 너무 괜찮았는데. 산시 또 막 그 춤도 막 노래도 좋았는데 안무까지 너무 괜찮았잖아.
0: 맞아요.
1: 이게 이거 챌린지를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사실 아까 도가니는 도가니 사리기 거기에서 점프 못 돼서 못 했고 제 도가니가 안 받쳐줘서 못 했고 이 노래도 좀 힘들어. 이거 힘이 많이 들어가더라고.
0: 이 부분만 하는 거 있어요.
1: 네, 근데 절제가 안 되고 이게 안 되더라. 그 섹시미가 없더라고. 그리고 내가 그런 섹시한 척 하는 거 자체가 꼴보기 싫더라고. 이제 못 하겠어. 약간 이런 거는.
0: 그래요?
1: 네. 차라리 귀여운 거는 그냥 개그맨이니까 그냥 야, 나 어차피 안 귀여우니까 하면서 하면 되는데 유정 씨 했잖아. 예뻐. 유정 씨가 되게 귀여운데 또 이 남자 아이돌 춤들을 췄을 때 진짜 너무 멋있어 난 이게.
0: 정말 또 어떻게 보셔갖고 또 찾으셨어.
1: 가보지 봐야지 이런 것도 이제 하고 또 놀릴 건 또 놀리고 해야 되니까 자료 조사를 얼마나 많이 하겠어.
0: 감사합니다. 작가님들이. 사랑합니다.
1: 멋있다. 네. 너무 잘한다.
0: 고맙습니다.
1: 자 그럼 이 중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ATG.

0: 5등 8승까지 춤을 출 예정인 우리 최유정 씨와 함께하는 정호의 이마고 탑
1: 15.
0: 자, 4위 소개해 주. 바로 넣는 거 봤죠?
1: 그러니까요. 아,
0: 대본을 진짜. 며칠 전부터 준비했을 텐데 바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바꿔버리잖아.
1: 역시 봄원 모먼트 이렇게 치인다.
0: 그럼, 멋있어.
1: 아, 멋있다.
0: 작가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고.
1: 그러니까요.
0: 얼마나 타자도 빨라야 돼. 머릿속에 있으면 이게 빨리 또 써내야 되잖아. 네. 우리 읽게끔.
1: 그러니까요.
0: 대단하다, 대단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1: 네, 4위 가보겠습니다.
0: 어!
1: 리센의 프리티걸.
0: 그래, 요즘은 다 이렇게 다 한다. 이건 아니지.

0: yeah. 지금 아주 어마어마한 파워의 리셋입니다.
1: 그렇죠.
0: 8월에는요 방탄소년단과 임영웅 씨를 제치고요.
1: 제쳤어.
0: 그랜드 평판 와. 1위에 올랐고요. 네. 또 리셋 내가 한 잘하죠.
1: 네.
0: 근데 또 비주얼 정말 네. 올 멤버가 비주얼 멤버니까.
1: 그래, 맞아.
0: 아 맞습니다.
1: 어쨌든 너무 너무 축하드리고.
0: 축하합니다.
1: 아 음료도 대박 났네.
0: 네.
1: 잘 골랐네 또.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자, 요 3위 한번 가보겠습니다. 3위는요 아이오아이의 갑작입니다. 이것도 챌린지 엄청 많았지. 자려고 누웠는데 요새 막 뭐 먹지 다. 요즘 청하따라는 최유정이란 영상이 밈처럼 많이 돌던데 유정 씨도 봤나요?
0: 저요. 저도 네. 봤습니다. 사실 와. 이게 꽤 오래된 영상이에요.
1: 네.
0: 한 2019년도? 이때 영상인데.
1: 네.
0: 이제 요즘 다시 얘기가 그 영상이 막 돌더라고요.
1: 그치 그치.
0: 네, 그래서 신기했어요.
1: 귀여워. 여기 지금 청아 씨가 섹시 댄스를 추는데 옆에서 유정 씨가 감탄하더니 막 손을 이렇게 그러니까 그 청아 씨의 목선 이렇게 훑는 그
0: 네,
1: 느낌
0: 안무,
1: 있잖아요.
0: 그 언니의 스냅핑이라는
1: 맞아요.
0: 노래에서 이렇게 목을 한번 싹 쓰는 게 있는데

0: 그 안무를 알려주다가 제가 언니를 보고 너무 언니가 너무 멋있고 예쁘고 섹시하고 막 그러니까 못 참고 네, 막
1: 따라했어.
0: 네, 막 몇 번을 따라한 그건데. 어,
1: 거기에 지금 여자의 악마 청아, 여자의 아기 최유정 이런 자막도 달렸다고.
0: 부끄럽네요.
1: 야, 근데 여자 입장에 유정 씨는 제일 갖고 싶은 수식어는 뭐예요? 여자의 악마?
0: 네, 저는 여자의 악마가 너무 되고 싶고요.
1: 왜요, 왜요, 왜요? 어떤 느낌으로?
0: 아, 뭔가 좋잖아요. 뭔가
1: 여자 적이 되고 싶다라는
0: 여자들,
1: 거야.
0: 여자들 아니요, 여자들을 다 홀린다. 원래 옛날에도 막 그 카 막 초코 막 때려놓고 칼로리 네, 엄청 높지만 정말 맛있는 거 보면은 진짜 악마의 뭐 빙수 뭐 이런 거 됐었잖아요. 네네. 그런 느낌으로 여자의 악마다. 진짜 다 홀리고 막 그런다 이렇게 했는데 아 저는
1: 몇 퍼센트 정도인 것 같아요?
0: 저는 지금 한 뭐 10% 중에 10%가 맥시멈이라고 하면 저는 한 4?
1: 왜 이렇게 겸손해? 아, 홀리는 거는 100%인데 약간 요런 거에서 악마라는 단어는 약간 유정 씨랑은 조금 근데 섹시하고 파워풀한 모습들이 있거든. 근데 약간 악마라는 단어를 붙이기가 좀 미안해서 그런 것 같아요.
0: 그래요? 나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저 진짜 진지하게 아이와이 단톡방에다가 네네, 난 언제쯤 여자의 악마가 될 수 있을까? 라고 써서 올렸어요.
1: 진짜 그 정도예요?
0: 네.
1: 난 내가 생각하는 악마는 이거였어. 나도 여자의 악마가 되고 싶다 했던 게 그 남자들한테 인기 너무 많으면 여자들이 막 시샘 느끼는 거잖아.
0: 진짜.
1: 쟤한테 뺏겼어.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
0: 아니요, 아니요.
1: 그 뺏는 여자가 되고 싶어 나는.
0: 약간
1: 다음
0: 요즘에는
1: 생에.
0: 너무 멋있는 언니 보면 혹시 여자친구 자리 비었나요?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걸크러쉬미로 여자 악마다 이렇게 요즘 좋다. 말해요.
1: 요즘 모델 송혜나 씨가 저한테 그랬어요. 이번에 한번 여행 갔다 오고 저한테 언니 나 너무 행복했어 하면서 저한테 막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좋았다고 하는데 되게 뿌듯했어. 뭔가 한 살 차이인데 네, 그 친구도 바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행 가서 저랑 놀면서 너무 좋았나 봐. EXID 혜린 씨랑 셋이 갔었는데 네, 셋 다 막 울면서 막 우리 너무 행복하다 너무 좋다 이렇게 하는데 그때 뭔가 언니로서 되게 오랜만에 좀 뿌듯했던 그런 느낌 있었어.
0: 그런 느낌 너무 좋죠.
1: 붙어 일로 와 유정이. 언니 집으로 와. 좋다.
0: 좋다.
1: 자 2위 가볼게요.
0: 네, 리센드의 러브 어택입니다. 아시죠? 이 리센드가 맞아요,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는요 또 바로 멤버들끼리의 끈끈함인데요. 맞아. 지금처럼 주목을 받기 전에 멤버들끼리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다고 하는데 그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리센드가 잘 안 돼도 우리 같이 다른 일 하자.
1: 와.
0: 돈 다 같이 모아서 우리 예뻐라, 카페라도 차려보자. 이렇게 얘기를 또 했었다고.
1: 예뻐라.
0: 네, 데뷔하려고 또 뭉쳤지만 이렇게 그룹으로 뭉쳤지만 네, 잘 안 되더라도 좀 오랫동안 그치, 같이 보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1: 아 진짜 근데 이게 사실 지금은 이제 잘 됐으니까 이렇게 네, 얘기하지만 그때는 되게 이게 슬픈 얘기인 거야. 꿈을 가지고 모였는데 그 꿈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더라도 우리 같이 이렇게 잘 지내자 이런 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드라마로 만든다면 너무 맞아요, 슬픈 멘트잖아요 이게.
0: 저는 정말 리센드 분들을 보면서 정말 완벽한 서사다라고 생각이 또 들어요.
1: 맞아요.
0: 뭔가 어쨌든 다 같이 좀 무명의 그쵸, 시절을 또 보내다가 또 잘 돼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했던 꿈을 다 같이 이루고
1: 네,
0: 이렇게 뭔가 그 과정과 결과를 다 소중히 할 수 있으면서 활동하는 건 정말 축복이라고 그치, 생각해요. 그래서 맞아, 오랫동안 다 같이 잘 활동했으면 좋겠어요.
1: 맞아.
0: 정말.
1: 근데 이렇게 시작이 이러면 끝까지 이렇게 좋더라고 보면은.
0: 네, 그런 것 같아요.
1: 삐그덕거리는 게 없었기 맞아요, 때문에 더 좋을 일밖에 없어 지금 사실은.
0: 맞아, 맞아. 화이팅!
1: 하지만 노래는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갑자기 네, 갑자기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갑자기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자연과 음악의 도시 가평에서 가을을 준비해보는 거 어떠세요? 지금 가평군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면 새해공제는 물론 특별한 답례품과 10월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티켓 할인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가평에 마음을 더하고 혜택도 받아가세요.
3: 요철병 젖을 들건 새내기고.
4: 애주유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소에게 먹일 풀을 베면서 부르는 꼴 베는 소리입니다.

제주는 볕짚을 구하기 어려워서 한이바람 불어오는 한라산에 올라 풀을 베었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유 협찬이었습니다.

0: 누구요? 정우의 희망곡 탑
1: 15!
0: 이번 주 1위 유정씨가 발표해 주시죠.
1: 네, 정우의 희망곡 탑 15 이번 주 1위는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빅뱅의 백입니다.
0: 나왔습니다.
1: 백성이 너무 좋아요. 이 레전드 오브 레전드 음원 차트의 황제 빅뱅이 컴백을 했습니다. 네, 이번 컴백 시기에 맞춰서 대한민국 우주항공청 홍보대사로 또 위촉이 되면서 역시 우주 대스타라는 반응도 나왔는데요.
0: 진짜 우주 대스타다.
1: 네, 이 대스타의 마음 그릇 정말 남다르거든요.
0: 그렇죠.
1: 얼마 전에 열렸던 빅뱅 콘서트예요.
0: 네.
1: 6.25 참전 유공자 후손과 또 독립 유공자분들을 초청했는데요.
0: 맞아.
1: 지드래곤 씨가 사비로 티켓을 직접 구매해서요 또 초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 지드래곤 씨가 복지 재단을 세웠는데
0: 진짜?
1: 거기서 영웅 회복이라는 활동을 하고 네. 있다고 합니다. 이게 또 사회를 위해 희생하고 맞아요. 헌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술로 보답하는 프로젝트고요.
0: 맞아요.
1: 이번 초청도 그 프로젝트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0: 야~
1: 와 너무
0: 네. 멋있다 진짜. 자, 저희는 이번 주 1위고 빅뱅의 픽 들으면서 인사드려야 하는데 오늘 저와의 호흡은 어떠셨는지.
1: 아, 언니와 함께하는 오늘 탑 15는 텐션이 저절로 올라가는 언니
0: 엉덩이가 계속 떠있더라고.
1: 네. 처음에 이 뭐랄까 첫 멘트 딱 하실 때부터 이 텐션이 확 올라와서 아 좋다 너무 좋다 나 잘 따라가면 좋네.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0: 유정 씨가
1: 했습니다.
0: 의자에서 콩콩 계속 뛰고 있었어요.
1: 네. 아. 엉덩이를 붙일 네. 수가 없었어요.
0: 아, 너무 감사하고 네, 저도 처음 하는 코너여가지고 긴장을 좀 했는데 너무 편하게 해서 너무 빨리 지나가서 좀 아쉽다.
1: 아쉽다.
0: 이 아쉬움은 우리가 나중에 따로 풀자.
1: 좋습니다.
0: 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저도 오늘이 이제 정의 스페셜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너무 너무 즐거웠고 이제 마지막을 또 유정 씨와 함께 해가지고 또 이제 우리가 일로 보는 게 사실 제일 좋긴 해요. 그렇잖아요. 너무 바쁘시니까. 네, 나중에 또 이제 좋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한번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지금까지 정호의 희망곡 스페셜 DJ 이국주
1: 최유정이었습니다.
0: 안녕.
1: 안녕.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2: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 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목포문화방송에 대한 제어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저 안영미도 책을 읽고 좋은 문장도 수집하고 있는데요. 그 덕에 건진 날이 있습니다. 소중한 날로 이어지는 다리는 필시 평범한 날이라는 돌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크, 이거 멋지지 않습니까? 평범한 날, 별 볼 일 없는 날이 좀 모이고 나야 소중하고 특별한 날이 만들어진다는 거잖아요.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평범한 날? 괜찮아요. 소중한 날? 딱 좋죠. 그 모든 하루에 작은 돌멩이처럼 자리 잡고 있을게요. 9월 6일 일요일 2시의 데이트. 저는 안영미입니다.

0: 9월 6일 일요일 2시의 데이트 첫 곡으로 미카의 Love Today 듣고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영미입니다. 앞서서 이 평범한 날을 이제 돌멩이로 쳐가지고 요게 이제 소중한 날이라는 다리가 됐다 뭐 요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 저는요 그 전에 그냥 뭔가 항상 특별한 날을 원했었거든요. 도파민 터지는 날들.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말이죠. 근데 결혼을 하고 심지어 이제 아이 둘을 키우다 보니까 그냥 무탈한 날이 그냥 너무 감사해. 아무 일 일어나지 않은 날. 뭐 아이가 다치지 않은 날이라든지 뭐 사건 사고가 없는 날이라든지 아니면 뭐 남편이랑 안 싸운 날이라든지 그냥 아무 일 없는 평범한 날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 근데 왜 우리가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평범한 날이라고 하면 진짜 별 볼 일 없는 날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우리 이걸 바꿔보자고. 감사한 날. 감사한 날로 우리 바꿔보자고요. 우리 무탈한 게 세상에서 가장 감사한 겁니다. 아셨죠? 뭐 우리 두댕이들은 똑똑하니까 이미 진지하게 알고 계셨을 거예요. 오늘 또 어떤 무탈하고 감사한 날을 보내고 계시는지 문자 좀 많이 넣어주셔요. 아셨죠?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아 그리고 추첨을 통해서 아메리카노도 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광고!
1: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0: 겁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1: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0: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2: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세븐틴의 아주 나이스 듣고 오셨고요. 0713번님께서 신청해 주셨어요. 오늘 시어머니가 아기 데리고 시할머니 댁에 가셨어요. 드디어 자유부부입니다. 남편이랑 오랜만에 영화도 보고 한잔하기로 했어요. 저 너무 신나요. 세븐틴의 아주 나이스 신청합니다.

정말 요거야말로 감사한 날이죠. 진짜 시부모님한테도 감사하고 시할머니에게도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해. 아이 물론 아이가 있어도 감사하고 행복하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남편이랑 내가 보고 싶은 비로소 우리가 보고 싶었던 채널 볼 수 있다. 핑크퐁 이제 그만 볼 수 있다.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내가 볼 수 있는 것도 보고 그리고 한 잔도 할 수 있는 거고 최고예요. 진짜 최고입니다. 최고의 날입니다. 아 근데 한 잔 하시는 것까진 좋은데 이러다 이제 고삐 풀려가지고 읍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러다가 자유 만끽하다가 또 다른 또 둘째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거 조심하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여러분들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를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2848번님 우리 초딩 유딩 딸들 영미 DJ의 깔깔깔이다를 매일 따라합니다. 오늘도 시간이 맞아서 같이 듣고 있어요. 송채은 송서은 사랑해 한 번만 해주세요. 애들이 스테이시의 버블 듣고 싶다네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제 목소리가 약간 그 초딩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목소리인 것 같아요.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만화 더빙하는 목소리 같은 느낌이라서 그런가?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 아이들이 좋아해 준다고 하니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서은이, 채은이, 우리 이모가 사랑해. 아유 아이고 웃는다 웃는다. 아유 깔깔깔이다. 됐다 됐어. 6630번님 저는 오늘도 출근했다가 퇴근해서 집 가고 있습니다. 직장은 수원이고 집은 청주인데 아 7일 내내 경기도와 충청도로 왔다 갔다 우와 왕복 200km를 달려서 와 3일에 한 번씩 주유를 한답니다. 출퇴근 운전 정말 질리네요. 브레이브걸스의 운전만 해 틀어주세요. 와 엄마 세상에나 이렇게 출퇴근길이 힘드신 분이 계셨네요. 진짜 어머나 아 여러분들 앞에서는 힘들다는 말도 못하겠다. 진짜 저는 상암동에 저는 고양시에서 여기 상암동까지 오는데 30분 거리거든요. 그것도 물론 초보 운전이라 쫄보라서 무서워서 그런 것도 있는데 아 내가 어떻게 운전해 이러면서 지금 차 계속 대기 중이거든요. 지금 주행 거리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2년 전에 차를 샀는데 이제 갓 차 뽑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와 근데 와 대단하시다. 대단하셔. 그렇다면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건 신청곡 띄워드리는 것밖에 없겠죠. 2848번님의 따님들 송자매가 신청한 스테이시의 버블 그리고 6630번님의 주말 퇴근송 브레이브걸스의 운전만 해 듣고 올게요.

스테이시의 버블 그리고 브레이브걸스의 운전만에 이었어. 8585번님이 보내주신 태연의 제주도의 푸른밤까지 듣고 왔습니다. 사연도 짧게 보내주셨어요. 남편이랑 제주도에서 휴가 중이어라. 차에서 빵을 미친 듯이 흡입하면서 두 대를 듣고 있어요. 태연의 제주도의 푸른밤 신청이요. 제주도에 왔으면 무조건 이거 들어야 한다고요. 라고 하셨어요. 제주도 정말 꿈 같은 곳이다.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남편이랑 이제 남편이 남친이었을 때는 제주도 정말 자주 놀러 가곤 했었는데 아 근데 저는 좀 운이 안 좋았어요. 날씨 운이 안 좋았어. 저희가 제주도만 가면 비가 오고 그리고 항상 그 시간을 서로 또 맞추다 보면은 한겨울이었던 거예요. 한겨울날 제주도 가서 볼 게 없어요. 추워. 추우니까 나가기도 싫어. 그래서 숙소 안에서만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9808번님 안녕하세요. 저는 10살 김지우라고 합니다. 저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엄마와 2시에 데이트를 듣는데 계속 영미 이모가 안 나오셔서 속상했어요. 근데 오늘은 나왔네요. 이제부터 꼭 나오세요. 신청곡도 할게요. 소문의 낙원 신청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박수 박수. 예, 네, 전 초등학생 친구들이 저 좋다고 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감사합니다. 아유 이모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아 제가 우리 그 초등학생들 입맛에 딱 맞는 DJ인 것 같은 느낌이라서 약간 기쁩니다. 근데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 정신 연령이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자, 10살 김지우 두댕이께서 보내주신 노래 바로 듣고 올게요. 악뮤의 소문의 낙원.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합니다.

0: 지표, 시월드 코스페리, 코롬방 제거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준유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한군 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목포 사막도 특설 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0: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활동하기 좋은 날씨에 주말 고속도로 교통량 많습니다. 서울 방향 정체도 길어지고 있고 곳곳에 사고도 있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경부선 옥산 하이패스상에 화물차와 승용차 간의 사고입니다. 6km 구간 사고 여파로 정체고요. 양재 부근에서도 사고인데요. 2차로가 막혀 있어서 정체가 심해졌습니다. 서울 방향 서해안고속도로는 당진에서 화성휴게소 사이 어렵고요. 서울 양양선의 정체도 부쩍 늘었습니다. 인제에서 상남 3터널, 가평휴게소에서 설악, 서종에서 화도, 또다시 덕수산패에서 강일까지 모두 34km 구간 어렵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방향 시흥에서 중동 사이 정체입니다. 최수연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2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광고 날씨 정보에 이어서 패더 엘리아스의 Loving You Girl 듣고 왔습니다. 5711번님께서 패더 엘리아스의 Loving You Girl 틀어주세요 라고 보내셨어요. 그래서 들려드렸는데 5711번님께서 이게 신청곡 쓰실 때 마음이 급하셨는지 걸을 그릴로 적으셨더라고요. 러빙유 그릴로 적으셨는데 중요한 건 전 몰랐을 거예요. 우리 작가님 들으니까 캐치하셨지 저는 그냥 몰랐어. 아, 거리, 이 거린가 보다 라고 읽었을 거예요. 자, 어떻게 보내셔도 저희는 찰떡같이 틀어드립니다. 그리고 평일날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죠? 그냥 활자로 나나나로 하는 팝송 틀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저희 틀어드렸잖아요. 저희 방송이 그런 방송입니다. 7373번님, 꺄! 제가 지금 누구 목소리를 듣고 있는 거죠? 용미씨, 출산한 지 100일도 안 지났는데 벌써 복귀하신 거예요? 대박, 대박. 솔직히 그동안 2시 타임 라디오는 패스했었는데 오늘 갑자기 틀었더니 영미 컴백! 와, 이제부터 정주행할게요. 추천곡 부탁해도 되죠? 안녕바다에 별빛이 내린다.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사실 두 달 지나고 왔을 때, 전 두 달 만에 저거 복귀했을 때, 아, 두 달이나 쉬었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그게 쉬어도 쉰 게 아니긴 하죠. 근데, 이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제가 이제 밖에 산책을 갈 때도 그렇고, 저를 보시는 분들마다, 어머, 벌써 나오셔도 돼요?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 그런가? 어, 저는 그동안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어서 그런지. 갇혀있는 공간에서 너무 스펙타클한 일들이 있었어서 그런지 되게 시간이 길다라고 느껴졌었는데 밖에 계셨던 분들은 좀 다른가 봅니다. 아, 저는 나와 있는 게 이게 행복이에요. 저 제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9844번님. 중1 여학생인데 지금은 엄마랑 초3 남동생이랑 차 타고 마트에 가고 있어요. 오랜만에 영미 이모 목소리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출산도 축하드려요. 오늘 구름이 너무 예뻐서 방탄소년단의 봄날이 떠오르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맞아요. 요즘에 산책할 맛 나지 않아요? 구름이 너무 예뻐요. 제가 차만 타면 사실 저는 핸드폰 보느라고 바깥을 잘 안 보는 사람인데 요즘에는 밖을 꼭 이렇게 쳐다보게 되더라고. 하늘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아이 등원시키고 나서도 꼭 이렇게 놀이터 벤치에 앉아가지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갑니다. 5분이든 10분이든 하늘 한번 보고 그러고 들어가요. 그 정도로 너무 예뻐요. 이 가을 하늘이랑 가을 바람 좀 많이들 만끽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길 다닐 때 보면은 핸드폰 보면서 이렇게 걸어다니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으시더라고요. 우리 그토록 기다리던 가을 좀 만끽해봅시다. 7373번님의 추천곡 안녕바다에 별빛이 내린다. 그리고 9844번님을 위한 곡 방탄소년단의 봄날 바로 쏠게요.

그래도 외로움에 다 못 잊을 때 추억에 취해서 누군가를 다시 깨워낼 때 그대여 비로소 난 당신의 음악이 됐네. 그래 난 누군가에겐 봄 누군가에게는 겨 누군가에게

0: 안녕 바다에 별빛이 내린다.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봄날에 이어서 9373번님의 신청곡 이소라 피처링 슈가의 신청곡까지 듣고 왔습니다. 사연도 보내주셨어요. 눈 수술하고 냉찜질하면서 두대 듣는데 힐링입니다. 저의 최애곡 이소라 슈가의 신청곡 틀어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아 진짜 제가 눈 수술하셨다니까 얼마 전에 제가 안과 갔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 안과 갔더니 요즘에 그거 아세요? 노안 수술 있는 거 알아요? 몰랐어. 나도 몰랐는데 노안 수술이 있더라고. 그 노안의 맞춤형 렌즈 있잖아요. 그 삽입하는 거 같은데 그거 보면서 저거 할까 말까 고민했어. 근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렌즈를 눈 안에다가 넣는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또 너무 무서운 거야. 아, 제가 요즘 노안 때문에 글씨가 점점 안 보여가지고. 아, 혹시 노안 수술 하신 분 있으면 성공 사례 있으면 저한테 여기로 샵 8000번으로 문자 좀 보내주세요. 어떤지 후기 좀 알려주세요. 저도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자, 그럼 저희는 잠깐만 쉬었다 올게요.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2: 완전 좋아요.
1: 연두리.
2: 잘 부탁드립니다.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벌써 2부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4457번님, 외할머니가 된 지 2년이 되었는데 다음 달에 또 외손녀가 태어나네요. 복이 참 많습니다. 딸에게 산후조리원에 가면 두시의 데이트 꼭 들어보라고 했어요. 영미님도 둘째를 출산해서 너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조언 좀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저 잘했죠? 신승훈의 라디오를 켜봐요 신청합니다. 아, 일단 전국에 계신 우리 외할머니들, 네, 친할머니들도 박수 박수. 네. 아, 정말 이게 그래요. 손주들이 예쁘긴 예쁜데 그냥 보는 것과 돌 보는 건 또 다르잖아요. 아이를 낳는 건 좋긴 한데 이게 할머니들이 이걸 또 함께 봐야 되니까 아, 참 남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 당연한 건 없어요. 우리 친정엄마들한테 맡기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니니까 우리 친정엄마들한테 잘합시다. 용돈이라도 좀 두둑히 드리든가 맛있는 거라도 사드리든가 아니면 따뜻한 말이라도 해줍시다 우리. 자, 2부 끝곡으로 4457번님 두 손주의 외할머니가 되신 걸 축하드리면서 신승훈의 라디오를 켜봐요 들려드릴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입니다.
2: 무릎 관절염 치료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 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 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 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이었습니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5: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두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부로 돌아왔고요. 마룬5의 Moves Like Jagger 듣고 왔습니다. 6716번님.

0: 께서 아 저희 아빠는 다른 지역에서 일하셔서 주말에만 집에서 지내시는데요. 오늘은 저희 지역에 있는 맛있는 중국집에서 점심 먹고 같이 라디오 들으면서 가는 중에 듣고 있어요. 주중에도 열일하시는 우울 부모님 화이팅. 신청곡은 마룬5의 Moves Like Jagger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 근데 진짜 뭐 6716번님께서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엄마 아빠가 고생하는 거 알아만 줘도 됐어. 게임 끝이야. 그리고 아주 똑똑하네. 라디오 들으면서 이렇게 방송 나가면 아빠가 기분 좋아가지고 뭐라도 또 하나 용돈이라도 쥐어주든지 뭐라도 사줄 거 아니야. 그쵸? 똑똑해. 아이 잘 키우셨네. 자, 계속해서 두 대에서 듣고 싶은 노래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받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2시에 데이트 광고주님들 만나고 올게요.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 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6: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Yeah.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바다의 VIP 듣고 왔고요. 1535번님께서 사연과 함께 보내주셨어요. 큰아이를 학교 기숙사에 데려다 주고 울산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놈은 친구들을 보니까 좋은지 부모는 신경도 안 쓰고 잘가 하고 웃고 있네요. 섭섭한 마음 안고 갑니다. 기분 풀리게 바다의 신나는 노래 VIP 부탁드려요. 아, 나는 이 정도면 그냥 바다 언니의 I'm so mad 이게 차라리 스트레스 풀리고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 어린이집 보낼 때부터 마음 정리를 끝냈습니다. 이게 앞에서 저한테 울고불고 하다가도 딱 뒤돌았으면 바로 웃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 보는 순간 끝났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큰아이 데리고 첫째 데리고 놀이터를 갔거든요. 가서 저는 이제 놀아주고 있었어. 애써 열심히 놀아주고 있었는데 저한테 이제 막 명령을 해요. 엄마 이거 해 저거 해 뭐 빠방이 밀어 멈춰 스톱 뭐 이러고 있다가 또래 친구가 여자아이 친구가 그냥 저희 아이한테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정말 그 어떤 것도 없이 바로 나 잡아봐라 하고 하니까 바로 하면서 웃으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심지어 침까지 흘리면서 제가 그 모습 보면서 나는 이렇게 노예처럼 엄마를 노예처럼 이렇게 부려먹더니 세상에 그 여자친구한테는 하면서 가는 거야. 군말 없이. 그래서 그 모습 보면서 싹 정리했습니다. 아, 내 것이 아니다. 더 이상 내 아이는 내 것이 아니다. 마음 정리 싹 끝내고 나니까 오히려 홀가분해지더라고요. 네, 우리 정리합시다. 마음 정리합시다. 1872번님. 보통 큰 식당에서는 어쩌다 그냥 음악만 틀어주는데 여긴 작은 동네 식당

이어서 그런지 라디오 그 중에서도 우와 두 대를 들려주네요. 우와 반갑습니다. 티아라의 롤리폴리 신청이요. 거기 식당 이름도 얘기해줘야지. 어? 아니 어떤 식당이야? 어머 너무 예뻐. 너무 이쁘다. 나중에 이거 식당 이름도 알려주세요. 저희는 식당 이름 알려주셔도 저희가 홍보해드리고 읽어드리고 하니까요. 조승희님, 약속이 있어서 나가는 중인데 신호등 걸릴 때마다 아 불이 그린 그린이라서 운수 좋다 하고 즐겁게 가는 중이에요. 노래는 레드 레드 신청합니다. 그래 이럴 때 뭔가 아유 이게 내 앞날이지 싶을 때 있잖아요. 빵빵 뚫릴 때 그래 역시 이게 내 앞날이고 사람 죽으란 법 없고 이러면서 별거 아닌 거에도 이렇게 위안을 얻어요. 하지만 노래는 레드레드라는 거 이 노래 너무 신나잖아요. 1872번님과 조승희님의 신청곡 티아라의 롤리폴리 그리고 코르티스의 레드레드 바로 나갑니다.

두세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아시죠? 저 음반도 낸 여자 셀럽5 출신 비주얼 담당이자 DJ 두세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티아라의 롤리폴리 그리고 코르티스의 레드 레드에 이어서 박진영의 WET WET 듣고 왔습니다. 조아름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박진영의 WET 틀어주세요. 엄마가 다이어트 댄스 수업에서 이거 배우시더라고요. 집에서 연습하신다고 틀어놓고 춤추시는데 뱃살이 꿀렁꿀렁 흔들흔들 보면서 엄청 배꼽 잡았어요. 웃긴 걸 어떡해 이라고 하셨는데 와, 이 음악 너무 좋아요. 저도 처음에는 박진영 씨의 춤치고는 좀 심심한데라고 처음에 생각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보는데 이 노래도 그렇고 춤도 그렇고 계속 중독되더라고요. 1545번님 우리 아들 중3인데 부산시 농구대회에서 우승했어요. 아, 박수 가야지. 와, 이제 전국대회 나갑니다. 아, 작년엔 전국대회에서 심지어 2등을 했는데 이번엔 우승을 기대하며 영미 씨의 응원 부탁드려요. 부산 광안중학교 농구부 화이팅! 전국대회 우승 가자! 김민규의 마지막 승부 부탁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연륜이 나온다고. 대부분은 이제 슬램덩크 주제곡, 그것도 최근에 나왔던 이제 영화관에서 나왔던 그 주제가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바로 어제 들었거든요. 마지막 승부. 추억 돋는다. 추억 돋아! 자, 그러면 화이팅 넣어드려야죠. 부산 광안중학교 농구부 일어나십시오! 됐어. 이겼어. 이미 이겼어. 예. 자, 그렇다면 어떤 곡 들려드릴까요? 아, 김민규의 마지막 승부 요거 바로 띄워드릴게요.

0: 신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농협 하나로마트, 광주은행, 삼호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마트, 목포신항만 운영, 목포수협, 전남개발공사, 목포신협, 무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대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목포 삼학도 특설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초대의장 송용곤입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하나된 힘이 필요합니다. 전남 광주가 함께 열어갈 통합의 시대, 소통과 공감, 책임과 신뢰의 우정으로 320만 특별시민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2: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맑은 하늘에 기온은 30도를 밑돌고 있고요. 습도가 낮아서 그늘에서는 시원함이 느껴집니다.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순간시속 55km 안팎의 강풍이 불어오면서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영남해안과 제주에는 순간시속 70에서 90km의 돌풍이 몰아치는 곳도 있고요. 해상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안과 경남해안, 제주해안에는 높은 너울성 파도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 동해안과 제주에는 주 초반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한남 방향으로 남이분기점 부근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3km 구간 밀립니다. 김유정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광고 날씨 정보에 이어서 브루노 마스의 Just the way you are 듣고 왔습니다. 1029번님께서 부탁하신 곡인데요. 김포에 사는 두 아들 아빠입니다. 평일엔 못 듣고 주말엔 출근할 때마다 항상 듣기만 했는데 이제서야 듣고 있다는 티를 좀 냅니다. 복귀 환영하고요. 늘 주말마다 잘 듣고 있어요. 브루노 마스 노래 신나는 거 하나 부탁드릴게요 라고 하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두 아들 아빠라고 하시니까 저보다 선배시네요. 예, 어떠신가요? 두 아들을 키우는 건 어떤 삶인가요? 힘든 얘기 말고 행복한 얘기 좀 해주세요. 두 아들을 키우면 이런 게 좋습니다. 이런 것 좀 얘기해 주세요. 4246번님, 연예인들도 많이 다닌다는 유명한 난임병원에 어렵게 예약해서 경주 가는 중이에요. 아, 남편이 장거리 운전하느라 힘들어 보여서 마음이 짠하네요. 우리 남편 조금만 힘내라. 우리를 위한 일이잖아. 남편이 좋아하는 도경수의 팝콘 꼭 틀어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유, 근데 뭐 운전하는 게 힘들어 봤자죠. 예? 운전이 힘들어 봤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엄마들이 가장 힘들죠. 난임병원에서 이것도 주사 맞는 것도 힘들고 시술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기다리는 동안에도 너무 힘들고 요거 호르몬 왔다 갔다 해서 그것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이게 힘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아유 뭐 운전 정도야 뭐. 예? 남편분 힘냅시다. 예? 1741번님. 전 대전에 사는 중학교 3학년입니다. 오늘은 가족과 같이 서울에 있는 형한테 가고 있어요. 아, 운전하시는 아버지에게 안전운전 하시라고 힘이 되는 노래를 틀어드리고 싶습니다. 라디오 사연 처음 보냈는데 읽어주시면 최고의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신청할 곡은 싸이 아버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두댕이들은 사랑꾼들도 많고 효자, 효녀들도 많아. 이거 봐봐. 아빠, 운전하는 아빠를 위해서 또 요 노래를 또 신청을 했어요. 아유, 참. 이렇게 똑똑해. 똑똑하고 잘 키우셨어. 세상에나. 아니, 어떻게 키우면 요런 아이를 키우... 왜냐면 중3인데 중2병, 중3병 있을 수 있는데 말이죠. 너무 이뻐요. 자, 4246번님께서 남편을 위해 신청한 도경수의 팝콘 그리고 1741번님께서 아버지를 위해 신청한 싸이의 아버지까지 함께 듣고 오시죠.

꿈은 태양로 이제 농가족이 함께 하고 싶지만 아버지기 때문에 얘기하기 어렵구만. 세월의 무상함에 눈물이 고이고 아이들은 바빠 보이고 아이고 사책이 나가야겠소 여보.

도경수의 팝콘 그리고 싸이의 아버지에 이어서 리즈의 바람에 멈추어 다오 듣고 왔습니다. 유옥주님께서 바람아 멈추어다오 리즈 버전 신청합니다. 제 노동요거든요. 오늘은 고구마 파이 생지 사온 거 해동해서 굽굽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따뜻한 파이에 우유 줄 거예요 하고 신청해 줬어요. 맙소사. 집에서 파이 구워가지고 아이한테 주는 거는 미드에서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이런 집이 있구나. 옛날 천사들의 합창에서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 아 이게 실제로 있는 일이구나. 저는 그 이유식도 그냥 시중에 파는 거 그냥 먹이고 했더니 아 저 남의 이야기 같습니다. 9262번님, 엄마랑 부산 여행 가고 있는 20대 딸입니다. 항상 퇴근할 때 저 혼자만 들었던 두대를 처음으로 가족과 함께 듣고 있어요. 엄마가 부산길이 초행이라 힘들어하고 있는데 영미언니 뽀뽀 소리로 힘을 주고 싶어요. 가로 열고 이걸 나만 들을 순 없지 라고 하셨는데 하하의 부산 바캉스 신청합니다. 아이고 우리 어머님 9262번님 어머님 지금 장거리 운전하시느라고 힘드실 텐데 힘내시라고 제가 딥키스 해드릴게요. 어머님 조금만 귀 기울여주세요.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볼 볼도 됐어. 아 됐다 기운 넣어드렸다. 9262번님 부산 여행 잘 다녀오시라고 스컬 앤 하하의 부산 바캉스 바로 쏠게요. 오늘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3: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3: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4: 현대 오피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팔을 들어 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포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보다 쉬운 분야부터 좀 하나 지금 얘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

0: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무계원. 부암동 한적한 골목길 끝에 자리한 전통 한옥문화공간인데요.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 안평대군의 별장이었던 무계정사가 있던 곳이라 그 이름을 따왔고요. 그 유명한 몽유도원도도 이곳에서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무계원의 나무 대문을 열고 이 안으로 들어서면 바깥 골목과는 또 다른 고요한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아담한 마당에는 목련과 백일홍이 계절마다 꽃을 피우고요. 대청마루에 올라 석가래를 올려다보거나 퇴마루에 앉아 잠시 쉬어가도 좋은데요. 이 문틈 사이로는 푸른 나무가, 담장 너머로는 인왕산까지 보여서 한동안 조용히 머물고 싶어진다고 합니다. 퇴마루에 가만 앉아 있으면 왜 이곳에 별장을 뒀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9월 6일 일요일, 완벽한 하루. 저는 토마스 쿡입니다.

0: 완벽한 하루, 저는 토마스 쿡입니다. 오늘 첫 곡은 텀미 씨의 노래였습니다. 퓨처링 포피 아주다의 디스코에스였죠. 자, 배수환님 반가워요. 일요일에도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4707님 주말에 만나니 두 배로 반갑네요. 아, 두 배. 저도 두 배로 반갑습니다. 주말에도 이렇게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좋은 사연 만나볼 수 있어서 저도 반갑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1: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2: 완전 좋아요.
1: 연두링
2: 잘 부탁드립니다.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4: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덮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국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악뮤의 해프닝 듣고 오셨습니다. 김강수님, 요즘 완화 들으면서 느꼈는데 순영님 옛날 아나운서 같아요. 아나운서까지는 좋은데 옛날은 뭡니까? 아 참. 아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 옛날이란 말이 저의 닉네임이나 저에 대한 설명 앞뒤로 붙기에 그 정도 나이가 된 것 같기도 한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김강수님의 연세는 제가 모르겠는데 아 이제 옛날, 옛것, 뭐 그리움 아 이런 단어가 어색하지 않아지네요. 제가 15년, 20년 전만 해도 아, 옛날 아나운서가 뭐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텐데 무슨 말씀인지 좀 알 것도 같습니다. 3648님께서는요. 훅디, 신랑이랑 낚시하러 강가에 왔어요. 물고기는 대체 언제 얼굴을 보여주는지 도대체 있기는 한 건지 기다리면 오긴 하는 건지 힝 해주셨어요. 낚시하러 가셨군요. 저 낚시 예전에 한참 했었거든요. 20, 30대 때 한 10년 넘게 낚시 한참 하다가 그때 알게 된 건데요. 햇빛 알러지라는 거 아시죠? 낚시만 다녀오면 팔뚝이랑 목 근처랑 엄청 두드러기 같은 게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낚시를 멀리 하다가 낚싯대도 다 정리하고 아, 그 용품들 큰맘 먹고 정말 좋다는 것들 비싼 것들 좀 사놨었는데

그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참, 제가 버린 건지 정리한 기억은 없는데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7423님. 26개월 아들이랑 자동차 박물관에 갔다가 집에 가는 중입니다. 아들이랑 남편은 뒤에서 꿀잠 중이네요. 승질 나는데 좋은 노래로 승질 가라앉게 해주세요. 운전할 때 누군가가 옆에서 자고 뒤에서 자고 있으면 덩달아 졸려요. 네. 저는 깨웁니다. 다른 얘기하는 척하면서 꼭 할 말이 있는 척하면서 그들을 깨웁니다. 안전을 위해서죠.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필의 노래입니다. 시작.

김필의 시작에 이어서 최정연님의 신청곡 페퍼턴스의 데네브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최영중님의 사연입니다. 가족들은 다 외출하고 전 혼자 집 앞 공원에서 산책 중입니다. 요즘 산책하기 좋은 날들의 연속이네요. 아, 산책. 제가 살고 있는 집 앞에도 이 산책로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 산책이 이 산책로를 조성하는 게 이 동네 분위기를 유지하는데 되게 중요한 요소인가 봐요. 구청에서도 그렇고 그 산책로 옆으로 아파트가 신축이 되거나 재건축이 들어가면은 거기를 그렇게 꾸며주시더라고요. 그쪽에서. 근데 새로운 무언가가 생길 때마다 좀 꾸며질 때마다 오,

보기 좋아요. 뭐 조명도 설치해 주시고 벤치도 넣어주시고 미술 작품 같은 것들도 거기다가 놔주시고 그래서 조금 늦은 시간에도 산책하기 좀 무섭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분위기 참 좋습니다. 5657님께서는요. 쿵님, 좋아하던 카페가 오늘 영업 종료일이라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메뉴를 주문하고 이어폰을 꽂았는데 쿵님 목소리가 나오네요. 듣기 참 좋습니다. 파이팅! 아, 감사합니다. 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아델라의 노래입니다. 슈퍼스카.

0: 철옥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아침 저녁으로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가을이 왔음을 피부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가득한 가운데 아직은 비 내리는 곳이 없지만

0: 동풍이 강해지면서 일부 동해안과 제주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동해안에 5에서 10mm, 제주 산간에 10에서 40mm의 비가 오겠고요. 북쪽에 위치한 고기압과 남쪽에 위치한 태풍 크로반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영남 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고 해상에서는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도 아침에는 선선한 일교차 큰 날씨 예상되고요. 동해안 지역의 비는 수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대구 포항고속도로 대구 방향 와촌터널 부근 사고로 혼잡합니다. 김유정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완벽한 하루, 저는 토마스 쿡입니다. 일요일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일요일 2부에는 나, 너, 그리고 음악. 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음악으로 함께 채워지는 시간인데요. 방금 들으신 곡은요. 퀸의 I Want to Break Free였습니다. 9074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창원에서 완벽한 하루를 좋아해 챙겨 듣는데 라디오 문자는 평생에 처음 보내봅니다. 프레디 머큐리를 좋아합니다. 아,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이 앨범, 이 곡, LP가 생각나네요. 네, 저도 비 오는 날, 아, 이거 친구 집에서 저희 형 몰래 LP 손대면 안 되는데 몰래 듣고 오다가 품에 껴안고 오다가 LP가 살짝 휘어서 LP 휜 각도만큼, 네, 그 각도로 불이 번쩍이게 골반을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 오래간만에 좋은 노래 들었습니다. 사이공사님의 사연입니다. 박보람의 해화동 신청해봐요. 내일이 휴가의 마지막 날입니다. 딸이 아기 낳고 처음으로 사위랑 휴가 보내주고 남편이랑 손녀 보고 있어요. 귀한 휴가지만 손녀랑 같이 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네요. 아기 재우고 갑자기 이 노래가 듣고 싶네요. 박보람의 해화동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Walk, walk in the city of dust. I love the city. 박보람의 해화동 이 곡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0841님이 신청하신 어반자카파 피처링 빈지노의 서울밤이었습니다. 0841님, 더워서 휴가도 못 갔어요. 우리 집 제 침대가 최고예요. 어반자카파의 서울밤 신청합니다. 자, 그리고 4897님, 차에 요소수가 부족하다고 경고등이 떠서 이거 해결하러 가야 돼요. 요소수가 없나 봐요. 이승윤의 없을걸 신청합니다. 자, 이승윤의 없을걸 함께 듣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3: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4: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3: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5: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6: 자연과 음악의 도시 가평에서 가을을 준비해보는 거 어떠세요? 지금 가평군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면 새해공제는 물론 특별한 답례품과 10월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티켓 할인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가평에 마음을 더하고 혜택도 받아가세요.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음악으로 이루어지는 일요일의 코너입니다. 나, 너, 그리고 음악 함께하고 계시고요. 3710님의 사연입니다. 나른한 오후입니다. 남편 휴가라 모처럼 둘이 함께 육아 중인데요. 7개월 딸이 요즘 엄마 껌딱지가 제대로 됐습니다. 특히 졸릴 때는 아빠가 안으면 3초 버티고 엄마만 보면 두 파 벌려 직진. 옆에서 남편이 씁쓸하게 이 노래 신청해줘 하네요. 니나 시몬의 My Baby Just Cares For Me 신청합니다. 씁쓸하죠. 씁쓸하죠. 이 아이가 말을 처음 배울 때 있잖아요. 엄마부터 하는지 아빠부터 하는지 맘마부터 하는지 요것도 중요합니다. 아, 참고로 저희 딸은 아빠부터 아빠부터 시작했죠. 이거 감동이에요. 이거 키워보신들 다 기억하시죠? 아빠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이제 엄마, 애엄마 표정을 싹 봤는데 씁쓸하더라고요. 얼굴에 벌써 말이 써져 있어요. 너,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는데 아빠부터 하다니 이런 표정이. 너무 씁쓸해하지 마시고요. 이 노래 들으시고.

마음의 위안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2부 끝곡으로 3710님이 신청해 주신 니나 시몬의 My Baby Just Cares For Me 듣고 3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누에, 꿀벌, 잠자리처럼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곤충을 익충이라 하고, 이, 벼룩, 바퀴처럼 인간 생활에 해를 끼치는 벌레를 해충이라 하죠. 또 벌레나 해충을 죽이는 건 살충이라고 합니다. 전국 어디에나 흔한 회양나무에는 큰 광대 노린재에 약충이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약충은 약이 되는 곤충이 아니라 불완전 변태를 하는 동물의 애벌레를 뜻하는 말입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로 봉합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

0: 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두껍게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냥은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0: 완벽한 하루, 저는 토마스 쿡입니다. 나, 너, 그리고 음악. 3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 5 Seconds of Summer의 Teeth였습니다. 이 곡은 6005님이 사연과 함께 신청해 주셨는데요. 아, 딸이 좋아하는 선수 등장곡인데 신청합니다. 5 Seconds of Summer의 Teeth입니다. 아, 이 한화 이글스 심우준 선수의 등장곡이라고 하네요. 아, 사실은 제가 야구장을 몇 번 못 가봤습니다. 저보다 저희 딸이 야구 팬이라서 이 서울 연고지인 그 두 팀 중에 한 팀인데 어떤 팀인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예민하시더라고요. 야구 팬분들은 본인의 그 연고지와 특히나 좀 고향이 서울이 아니신 분인데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어디라고는 말씀 못 드리는데 야구팀 얘기만 하면 눈빛이 달라져요. 눈빛이. 특히나 술자리에서 그런 얘기 잘못 꺼내면 큰일 납니다. 아, 저는 이 티켓팅이 어려워서 야구장 못 가본 지 오래됐는데 아, 이 등장할 때 곡들 다양하더라고요. 각 선수들마다 또 본인의 그런 곡들이 다 있더라고요. 자, 605님 덕분에 좋은 노래 잘 들었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5-star hotel
3: mattress. Best sleep.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위.

0: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취향이 모이는 시간.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완벽한 하루, 저는 토마스 쿡입니다. 잠시 자리를 비운 상순 DJ를 대신해서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자, 일요일 순서 나노 그리고 음악 함께하고 계시고요. 방금 들으신 곡은 박재범의 좋아였습니다. 유혜영님, 군복무 중인 아들이 드디어 휴가 나왔어요. 오전에 와서 밥 먹고 집에 있는 과일, 샤인머스캣, 수박, 복숭아, 키위 다 먹고 싶다고 해서 친구들 만난다고 다 먹고 친구들 만난다고 용산에 갔어요. 아들이 와서 너무 좋아요. 박재범의 좋아 신청해 보아요. 아들이 군대에서 휴가 나올 정도인데 그럴 연세이신데 박재범의 좋아. 음악 취향이 좀 젊으시군요. 네. 자, 다음 사연 안정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며칠 전 택배로 받은 소고기로 장조림을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게 됐어요. 오늘은 이걸로 저녁 준비 끝.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신청해요. 장조림 하나로 저녁 준비 끝. 다른 반찬도 있는 거겠죠? 온리 장조림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리라 생각해 봅니다. 장필순의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듣고 오겠습니다.

장필순의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이 곡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김두래님의 신청곡 박효신의 숙녀의 찬이었습니다. 숙녀의 찬, 저는 아침의 노래로 알고 있는데 박효신 씨 목소리로 들어도 새롭네요. 네, 곡을 잘 써야 돼요. 그러니까 곡을 한번 잘 써놓으면 그 다음에 누가 불러도, 노래방에서 불러도, 집에서 흥얼거려도, 아, 이 멜로디가 참 좋으니까 편곡도 좋고 노래가 참 원곡의 분위기가 잘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2891님, 오늘 생일을 맞은 남편을 위해 새벽 일찍 일어나 보글보글 미역국을 끓이고 노릇하게 굴비 구워서 정성 가득한 아침상을 선물했어요. 요즘 저희 남편이 완화 애청자가 되어서 매일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도 함께 듣고 있을 우리 남편을 위해 쿡디가 다정한 목소리로 축하 인사 한마디 날려주세요 해주셨습니다. 제가 근데 남편분의 말을 제 목소리 반겨하실까요? 네.

0: 압도적 성장, 함께 사는 특별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2026년 명량대첩축제가 오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진도와 해남, 울돌목 일원에서 개최합니다. 올해 명량대첩축제는 융복합 실가명 명량해전 주제공연을 통해 울돌목 승전의 감동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출정 퍼레이드, 수문장 교대식, 강강술래, 씻기꿈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김장훈, 송가인, 애녹, 전유진 등 인기 가수들의 공연도 펼쳐집니다.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이 있는 2026 명량대첩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한강, 이청준, 송기수 그들의 문장이 갇힌 곳에서 시작되는 탈출의 시간. 전남 고등학생 40명이 이곳에 모여 우리 작가의 한 문장으로 진짜 탈출을 꿈꾼다.

0: 서울 대구 29도, 여수 부산 30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강한 동풍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동해안과 제주도는 내일도 강한 바람이 부는 가운데 오전까지 산발적인 비가 오겠는데요. 제주도에는 10에서 40mm,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오겠고요. 경남 해안 지역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영동과 경북 북부 지역은 이번 주 중반까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대구 포항 고속도로 대구 방향으로 대형 화물차 바지의 사고로 와천 터널 부근 지나기 어렵습니다. 김유정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상식이 선물이 되는 상식의 순기능 상순 퀴즈. 여러분들은 선물을 챙기고 우리는 여러분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다섯 분을 뽑아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상순 퀴즈입니다. 2007년 오늘 9월 6일은 천재 앵무새로 알려진 알렉스가 죽은 날이었습니다. 알렉스는 100개가 넘는 단어를 사용하고 색깔과 모양, 근데 정말 믿기 힘듭니다. 저는 오늘 X로 가겠습니다. 설마 마지막에 굿바이를 했으리라. 이거 했어도 참 소름 끼치는 일이네요. 자, 오늘의 상승 퀴즈. 천재 앵무새 알렉스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굿바이였다. O, X.

상순 퀴즈 이어서 들으신 곡은 Three Doors Down의 When I'm Gone이었습니다. 자, 오늘 상순 퀴즈 이 천재 앵무새 알렉스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굿바이였다. OX가 오늘 퀴즈였는데요. 제가 아까 설명 말씀드렸죠. 제 의견을. 이 마지막에 정말 아무리 천재라 그래도 앵무새가 본인의 마지막을 알고 굿바이 이런 식으로 남겼다면 이거 정말 소름 돋는 일 아니에요. 이거 무슨 영화, 네, 무슨 헐리우드 영화 같은데 마지막에 무슨 뭐 난 알고 있어라는, 아 왜 그 영화 마더의 그 김혜자 선생님 그런 멘트처럼 의미심장하게 굿바이 뭔가 알고 있다는 느낌. 무섭네요. 생각만 해봐도. 자, 천재 앵무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굿바이였다. O, X. 정답을 공개합니다. 정답은 X입니다. 천재 앵무새 알렉스가 진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굿바이가 아니었습니다. 어? 알렉스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I love you였는데요. 와, 이 죽기 전날 밤 담당자이자 31년을 함께했던 아이린 페퍼버그 박사에게 You be good. See you tomorrow. I love you. 와,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번역하면 착하게 지내, 내일 보자, 사랑해 라는 뜻인데요. 다음날 아침에 알렉스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결국 이 말이 마지막 인사가 됐다고 합니다. 이거 굿바이보다 더 소름 끼치는 내용인데요? 이게 뭐야? 진짜 마지막인지 알고 이 얘기를 했을까요? 와, 대단하네요. 아니면은 마지막인지 모르고 아마 이 얘기를 한 3년 동안 매일 그 시간에 3년 혹은 13년, 아까 31년 함께, 어쩌면 31년 동안 그 시간 되면은 10시네 You be good 이렇게 하면서 See you tomorrow 이거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날이 마지막이었을 수도 있죠. 자, 아무튼 오늘 정답은 X고요. 아, 맞췄습니다. 물론 이 굿바이보다는 조금 더 좀 섬찟한 내용이고 정말 믿기 힘든 내용이긴 했는데 정답은 X. 오늘 제가 맞췄습니다. 아, 기분 좋으네요. 정답자 5분을 뽑아서 당첨자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이정의 노래입니다. 해피엔딩.

0: 이적의 해피엔딩에 이어 강승윤의 미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0692님, 쿡디 오랜만에 쉬는 날이라 아빠 따라 논에 잡초 뽑으러 왔어요. 오마이갓, 잡초 대신 정성껏 심어놓은 벼싹을 다 뽑아버렸네요. 벌어 화내는 아빠에게 몰라서 그랬다고 말 대답했다가 더 혼났어요. 잘못 뽑은 만큼 식사량을 좀 줄이시면 됐죠. 가을 이후에. 아빠, 저 밥 좀 줄일게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잘 넘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201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1: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 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0: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부궁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부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6: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7: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8: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9: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0: 고수익에 원금 보장?
9: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1: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잠시 후 6시부터 방송됩니다.
12: 완벽한 하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친절한 모디바에서 무항생제 닭가슴살,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두상점 브라운체리에서 직화식 커피 드립백,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집중을 깨우는 습관 포곤에서 맑은 머리 롤온 패치를 드립니다.
13: 완벽한 하루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한 곡은요. 오, 오메가3의 곡이네요. 이 곡 참 오래간만에 듣네요. 오메가3의 세입크로바 준비되어 있고요. 자, 완벽한 하루는 연출 황종현, 작가 박찬음, 조아름, 신보미였고요. 저는 토마스 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1: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 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목포 사막도 특설무대에서 함께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서남해안 기업도시개발, 대송한방건강랜드, 해남미소, 목포농협, 삼양농협, 선일물산, 북신한농협, 목포해상케이블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매장,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광림건설, 금천토건, 전남서부항운 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벌써부터 이래서는 안 되는데 자꾸 버트란트 러셀의 게으름에 대한 찬양에 눈이 갑니다. 행복해지려면 게으름뱅이가 되어야 한다는 철학자의 말을 100%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싶어집니다. 러셀은 하루 평균 3천 단어 이상의 글을 써내면서 철학뿐 아니라 수학, 과학, 사회학, 교육학 전방위적 의견 피력을 해온 활동가입니다. 소수 특권층에게만 부여되던 게으름의 기회가 우리들 모두에게 주어졌는데도 그 기회를 박차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러셀은 스스로를 올가매는 강박관념들을 다 떨쳐버리고 자유롭게, 재미있게, 가치있게 게으름을 즐기라고 충동질합니다. 힘들게 봉투하며 살아가는 대신 편안함과 안전을 추구하며 게으르게 살면 무엇보다 선한 본성이 튀어나올 거라고 장담합니다. 아, 사람의 모든 시간은 생산성만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아무 일 안 하고 게으르게 보낸 하루가 두고두고 충만한 시간으로 기억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9월 6일 일요일. 오늘은 배철수의 음악 캠프도 좀 게으르게 출발해 봅니다.

연주들은 정말 게으르지 않아요. 다들 멤버들이 이때는 젊은 시절이라 연주에 뭐라 그럴까 날 같은 게 서 있잖아요. 와, 딥퍼플의 연주한 노래 레이지 첫 곡으로 들었습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아니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그렉 올맨하고 듀웨인 올맨 형제가 주축이긴 합니다만 또 한 명의 기타리스트 중요하다고 제가 몇 번 얘기 드렸을 거예요. 네, 디키 베츠. 네. 듀웨인 올맨은 아주 젊은 나이에 세상 떠났고요. 네. 이 노래는 Midnight Rider 이 노래는 그렉 올맨이 만들었습니다. The Allman Brothers Band, Midnight Rider. 김상범 씨 고맙습니다. 야, 이름이 아주 특이한데. 네. 아, 미니에 이렇게 이름이 돼 있어요. 또이 패밀리. 네. 또이 패밀리하고 9111번으로 청해 주신 에릭 클랩튼, Change the World.

Heart 예, 음료 노래 All I Wanna Do Is Make Love To You 5487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네. 앞에 들으신 음악은 에릭 클랩튼의 Change the World 였고요. 자, 이번에는 김호중 씨가 청해 주신 예,

릭 애슬리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원래 60년대의 템테이션스가 히트시켰던 곡인데 릭 애슬리가 이걸 커버한 겁니다. 릭 애슬리 and too proud to beg.

0: 안녕하십니까.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초대의장 송영곤입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하나된 힘이 필요합니다. 전남광주가 함께 열어갈 통합의 시대, 소통과 공감, 책임과 신뢰의 우정으로 320만 특별시민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1: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남광주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AI와 신재생에너지, 우주항공과 바이오헬스, 800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AI 시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 인재들이 대혁신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지역대학이 함께 키우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와 앵커사업단이 함께합니다.
2: 2026 진도 국제무형 문화축전 삶의 주역

0: 12매드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식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형문화축전
1: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태풍 크로반의 간접 영향으로 경북 동해안과 부산, 울산, 제주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오후까지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예상되고요.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 해안에는 높은 너울이 밀려와 연안 일대로는 안전사고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해상에는 풍랑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반면에 내륙 지역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아침에는 선선하겠고 낮에는 크게 춥지도 덥지도 않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수요일까지 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대구 포항 고속도로 대구 방향으로 와촌 터널 부근에서 대형 화물차 화재 사고 처리 작업으로 뒤쪽으로 12km 구간 정체가 심합니다. 김유정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참 노래 편하게 하죠. 예. 마크 노플러 기타도 편하게 칩니다. 다이어 스트레이트스 Your Latest Trick 들었습니다. 정주영 씨가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6544번으로 문자 보내셨는데 와, 저 아내한테 허락받고 2박 3일간 혼자서 구례, 순천, 담양 등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오, 오늘 오후엔 정말 좋아하는 서남사에 13년 만에 다녀왔고요. 푸른 냇가의 풍경이 너무 아름답네요 하고. 야.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2박 3일간 혼자서 여행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아내에게 허락 받고. 허락 꼭 받아야죠. 허락 안 받고 갔다면 큰일 나는 거죠. 아이, 그럼요. 잘하셨습니다. 예. 자, 청해 주신 음악은 루 리드. Perfect Day.

0: 특수 사태를 보면서 우리에게 참 이 자연 환경이라는 게 지구 위에서 우리가 공짜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죠. 예. 마이클 잭슨, Earth Song, 2005번으로 청해 주셨고요. 앞에 들으신 음악은 루 리디의 Perfect Day.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5: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6: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7: 나왔어.
6: 우리 남편 도드람,
8: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5: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6: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9: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1: 백조 싱크.
1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3: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1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1, 2부 끝곡은 2001번으로 청해주신 반조비 I'll be there for you. 3부 다시 만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 어느 옛날 이야기인데요. 뒷산에서 열심히 땅을 파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궁금해서 이웃사람이 물었죠. 거기서 맨날 뭐 하세요? 망고나무를 심고 있지. 나무 길러서 열매 따드시게요? 그러자 노인은 피식 웃으며 말합니다. 에이, 내가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 근데 다른 사람들은 계속 살 거 아니야. 나도 평생 다른 사람들이 심어놓은 걸 먹었잖아. 이젠 내가 심어줄 차례지. 내가 누릴 게 아닌데도 열심히 할 것. 내가 누린 걸 돌려주기 위해 땀 흘려 공들일 것. 하나쯤 생각해둬야겠습니다.
2: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입니다.
4: 감기가 좀 오래가네 하고 그냥 넘기신 적이 있으시죠? 폐렴은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 초기에는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폐렴의 대표적인 증상은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입니다. 감기약을 복용해도 일주일 이상 고열이나 누런가래를 동반한 기침이 계속되거나 숨이 차고 가슴 통증이 나타난다면 폐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은 기침이나 발열 없이 기운이 없거나 식사를 잘하지 못하는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폐렴 예방을 위해서는 외출 후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 구균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이었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아티스트 미니 스페셜. 자, 매주 일요일 3, 4부 선데이 스페셜. 오늘은 아티스트 미니 스페셜로 진행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브루노 마스입니다. 자, 브루노 마스의 2010년 앨범 두밥스 앤 훌리건스, 이 앨범에서 Just the way you are 싱글 차트 1위 곡입니다. 자, 이 곡으로 출발합니다.

0: 네, 브루노 마스의 첫 앨범 Do Ups and Hooligans 2010년에 나왔습니다. 저 앨범에서 싱글 차트 1위 Just the way you are 들었습니다. 자, 아티스트 미니 스페셜 브루노 마스 편입니다. 역시 Do Ups and Hooligans 앨범이 있고요. 싱글 차트 1위에 오른 그리네이드 광고 뒤에 듣겠습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5: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4: Walk it, walk it. 안전화. I was born by the river.
6: 음악은 어떠한 지혜, 어떠한 철학보다도 높은 계시다. 음악은 영혼이 살고 생각하고 창조하는 전기적 토양이다. 루트비 반 베이토벤. 지난 36년 음악이 있어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음악 캠프의 역사를 써내려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미국 싱글 차트 1위 그리네이드 들었습니다. 2010년 데뷔 앨범 두 왑센 훌리건스의 수록곡. 자, 아티스트 미니 스페셜 브루노 마르스입니다. 브루노 마르스는 1985년에 하와이에서 태어났어요. 본명이 피터 딘 에르난데스. 다문화 가정입니다. 아버지가 푸에르토리코계인데 또 유대인이기도 하고요. 어머니는 필리핀계이자 스페인계. 다문화죠, 진짜. 이 브루노 마르스라는 예명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프로레슬링의 전설이 있습니다. 브루노 샌 마티노라고 이 헐크 호건 이전에 가장 유명했던 프로레슬러인데 이 사람을 진짜 좋아해가지고 브루노 마르스라는 예명을 붙여줬어요. 하와이에서 퍼커션 연주자로 활동을 했고 아버지는 어머니는 노래도 하고 또 훌라춤을 추는 댄서였다고 그래요. 총 6남매인데 아버지가 또 애들을 데리고 가족 밴드를 시작했는데 어린 시절부터 브루노 마르스의 재능이 남달랐다고 그래요. 그 사진 같은 거 보면 나와 있죠. 왜요? 4살 때부터 엘비스 프레슬리 옷 입고 춤추며 노래했는데 아우 정말 예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브루노 마르스가 12살 때 부모가 이혼하면서 브루노 마르스는 아버지하고 함께 삽니다. 근데 뭐 그때부터 잘 안 됐던 모양이에요. 거의 뭐 노숙 비슷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2003년에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LA로 가서 음악 관련 일을 시작합니다. 뭐 DJ도 하고 프로듀싱 팀도 만들고 믹스테이프도 만들고 뭐 그러다가 모타운 레코드하고 계약을 했는데 존재감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예. 신경을 거의 안 써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작곡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가수들에게 곡을 써주는데 그 결과 히트한 곡들이 많았어요. 플로라이다의 Ride Round, K9의 Waving Flag, CeeLo Green의 Forget You, Far East Movement의 Rocketeer 등등. 네. 처음으로 브루노 마르스라는 이름의 가수로 알려진 것은 2010년 2009년이네요.

브루노 마스가 솔로 앨범 내기 전에 피처링해서 히트한 곡들 두 곡 들었습니다. B.O.B. 피처링 브루노 마스의 Nothing on You, 트레비 맥코이 피처링 브루노 마스의 빌리오네어. 자, 아티스트 미니 스페셜 브루노 마스 편입니다. 브루노 마스는 내년 2027년 5월 21일 금요일, 22일 토요일, 25일 화요일, 26일 수요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로맨틱 투어를 합니다. 앤더슨 파악이 예, 함께하고요. 이번이 세 번째 공연이죠. 2014년, 2023년 예, 드디어 세 번째. 자, 2011년에도 데뷔 앨범을 성공시키고 2011년에도 스눕독 앤 위즈 칼리파의 Young, Wild and Free의 피처링에서 또 히트를 기록하죠. 2011년 히트곡 스눕독 앤 위즈 칼리파 피처링 브루노 마스 Young, Wild and Free.

Snoop Dogg and Wiz Khalifa featuring Bruno Mars, Young, Wild and Free 들었습니다. 자, 뭐 워낙 잘 나가면 또 찾는 데 많잖아요. 예, 2011년에는 영화 사운드트랙에 참여합니다. The Twilight Saga Breaking Dawn Part 1. 자, 이 사운드트랙에서 It Will Rain이 또 히트합니다. 아, 지금 듣고 계신 곡이에요. 시간이 다 돼서 얼마 못 나가겠네요. 4부 첫 곡으로 다시 들려드립니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5: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6: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7: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9: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아침에는 선선하겠고 한낮에는 30도 안팎으로 덥지도 춥지도 않은 온화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24호 태풍 크로발의 간접 영향으로 영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동해안과 영남 그리고 제주도에는 오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5에서 20mm, 동해안에는 5에서 10mm로 비의 양은 많지 않지만 바람이 문제입니다.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이 날아가지 않도록 미리미리 점검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기온이 점차 내려가면서 가을이 더 깊어지겠습니다. 대구 포항 고속도로 대구 방향으로 와촌 터널 부근 화물차 과제 사고 처리로 혼잡합니다. 김유정입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네, 영화 사운드트랙 The Twilight Saga Breaking Dawn Part 1 중에서 It Will Rain. 네, 2011년입니다. 자, 이후에 이제 브루노 마스는 두 번째 앨범을 냅니다. An Orthodox Jukebox. 이 앨범이 2012년에 앨범 차트 1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또 히트곡이 양산되죠. 사실 데뷔 앨범은 히트곡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두합스 앤 훌리건스는 앨범 차트 3위까지밖에 오르질 못했거든요. 두 번째 앨범이

앨범 차트에 1위 오릅니다. 자, 처음에 싱글 차트 1위 곡이 Locked Out of Heaven인데 이게 금지곡이 됐네요. 아, 모릅니다. 저는 왜 됐는지. 자, 역시 싱글 차트 1위 곡 When I Was Your Man, 그리고 싱글 차트 5위까지 히트한 트레저, 이렇게 두 곡을 듣겠습니다. 먼저 When I Was Your Man.

브루노 마스의 앨범 언오토독스 주크박스 중에서 When I Was Your Man 그리고 Treasure 이렇게 두 곡 들었습니다. 자, 아티스트 미니 스페셜 브루노 마스입니다. 2014년에는 또 마크 론슨의 앨범에 피처링해서 야, 이 곡이 또 싱글 차트 1위에 오릅니다. 마크 론슨 피처링 브루노 마스 Uptown Funk.

마크 론슨 피처링 브루노 마스의 업타운 펑크였습니다. 이 마크 론슨의 앨범에 분명히 수록돼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곡 신청할 때 브루노 마스의 업타운 펑크 신청합니다. 마크 론슨은 좀 뭐라 그럴까 억울하겠어요. 예, 피처링한 건데 마크 론슨 피처링 브루노 마스 업타운 펑크.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선데이 스페셜 아티스트 미니 스페셜 브루노 마스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0: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5: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4: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6: 저 23년생 아이오닉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7: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8: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9: 어마나 세상에 이렇게 우리 두대가 보니까 식자층들이 좀 많이 듣더라고. 아니 그 선생님들이 두대를 듣는 이건 이유는 뭘까요?
10: 안영미 씨 때문이죠?
9: 저 때문에요?
10: 네, 매력이 있잖아요.
9: 세상에. 네. 뭐 이렇게 느끼한 말투로 말씀하세요. 매력 있잖아요.
10: 네네.
9: 고마워요. 한 번만 들어보셔요. 안영미의 매력 가지가지 오만가지야. 팔색조.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11: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 마저 나눠요.
12: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매주 일요일 3, 4부 아티스트 미니 스페셜 브루노 마스 편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브루노 마스의 더 로맨틱 투어 공연이 있습니다. 앤더슨 박이 함께하고요. 내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4일 동안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공연을 갔습니다. 자, 오늘 아티스트 미니 스페셜은 브루노 마스 편. 히트곡이 워낙 많아서 다음 주에 한 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6년에 브루노 마스가 세 번째 앨범을 발표합니다. 이 앨범에서도 뭐 계속해서 히트곡이 나오죠. 워낙 인기 있으니까요. 자, 3집 24캐럿 매직 앨범의 앨범 타이틀곡 24캐럿 매직 이 음악 들으면서 마칩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요.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SF9 다원입니다. 저는 어떤 일을 해야겠다고 계획하고 준비하기보다는 지금 주어진 일에 늘 충실하려고 합니다. 어떤 자리에 가든 그 자리에 스며들어서 그냥 그 순간을 즐기면 된다고 생각하죠. 남들이 뭐라고 하든 저는 이렇게 사는 게 재밌습니다. 일적인 부분에선 정직하게 해내고 오지 않은 앞날을 계산하기보다 오늘 주어진 하루를 최선을 다해 채우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괜찮은 삶이니까요.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3: 어깨 힘줄이 치료조차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매년 9월 첫째 주는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주간입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은 가급적 마시지 않으며 적당량의 음식물 섭취와 매일 30분 이상 운동,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 유지, 스트레스 관리, 정기적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측정 등 20대부터 시작하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와 올바른 생활 습관 실천이 우리 모두의 건강 동행입니다. 자기 혈관 숫자 알기, 레드서클 캠페인. 이 캠페인은 목포시 보건소와 함께합니다.
1: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김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에는 과연 몇 개의 색 이름이 존재할까요? 일단 빨간색, 노란색, 녹색, 검정색 등 일반적인 색을 체계적으로 분류

또한 개통 색이름이 있고요. 벚꽃색, 코코아색처럼 생활에서 익숙한 호칭을 붙인 관용색이름도 있습니다. 거기다 빈센트 반 고흐가 눈부신 햇살과 해바라기를 그릴 때 사용하던 대담하고 강렬한 크롬 옐로우는 고흐 옐로우, 빛의 화가 클로드 모네가 물에 반사된 빛이나 하늘을 묘사할 때 쓰던 신비롭고 투명한 푸른색은 모네 블루라고 부른대요. 즐겨 쓰던 색에 화가 이름이 붙은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초록, 요즘 내 마음 같은 핑크, 이렇게 나만의 색을 찾아보는 것도 재밌겠네요.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0: 9월 6일 일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브라운 시티였습니다. 별밤 시작하면서 일반적인 개통 색이름 그리고 관용 색이름 그리고 화가들의 상징을 바탕으로 한 색이름들 소개했는데요. 이런 색이름들 정말 잘 지는 거는 화장품 브랜드들인 것 같아요. 여자들이 립 컬러에 되게 많이 쓰는 말린 장미 컬러라는 것도 되게 잘 지었다 생각했었고 토스트색이라는 것도 약간 잘 구워진 식빵 색깔 아이보리랑 브라운 사이쯤에 있는 색을 토스트라고 이름 짓기도 하던데 그런 거 보면 참 그 화장품 브랜드 회사에서 컬러 이름 짓는 거 정말 아주 기가 막히게 짓는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3, 4부에서는 화가와 그림에 대해 깊고 넓게 알려주는 정호철 도슨트와 그림이 빛나는 밤 함께합니다. 이따 9시부터고요. 오늘도 별밤과 함께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시면 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워킷.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콜드플레이의 옐로우 듣고 오셨습니다. 장미님이요. 좀 전에 말린 장미 색깔 얘기했었는데 딱 또 장미님이 나타났어요. 김인아님 목소리를 아들 학원 라이딩하면서 듣다가 미니까지 깔았다지 뭡니까. 아이고 이런 반가운 일이다 있지 말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앞으로는 오며 가며 공감하는 얘기 나올 때나 또 뭐 고충이 있으실 때나 그게 아니더라도 별거 아닌 얘기 가장 환영하고 있거든요. 신청곡 등등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장미님. 5159님께서 얼마 전부터 테니스를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아직 두 번밖에 안 해봤지만 재밌더라고요. 근데 자꾸 운동복이랑 라켓 가방, 운동화 등등 예뻐 보이는 것들을 자꾸 장바구니에 넣게 돼요. 장비 욕심일까요? 동기부여일까요? 이거 둘 다죠. 원래 운동 시작했을 때 재미 붙이면은 그렇게 장비나 복장 욕심이 생겨요. 뭐 이렇게 한 가지만 있어도 되는 아이템도 색깔별로 장만하고 싶고 어떤 기능이 있댄다 뭐 이거는 뭐 신축성이 어떻고 저거는 뭐 땀 말렸다가 뭐 배출하는 게 어떻고 괜히 한 번씩 다 입어보고 싶고 근데 그게 또 운동에 재미 붙이고 나서 따라오는 즐거움들 아니겠습니까? 우미숙님께서는 저녁을 5시에 일찍 먹고 해가 지기 시작하면 텀블러에 시원한 커피를 담아 산책하고 있어요. 시골의 논밭을 보며 걷다 보면 어둑어둑해지고 밤하늘엔 별들이 초롱초롱하게 반짝이네요. 경치 좋은 곳에 앉아 커피 한잔하는 이 여유. 저희 부부에게는 수다를 나누는 시간이자 오늘 하루 잘 보냈다, 수고했다, 스스로를 칭찬하는 하루의 끝입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지내자 다짐하게 되네요. 백예린의 산책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너무 부러운 저녁 풍경이죠. 일단 이게 성립이 되려면 사는 곳이 밤하늘에 별들이 많이 보이는 곳이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부부가 같이 삶의 루틴에 좀 타임라인이 비슷해야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저녁에 커피를 마셔도 잠드는 데에 문제가 없는 어떤 기질 같은 것. 근데 커피를 다른 걸로 바꾸면 다른 분들도 좀 따라해 보실 만한 루틴이 될 것 같은데요. 저도 가끔 주말에는 좀 늦은 시간에 부부 산책을 나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텀블러 같은 데다가

음료수 하나 챙겨 나가가지고 근처 벤치에 앉아서 한 10분이라도 앉아서 놀고 오는 거, 그게 또 색다른 재미를 가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래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백예린의 산책.

백예린의 산책, 이어서 로이킴의 러브 러브 러브 듣고 오셨습니다. 9929님, 제 나이 50, 5월에 부정맥 진단을 받았습니다. 스트레스를 덜고자 일하는 시간을 줄여서 3시 30분에 퇴근하는데요. 남은 시간에 뭘 할까 고민하다가 7월부터 태어나서 처음으로 피아노를 배우고 있어요. 손도 굳고 처음 해보는 거라 손이 제 맘대로 되지 않지만 피아노쌤이 매일 빠지지 않고 오는 학원생은 저밖에 없다며 피아노 실력보다 성실한 출석률을 자주 칭찬해 주십니다. 언젠가는 피아노 진짜 잘 친다는 말 들을 수 있게 열심히 해볼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이거 참 이 삶의 불편감이 많아질 수 있는 그런 병일 텐데 잘 좀 치료가 됐으면 좋겠네요. 스트레스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좀 즐거운 취미생활 찾으신 것 같아서 다행이고 사실 이게 실력이라는 것은 아마추어들은 거기서 거기에요. 타고나는 실력은. 근데 뭐 약간 격차가 있다 해도 결국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가 문제인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성실한 사람은 결국에는 아마추어들의 취미 영역에서 성실함을 아무도 못 따라가요. 결국에는 9929님이 나중에 그 비슷한 취미 가진 모든 분들 가운데에서 출중하다는 소리를 반드시 들을 겁니다. 0104님께서 저희 집 식구는 저, 아내, 그리고 딸 이렇게가 전부입니다. 세 명의 의견이 모두 같으면 좋겠지만 둘씩 편 먹고 다수결의 원칙을 따를 때가 많은데요. 오늘은 밥 먹고 뭐 할지 논쟁을 펼쳤습니다. 볼링 치러 가자는 아내와 팥빙수 먹고 쉬자는 저, 딸은 제 편이 돼주었네요. 역시 주말에는 달달한 게 최고죠. 아주 민주적인 집의 풍경이네요. 이게 항상 좀 의견이 갈리는 것도 재밌는데 또 이렇게 그럴 때마다 누구 한 명이 좀 독재하는 형식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딸까지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다수결로 뽑는 거 이것까지가 집안에서 일어나는 재미나 에피소드의 완성 요소가 아닐까 싶은데요. 주말에 볼링도 좋지만은 조금 더 시원해지면 운동 생각이 더 날 거고 아직은 팥빙수 먹고 쉬는 게 더 달달하게 들립니다. 7373님, 저는 아직도 작업실에 있어요. 화가인데 전시를 앞두고 있어 부지런히 작업 중입니다. 올해 저에겐 가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힘들 때마다 전시 후 여행 갈 생각을 하며 힘내보아요.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모든 분들 화이팅입니다. 신청곡은 대성의 유니버스입니다. 라고 별밤에 많이 계시는 그림 부엉이들 중에 한 분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신청곡 같이 듣죠. 대성의 유니버스.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목포문화방송에 대한 제어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철옥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내일은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된다는 절기 백로인데요. 절기답게 이맘때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에는 선선하겠지만 낮에는 온화하겠고요. 그만큼 일교차는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또 태풍 크로반의 간접 영향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특히 강풍특보가 내려진 경남 해안과 제주에는 초속 20m 안팎의 순간 돌풍이 불겠는데요. 날아가는 시설물이 없도록 미리 점검하셔야겠고요. 제주와 남해 먼바다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

0: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18km 구간,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14km 구간 밀립니다. 김유정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제이슨 무라즈의 럭키 들으면서 일요일 별밤 2부 시작했고요. 부엉이들 사연 계속 만나볼게요. 3925님, 아이들 재우는 이 시간 항상 별밤을 틀어놓고 다 같이 잠들어요. 아이들도 김이나님의 꿀 떨어지는 목소리 들으면 아 이제 자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나 봐요. 22개월 승아, 신생아 슬아, 두 아이의 엄마 가희 모두 모두 사랑해요. 아빠가 라고 아버님 어머님도 그러면은 다 같이 잠들어요? 와 세상에. 그럼 잠드는 사이클을 아기들에게 다 맞추신 거 아닙니까?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대단합니다. 2179님은 대장봉 학원에 같이 다니는 짝남, 짝사랑하는 남자가 있는데요. 단둘이 보기에는 왠지 어색해서 친구랑 셋이 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둘이 보는 게 나을까요? 참고로 같이 보려는 그 친구는 여자이긴 하지만 제 짝남의

관심도 없고 제가 좋아하는 걸 알고 있어요. 아유, 무조건 둘이 보는 게 낫죠. 이게 그리고 뭐 관심 없고 혹시 모를 요소는 없이 보는 게 왜냐면 이게 괜히 신경 쓰여서 내 매력을 다못 보여줄 때도 있고 뭐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도 짱남이 내 친구를 좀더 챙겨주나? 이런 거에 괜히 꽂히게 되고 이건 절대 절대 비추예요. 일단 만약에 둘이서 보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사이라면은 당연히 둘이서 봐야죠. 저는 무조건 두 분이서 만나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5605님께서 경비 일하면서 매번 이어폰으로 듣고 있지요. 조용하고 평온한 하루네요. 아유, 매 주말, 아니, 매 저녁이 경비 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좀 평온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지금 듣고 계시는 모든 경비원 부엉이님들 화이팅입니다. 이승우님은요, 택배 일을 하고 있어요. 요즘 날씨가 변덕스러워서 너무 힘드네요. 매일 여보야가 차려준 맛있는 저녁 먹으면서 둘이 별밤 듣다 자는 게 유일한 휴식입니다. 힘나게 화이팅 부탁드립니다. 신청곡은 서브웨이의 드라마라고 보내주셨어요. 요즘 진짜 막 배송 일 하시는 분들은 날씨 때문에 고생일 것 같아요. 폭염 때도 고생이지만 요새 비 때문에 비가 오락가락하고 한번 오면은 막 집중적으로 호우 경보가 내릴 정도로 쏟아지기도 하고 그 꿉꿉함 때문에도 고생 많으실 텐데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빨리 시원한 가을이 오는 게 우리 승우님 일하시는 데에는 훨씬 도움이 될것 같은데 고시입니다. 고시예요. 노래 들려드릴게요. 서브웨이의 드라마.

서브웨이의 드라마 이어서 10cm 피처링 비비의 춤 들으셨어요. 8115님, 집에서 무선 이어폰 한쪽을 잃어버려 두뇌 풀 가동해서 찾고 있어요. 이불도 털어보고 소파와 침대 틈새 구석구석 다 뒤져보고 책장도 꺼내보고 다 했는데 아직입니다. 배터리가 다 돼서 위치 찾기도 안 되네요. 당분간 한쪽 귀로 대장부 목소리 들을게요. 아, 이거 너무 흔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한쪽만 남은 이어폰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진짜 짜증나는 건 새 거 사면 꼭 그 한쪽이 발견이 됩니다. 이상한 구석탱이 또는 어쩔 때는 저는 주머니에서 나오기도 하고 집안에서 쓰다가 분실하신 거면은 주머니일 가능성은 낮고 어디 분명히 바닥 같은 데에 먼지랑 같이 구르고 있을 텐데 이왕이면 빨리 찾아내시길 바라겠고요. 청소하다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어요. 익명을 요청한 부엉이는요.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한 지 8년 차예요. 다시 운전도 하고 크루즈 여행도 가려고 오늘 증명사진을 찍고 왔어요. 휠체어 타고 가면 어때요? 내가 살아있고 여행을 간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대장부엉 용기를 좀 불어넣어 주세요. 신청곡은 처진 달팽이 유재석 이적의 말하는 대로예요. 라고 이미 너무 강인한 분입니다. 말씀하신 이야기에 정답이 전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하면 내가 내 하루를 빛나게 할 수 있을지 그 모든 건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진짜 그 용기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여행 다녀오셔서 또 전과 다른 종류의 용기가 완전히 충전이 되실 겁니다. 그 힘으로 뭔가 좀 더 몸도 훨씬 더 나아지시고 색다른

0: 도전에도 용기가 다 채워지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릴게요.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처진 달팽이의 말하는 대로.
1: 나 스무 살 적에

대로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단 걸 알지 못했지. 그땐 몰랐지. 이젠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힘들었던 나의 시절, 나의 20대. 멈추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 너의 길을 가. 주변에 사는 수많은 이야기, 그러나 정말 들어야 하는 건 내 마음속 작은 이야기.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3: 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4: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3: 1일 1짬뽕 오케이?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0: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마음이 힘이 들 땐 우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털어놓을 곳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마음의 안전판 역할을 하니까요. 믿을 수 있는 어른이나 친구도 좋고 일기를 쓰는 습관도 마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에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위센터를 찾거나 휴대폰에서 서울 위플에 접속해도 힘이 될 거예요. 이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과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일요일 별밤 함께하고 있습니다. 3466님, 사람 마음이 제일 어렵다고 느끼는 요즘입니다. 근데 잘 될 관계는 제가 애쓰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노력해도 안 되는 관계는 그냥 놓아주는 게 맞겠죠. 그럼요. 놓고 나면 사실 별거 아닌 건데 잡고 내가 노력하고 있을 때는 내가 들인 노력 때문에 그냥 지나간 시간이 주는 정 같은 마음 때문에 괜히 더 집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나고 보면 인연이라는 게 다 시절 따라 오고 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부 마무리하면서 도트리의 September 듣고 3부에서 정우철 도슨트님 모셔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2: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 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농협, HD 현대사모, 무안군의회, 목포무안신한축협, 시월드 코스퀘리, 코롬방 제거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주린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안군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목포 사막도 특설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냥은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의 맛 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부궁
6: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궁
7: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8: 관절 부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그림 안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화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정우철 도슨트의
1: 그림이 빛나는 밤.
0: 정우철 도슨트님 어서 오세요.
1: 한 건 아니지만 이 세상에 사기꾼들이 참 많잖아요.
0: 많죠.
1: 정말로. 나쁜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저도 그 이 뭐 방송 일도 하고 이렇게 출판도 하고 하면서 아 이렇게 내가 사기를 당할 수 있구나 몇 번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 친구도 사실 최근에 그 전세 사기를 당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나는 안 당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0: 그렇죠, 다들. 네,
1: 근데 막상 진짜 그냥 눈 깜빡할 사기 당하더라고요.
0: 맞아요.
1: 근데 당하고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TV에 많이 보고 뭐 하는데 정말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이름을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이제 뭐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사기를 당하거나 피해가 있었는데 내가 정말 아는 것도 없고 사실 가진 게 없어서 뭐 변호를 못 받는다. 그런 상황에서 여기다 신청을 할 수 있어요.
0: 그러면은 네. 그럼 무료로 해줘요?
1: 무료로 해줘요. 그러니까 이 재단에서 비용을 내서 변호사를 선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 되진 않고요. 아. 선별을 좀 거쳐서 상황이 심각할수록 이런 선정을 좀 한 다음에 중요도에 따라서 그다음에 실제로 선정이 되면 무료 변호를 해줘요. 그런 재단인데 이제 아무래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치. 이 이사님이 예술 뭐 여러 분야를 선택해서 네. 이제 저는 미술 쪽으로 홍보를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 이제 뽑아가지고 이제 후원을 좀 받거든요. 후원자들한테 미술 해설도 해주고 이렇게 근데 더 후원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알리고 있어요.
0: 이런 또 재단이 있었군요.
1: 네.
0: 그냥 뭐 변호사를 찾아가면은 될 것도 같지만 이게 또 막상 변호사랑 뭔가를 하려면 비용이 네. 만만치가 않고 지금 내 여건이 그런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면은 무조건 찾아가야 되는
1: 네.
0: 그런 재단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있었군요. 아무튼 이건 뭐 지우라고 하기에는 좀 그러네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서.
1: 아 근데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게 네. 최근에도 들었거든요. 짧게 써라.
0: 네. 너무 이게 주로 조금 지금 당장 소위 이렇게 현역으로서 내가 부족할 때 이게 점점 길어져요. 근데 제가 볼 때 도슨트님 지금 거의 리즈인데 앞으로도 쭉 그러시겠지만 그거에 비해서 좀 좀 너무 뭔가 여기 뭐 별이 빛나는 밤 이것만 남겨두고 제가 볼 때
1: 제 별밤과 이 구조재단만 남겨놓고 네. 싹 지워야겠습니다.
0: 그래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저의 작은 소견이었고요. 이번 주는 어떤 그림 얘기 들려주실지 궁금합니다.

0: 준비해 오신 주제 알려주세요.
1: 네,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 쿠사마 야요이를 기억하며입니다.
0: 아, 그래요. 저도 참 쿠사마 야요이 좋아하는 분들 정말 많은 걸 알고 있고 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영향력이 높은 아티스트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1: 그죠.
0: 아, 비보를 접해듣고 마음이 좀 이상했었는데 이번 주에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와서 첫 번째 작품 만나보겠습니다. 50/50의 Wish You Were Here.

0: 그러한 첫 번째 작품 소개해 주세요.
1: 네, 첫 번째 작품은 제목이 천국으로 가는 사다리입니다.
0: 저는 지금 사진 한 장을 보고 있는데 설치 예술인 거죠?
1: 설치 미술이죠. 네.
0: 그래서 도슨트님이 직접 찍은 사진을 보고 있어요. 이 공간감이 확 느껴지기도 하고 꽤 높아 보입니다.
1: 그죠. 이게 제가 일단 쿠사마요이에 대해 잠깐 좀 설명을 하자면 정말 얼마 전에 별세하셨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8월 14일에 세상을 떠나셨고 이제 8월 27일에 공식 홈페이지에 소식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쿠사마 야유이 하면은 우리 벙이들도 뭐 호박을 많이 그리는 작가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쿠사마 야유이의 작품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작품들은 좀 그나마 예쁜 것들이고 정말 그 작가의 작품을 좀 심오하게 들어가면 차마 진짜 못 보겠는 작품만 되게 많거든요.
0: 뭔지 알아요. 저도 좀 공감하는 편입니다.
1: 약간 좀
0: 정말... 약간 어렵고
1: 맞아요.
0: 좀 힘들죠. 왜냐면 너무 이 동그라미가 너무 많기도
1: 세요.
0: 하고
1: 그래서 막 기괴하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일본에 가서도 보고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제주도에서 그 쿠사마 야유이 전시를 한 적이 있어요.
0: 맞아요.
1: 그걸 보러 갔거든요. 네. 그때 이제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뭐 다 정말 그로테스크한 것도 많았고 했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작품이 저는 잘 몰랐던 작품인데 그 전시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특이한 게 방금 대장봉도 되게 높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0: 네.
1: 별로 안 높아요.
0: 아 그래요?
1: 이게 약간 그 어떻게 보면 좀 착시 효과가 일어나요.
0: 아 그래서 그런 게 있구나.
1: 보시면 사다리가 하나가 있는데 이게 그냥 평범한 사다리인데 생긴 건 이제 사다리가 좀 빛나요.
0: 빛나 야광 같아.
1: 맞아요. 땡땡이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쭉 무한대로 퍼질 것처럼. 근데 이게 사실은 사진이라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시간에 따라 사다리 색깔이 바뀌어요.
0: 뭐
1: 빨간색도 되고 계속 주황색도 되고 계속 변하거든요. 근데 전 이 작품이 이런 걸 직접 봐야 되는구나. 이런 아이디어가 있지 싶었는데 사다리가 설치가 돼 있고 그리고 위랑 아래에 거울이 설치돼 있어요.
0: 아.
1: 그래서 이게 멀리서 보면은 높지 않거든요. 근데 가까이 갈수록 거울이 이게 양 상단 하단에서 비춰주니까 무한대로
0: 그렇겠네.
1: 사다리가 계속 올라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착시 효과가 일어나요. 착시 현상에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쓱 이렇게 내려다 올려다 보면은 정말 하늘로 가는 것 같은 계속 이어지니까. 근데 또 바닥을 보면은 좀 약간 무서워요.
0: 완전 저 지하 깊숙이 들어가는 느낌.
1: 맞아요. 그래서 와 이게 뭐지? 너무 좋다 아이디어가. 그리고 가만히 보고 있으면 진짜 그 아무것도 없는 검은 공간 안에 딱 저거 하나 있거든요. 그러면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너무 잘 만들어요. 그래서 아 이런 것도 만들었구나. 그래서 되게 좋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위로 이어지는 사다리는 천국이나 미래를 상징한다는 분석이 있고 인간이 아직 알 수 없는 세계로 정말 갈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아래로 이어지는 사다리는 뭐 과거의 기억이나 죽음 또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공간으로 빠져들게 한다라는 해석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사실 사다리는 원래 우리가 직접 타고 올라가잖아요.
0: 네.
1: 근데 이 작품은 올라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옆에서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거울 속으로 갈 수는 없지만 끝없이 이어지는 뭔가 하늘로 향하는 길 밑으로 내려가는 길을 제3자 입장에서 뭔가 죽음에 대한 그런 걸 좀 바라보는 느낌이 들게 돼요. 근데 포인트는 이걸 되게 많이 짚어요. 사람들이 왜 계단이 아니라 사다리일까? 계단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항상 쿠사마는 사다리를 만들거든요.
0: 사다리. 항상.
1: 네. 근데 왜 사다리일까라고 했을 때 이게 약간 성격이 다르대요. 저도 이제 듣고 보니까 좀 이해가 됐는데 계단은 건물의 일부잖아요.
0: 네.
1: 그리고 바닥이 단단히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가 정확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0: 그쵸.
1: 그리고 안전하잖아요. 약간. 근데 사다리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에 따라 두 장소 사이에 걸쳐놓는 거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위와 아래를 연결해 주지만 사실은 그대로 있는 머무는 건 아니죠. 계단처럼. 그리고 사다리로 오를 때는 균형을 잡아야 돼요. 계단은 그냥 걸어 올라가지만 온몸을 써서 팔과 다리를 잡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0: 좀 무섭죠.
1: 무섭죠.
0: 네.
1: 맞아요. 그래서 사다리는 이 쿠사마가 봤을 때 안전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지금 있는 곳과 내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곳 사이의 연결고리다. 그래서 사다리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불안전하면서도 약간 두려우면서도 그럼에도 올라가야 하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근데 쿠사마는 이 사다리도 그렇고 점도 그렇고 항상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무한이에요. 무한 이걸 이해해야 돼요 작가가. 네네.

0: 항상 그 물방울무늬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 물방울무늬가 시작되는 그 포인트가 어린 시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쿠사마 야요의 작품을 이해하려면 어린 시절을 좀 보긴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많이 알려진 얘기인데 그 좀 이따 얘기할 거지만 네. 정신병원에 지냈잖아요.
1: 맞아요.
0: 지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유년기의 아픔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일본의 마스모토에서 1929년에 태어났거든요. 근데 저 씨앗이랑 호박 같은 걸 많이 그리는 이유는 집안이 종묘업을 했대요.
1: 오.
0: 네, 약간 이어져 있죠.
1: 네.
0: 그래서 집 주변에 농장과 온실이 있었대요. 그리고 뭐 꽃, 이파리, 뭐 씨앗, 열매를 아주 가까이서 관찰을 한 거예요.
1: 와, 그게 완전 작품으로 나타난 거네요.
0: 그죠?
1: 정말.
0: 이게 항상 예술가들은 그 유년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나오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님이 조금 좀 뭐랄까요?
1: 이상적이지 못했나요?
0: 아, 맞아요. 네. 좀 아니, 표현이 좀 그런데 분위기가 안정적이지 않았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그 외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외도를 많이 했는데.
1: 많이 심지어.
0: 네, 그리고 근데 어머니가 좋은 어머니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참. 남편이 외도를 하는데 분노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분노를 쿠사마 야요이한테 좀 풀었던 것 같아요.
1: 그래, 그런 케이스들 있죠. 네,
0: 그리고 전 이건 좀 안 했었으면 참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 외도를 하는 아버지 미행을 맡겨요.
1: 아이한테?
0: 네, 아이한테. 이게 진짜?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1: 그럼요.
0: 이 아버지를 딸이 미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이제 그 과정을 디테일하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1: 너무 잔인하다 세상에.
0: 네, 그러니까 성적인 표현까지도 그걸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1: 잔인하다,
0: 잘 보시면은 이 쿠사마 야요이가 제가 해외 전시에서 왔을 때 너무 진짜 못 보겠다 싶었던 게 뭐냐면 이게 이 물방울무늬나 호박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중적으로 알려진 거지. 그 남성의 이런 성적인 그런 충격으로 만든 작품들이 있어요. 그거는 아예 공개도 못해. 너무 끔찍해서. 그냥 그런 것들이 다 이 충격으로 나왔던 거죠. 거기다가 부모님이 딸이 그림 그리는 걸 이해를 못했대요. 그래서 딸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어머니가 그 작품을 찢어버리거나.
1: 왜 그래?
0: 그러니까 그거를 못 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성적으로도 되게 공포감이 있었고.
1: 그럼.
0: 근데 이제 어린 시절 불안하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뭐 아버지 외도, 부모의 갈등, 통제 속에서 약간 환각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공포 때문에 그랬겠죠.
1: 그럼요.
0: 그래서 뭐 이게 뭐 이거 하나로 정신병이 생기지 않았겠지만 그러면서 어느 날 뭘 보게 되냐면 꽃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꽃이 증식을 했대요. 그러니까 식탁보에 꽃무늬였는데 이게 환각이 막 보이면서 그 꽃무늬가 무한대로 증식을 하면서 막 퍼져나갔대요.
1: 네.
0: 그러면서 자기가 덮어버렸대요.
1: 어.
0: 근데 그게 너무나 공포스러웠던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직접 그거를 남은 못 보지만 나만 본 거잖아요.
1: 네.
0: 근데 그런 환각 속에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그때 생각했던 게 공포스러운 이 꽃무늬의 무한대로 퍼져나가는 그 무늬를 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이 공포를 그리기로 다짐을 한 거예요.
1: 역시 예술가들은
0: 맞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볼 때는 뭐 좀 예쁜 작품도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단순히 예술로 보지만 쿠사마 야요이는 이걸 예술로 봤다기보다 치료였던 거예요.
1: 그러네. 극복하기 위한 인지 치료네요.
0: 맞아요.
1: 네.
0: 그래서 근데 이게 좀 대단했던 게 뭐 병원에서 이 방법을 알려준 것도 아니고
1: 네.
0: 그 환각을 계속 겪으니까 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그때부터 우리가 볼 땐 되게 특이한 그림이지만
1: 네.
0: 이건 쿠사마 야요이가 직접 본 거거든요.
1: 그렇겠네.
0: 그래서 그거를 계속 점을 찍으면서 막 그려나가면서 점점 그 환각을 이겨내는 거예요.
1: 네. 네.
0: 근데 이게 말이 이겨냈다니 사실 이겨내진 못했어요. 끝까지 이게 나중에 노년에도 인터뷰한 거 보면은 지금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최근까지도. 그래서 내가 겪는 공포와 그 환각과 이런 환실을 예술로 승화시킨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일본 작가인 거죠. 그래서 이 쿠사마 야요이의 그 물방울무늬 그리고 이런 무한대 증식 이거를 그러니까 이 작가의 삶을 보면 그 아픔에서 나왔다는 걸 이해하고 보면 좀 다르게 보이는 게 있어요.
1: 맞아요.
0: 네. 그리고 이 방금 우리가 거울도 썼잖아요.
1: 네.
0: 이 거울도 무한의 방을 만들기 위한 이제 쿠사마 야요이가 찾은 방법인 거죠.
1: 그렇죠.
0: 그러니까 회화는 우리가 계속 쿠사마 야요이가 점을 찍으면서 그려야 되잖아요.

0: 한계가 있잖아요. 그때 생각했던 게 어떻게 하면 노력을 좀 줄이면서 이 무한대로 퍼져나가는 걸 사용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거울이었던 거예요. 의외로 쿠사마 아이오의 작품은 거울을 많이 써요.
1: 아, 그렇군요. 하긴 그 증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직관적으로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니까.
0: 맞아요. 그래서 이 작품도 이 작품인데 같이 보면 되게 좋은 작품이 있거든요. 네. 제가 이거 사진을 좀 보고 했는데 무한 거울의 방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1: 무한 거울의 방.
0: 네. 무한 거울의 방. 네. 이 작품을 저는 벙이들이 꼭 봤으면 좋겠어요.
1: 꼭 보시랍니다.
0: 네, 이 무한 거울의 방에 들어가면 무한히 퍼져나가서 내가 그 무한 점의 일부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가 딱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돼 있는 작품이냐면 점점점점 이런 조그만 조명이 방 안에 가득 차 있어요. 네. 근데 그게 한 점마다 다 빛을 발해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그게 공간 작품이 무조건 그 공간으로 들어가야 돼요. 따로 이렇게 작품을 보는 게 아니에요. 네. 들어가야 돼요. 내가 네. 들어가면은 좌우 앞 뒤 사방이 다 거울. 천장도 거울. 네. 그리고 바닥엔 뭐가 있냐면 물이에요.
1: 네네.
0: 그리고 문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한 사람당 한 2분 정도밖에 못 봐요. 딱 닫으면은
1: 2분이면 충분할 것 같긴 해요.
0: 맞아요. 맞아요. 네. 딱 닫으면 아 쿠사마요가 이걸 봤구나.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은 내가 사라져요. 이게 진짜 내가 사라진다는 게 무슨 느낌인지 모르는데 제가 이거를 보러 제주도에 갔거든요. 네. 지금도 볼 수 있어요. 가면 볼 수 있어요. 네. 이게 아예 그 제주도 본태 박물관에서 설치를 따로 해놨어요. 가면은 딱 문을 닫는 순간 점만 남아요. 그리고 점이 시간마다 색이 바뀌어요. 그러면은 그 어두워지면서 점만 남으니까 그 사방이 거울이잖아요. 네. 내 존재가 지워져요.
1: 저 너무 가고 싶네요.
0: 제가 볼 때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네. 딱 지워져. 그러면은
1: 너무 원하는
0: 이 점 속에 정말 내가 그냥 우주의 하나가 돼버려요. 네. 그래서 그 작품이 이 쿠사마 야요 작품의 하이라이트예요. 근데 생각보다 호박? 물방울 물면 아시더라고요.
1: 맞아요. 많이들.
0: 네, 그래서 이 거울과 빛을 굉장히 잘 다루는 작가거든요. 그래서 이 무한 거울의 방과 이 천국으로 가던 사다리가 쿠사마 야유의 잘 안 알려진 대표작이다. 그래서 이 작품들은 우리 벙이들이 꼭 기억했다 보면은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을 거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이 쿠사마 야유가 어릴 때부터 봤던 그 공포가 뭔지 느껴지면서도 그걸 예술로 승화시켰잖아요.
1: 그렇죠.
0: 어떻게 아름다움으로 바꿀 것인가에 네. 대한 고민이 느껴진 작품이에요. 그래서 한 번쯤은 꼭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쿠사마 야요이가 아직도 이제 저작권이 살아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회로 꼭 소개하고 싶었던 두 개의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쿠사마 야요이를 회화로만 알고 있지만 네. 설치 작품을 봐야 된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면 아마도 정말 신선한 이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걸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꼭 권해드립니다.
1: 이걸 체험하기 위해서 제주도를 가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게 만드는 이야기였습니다. 쿠사마 야요이 얘기 듣는데 진짜 왜 뮤지션들도 마찬가지인 게 히트곡이 있으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 전후에 다른 작품들이 좀 묻히고 그냥 그 곡의 이미지로만 남겨지는 경향이 많아요.
0: 네.
1: 어떻게 보면 쿠사마 야요이도 그 호박 작품 이게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대표적인 이미지지만 그 너머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작품들을 좀 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아 오늘을 기회로 저도 조금 더 탐색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다리로 무한한 우주를 만든 쿠사마 야요이의 천국으로 가는 사다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서 노래 하나 듣고 4부로 돌아올게요. 피오나 애플의 Across the Universe.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일요일 4부 시작했습니다. 정호철 도슨트와 그림이 빛나는 밤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주제는 쿠사마 야요이를 기억하며입니다. 두 번째 작품 소개해 주세요.
2: 네, 두 번째로 만날 작품은 호박입니다.
1: 아, 그 유명한?
2: 네,

0: 않지만 친숙한.
1: 그리고 신데렐라에서 이미지 메이킹 확실히 했죠.
0: 아,
1: 호박마차.
0: 아, 진짜 그런 애니메이션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뭔가 약간 대중적인 친숙한 그런 이미지라고 해야 되나? 그게 있잖아요.
1: 아, 이쪽 배추는 배추도사 때문에 이미지 메이킹 확실히 됐었고. 무랑.
0: 맞아요. 네. 이쿠사와도 호박을 그리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렸을 때 집안 분위기가 이런 뭐 씨앗이나 뭐 과일이나 뭐 호박이 항상 옆에 있었어요. 종묘업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장 유명한 건 노란색 바탕에 검은 점 호박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붉은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은빛도 있어요. 그래서 종이 위에 그린 것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큰 조각상. 그리고 제가 이 사진을 못 가져왔는데 그 일본 나오시마 섬에 그 노란색 호박이 엄청 크게 설치돼 있거든요. 바닷가 앞에. 그래서 그게 상징적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말이 나와서 얘기인데 그 호박이 얼마 전에 홍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 밀려와가지고 호박이 휙 쓸려 나가가지고 다행히 그래도 다시 복원하긴 했더라고요.
1: 이건 좀 잃어버리긴 너무.
0: 저도 이거 어떡하지? 왜 이랬는데 다행히 잘 찾아오셨더라고요. 네네. 근데 보면은 매끈한 공 모양이 아니라 가운데는 이렇게 둥글고 넓고 위엔 약간 좁아지면서 약간 깊은 골도 있고 그리고 항상 쿠사마이의 시그니처 그 점이 딱 찍혀 있잖아요.
1: 네.
0: 근데 이제 이 점의 또 크기에 따라 호박이 달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좀 재밌는 게 쿠사마이어이는 왜 하필 호박이었을까?
1: 네.
0: 저도 되게 궁금했어요. 왜 수많은 것 중에 호박이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그리고 유명해진 뒤에 그렸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굉장히 어릴 때부터 호박을 그렸어요. 그래서 처음 호박 작품이 나온 게 쿠사마이어이가 17살 때 처음으로 호박 작품을 발표했고 그 17살부터 사망할 때까지 꾸준히 그렸던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집안에 밭과 온실이 있었는데 꽃, 채소, 뭐 씨앗, 열매를 가까이서 봤잖아요.
1: 네.
0: 근데 이 쿠사마의 회고를 따르면 호박이 약간 말을 거는 것 같았대요.
1: 네.
0: 호박과 좀 뭐랄까 대화를 한? 이게 약간 외로워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1: 그럴 수도 있죠.
0: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꽃과는 좀 달랐대요. 꽃은 말을 안 걸었고 오히려 꽃은 무한히 증식하면서 공포의 대상이었고 호박은 너무 친숙했다는 거예요.
1: 그 뭔가 좀 귀여운 맛이 있어.
0: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호박은 꽃과는 다르게 약간 낮고 묵직하다.
1: 맞아. 그리고 안정감이 있어.
0: 맞아. 안정감이 있잖아. 땅에서 이렇게 자라고. 네. 그래서 그 몸은 둥글고 표면 울퉁불퉁한데 사실 조금 우스꽝스럽게 보였대요.
1: 맞아요.
0: 그런데 뭔가 단단하고 쉽게 넘어질 것 같지 않고.
1: 그치.
0: 그래서 그 쿠사마는 호박의 그 약간 못생김? 이게 되게 친숙했대요. 그러니까 나도 약간 좀 가족한테 좀 괴롭힘을 받고 사실 사회에서는 좀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호박에서 약간 본인 같은 모습을 봤다고 해요. 친숙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꽃과 아름다운 그런 식물들은 약간 공포의 대상이 됐고 무한히 증식하는 호박은 안정적이고 친숙한 느낌. 그래서 불안정한 가정 환경에서 성장을 했는데 그 호박이 자신한테 되게 편안함을 줬고 위로를 줬대요. 그래서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쿠사마의 작품이 뭐 다른 식물을 그린 것도 많아요. 근데 나뭇잎도 많고 근데 다른 작품들에서는 약간 그 기괴함이 좀 느껴져요.
1: 네.
0: 공포감이 느껴지고 막 그 무서움이 느껴지는데 호박 작품들은 되게 예뻐요.
1: 그래서 호박이 제일 대중적으로 사랑받았구나.
0: 맞아요. 그래서 예쁘고 거부감이 없는 거죠.
1: 좀 귀엽잖아요.
0: 네. 그래서 그 호박을 내 친구처럼 꾸준히 그리다가 이게 언제 호박 작품이 확 또 세상에 나오냐면 그 전에 한번 포인트가 뉴욕에 갔어요. 뉴욕에 이제 어떻게 보면 대단하죠. 그 상황 속에서 뉴욕에 가서 현대 미술가들과 부딪히겠다. 그래서 뉴욕에 갔는데 이 뉴욕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옛날이잖아요. 활발히 활동할 때가 한 50년대 후반? 이 정도 봐야 되니까.
1: 네.
0: 그때 동양인 여성 작가가 뉴욕에 가서 활동을 했으니까
1: 네.
0: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때가 너무 가난했고 부모님 지원도 안 해주고 그리고 그 백인 남성들이 활동하고 있는 시장에서 막상 갔더니 너무 큰 차별이 있었던 거예요.
1: 당연히 그랬겠죠. 네.
0: 너무 큰 차별과
1: 네.
0: 그리고 냉대 그리고 예술가로 봐주지 않는 것들.
1: 그치.
0: 그때 사실은 약간 그 병이 좀 더 심해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 소외를 당하면서 공포스러웠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때 쿠사마에가 그 무한 거울, 그 무한 시리즈를 발표를 하거든요. 네. 호박과 함께.

0: 근데 이건 약간 논쟁이 있는 얘기인데 네. 지금은 약간 좀 정설로 가는 편이에요. 그게 뭐냐면 무한히 증식하는 그 아이디어가 너무 좋잖아요. 네. 근데 뉴욕이라는 현대미술 시장에 갔는데 그게 이제 백인 남성들 사이에 보기에는 예술가들 사이에서 보기엔 너무 신선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쿠사마 에어웨이가 뉴욕에서 먼저 전시를 했어요. 했는데 아무도 주목을 안 하는 거예요. 네. 너무 신선하고 너무 충격적이고 주변에서 너무 좋다고 하는데 아무도 주목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얼마 뒤에 백인 예술가가 내 아이디어를 그대로 베껴서 이미지만 바꿔서 사용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누가 먼저냐 이 되게 큰 논쟁이 됐거든요. 근데 쿠사마는 뭐가 충격이었냐면 언급도 안 해주는 거야 본인을. 그게 너무 충격이었던 거죠.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이게 왜 밖으로 잘 안 나왔냐면 쿠사마 야이가 내 아이디어를 베꼈다라고 얘기한 예술가가 너무 유명해요. 뉴욕에서 한창 활동하고 앤디? 있던 앤디 워홀이었던 거예요.
1: 역시 믿고 있었다고 앤디.
0: 근데 이제 그러니까 좀 안 좋은 얘기죠. 그러니까 앤디 워홀이 베꼈다. 아 이게 돼버린 거예요.
1: 아 앤디가 그걸 폭로한 게 아니라 네. 앤디 워홀이 베꼈다.
0: 베꼈다고.
1: 아 이런 정말 실망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0: 그러니까 근데 이게 약간 좀 민감한 문제긴 해요. 네. 그래서 미술 책들을 보면 전시를 먼저 한 사람이 어쨌든 중요하잖아요. 근데 쿠사마 야유이의 작품과 전시는 계속 묻혀버린 거예요. 이게 되게 웃긴 게 언론에서 안 해주는 거예요. 무시했던 거죠, 예술가를. 그래서 그치. 내가 분명히 먼저 했는데 언급도 안 해주고 계속해서 자기는 사라져가는데 그 백인 예술가 앤디 워홀은 이걸 나와 똑같은 아이디어를 통해서 더 대박이 나버린 거예요. 초대박이 나면서 그때 정신적인 충격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사실 뉴욕에서 충격을 받고 돌아와요. 일본 돌아와요. 근데 돌아오고 나서 작가가 좀 이상해지죠. 더 정신병이 심해져요.
1: 저런. 응.
0: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신병원에 스스로 들어가서 정신병원에서 지내고 작업할 때는 작업실에서 가고 이게 사실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된 거죠. 근데 이 쿠사마 야유이가 우리가 볼 때는 뭐 일본에 돌아오자마자 빵 떴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늦게 뜬 작가예요.
1: 그렇구나.
0: 그러니까 젊었을 때 사실 빛을 못 발했어요. 그리고 그 일본으로 돌아오고 나서 정신병원에 지내면서 사실 몇십 년이라고 해야 될까요? 꽤 오랫동안 완전히 음지에서 묻혀서 있었는데 우리가 몰랐던 거는 그 정신병원 다니면서도 이 작업을 꾸준히 해왔던 거예요.
1: 그러니까 그렇게 다작을 했겠죠. 계속해서 맞아요. 작업을. 네. 그리고 작업 시간이 굉장히 오래 들 수밖에 없는 것들을 만들어 왔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아는 거에 비해서 꽤나 오랫동안 무명 시절이 있었다. 그리고 노년이 돼서야 일본에서 한 전시에 참가하게 되면서 그때 쿠사마 야유이가 빵 뜨게 된 거예요. 일본 작가로서.
1: 그게 한 몇 년 되죠?
0: 그게 그래봤자 한 90년대 후반? 혹은 2000년대 초반일 거예요.
1: 그러니까 저도 기억이 쿠사마 야유이의 작품을 인지했을 때 이 작가의 나이를 듣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되게 영한 느낌이잖아요. 팝아트 계열이니까. 그래서 와 그렇게 나이가 많다고? 그래서 그때 막 알려줘서 굉장히 좀 어린 예술가일 줄 알았었는데 저는 제가 그냥 뒤늦게 안 건 줄 알았는데 원체 알려지기를 좀 늦게 알려졌던 거군요.
0: 맞아요. 그래서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이게 참 안타깝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병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환각을 봤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계속해서 그걸 그리고 있었던 거야. 네. 작업 활동을 하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할머니가 돼서야 뜬 거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제 더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건 사실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전시도 전시인데 대중적으로 팡 터졌던 거는 한 브랜드와 협업이었어요.
1: 맞아. 네.
0: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브랜드와의 명품 브랜드와의 협업. 네. 근데 그게 제가 지금 언급을 못 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긴 하거든요. 그 마크 제이콥스라고 아시죠?
1: 네.
0: 그 마크 제이콥스 디자이너가 쿠사마 야유이를 발굴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디자이너가 쿠사마 야유이의 작업을 보고서 이제 작업실까지 방문을 하고 그때 반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중적으로는 빵 터지지는 않았던 이 작가를 그 브랜드에서 이제 그때 예술가 콜라보를 많이 했거든요.
1: 맞아요.
0: 발굴하면서 일본을 떠나서 전 세계에 초대박이 났던.
1: 야.
0: 그래서 사실 쿠사마 야유이는 자신의 병으로 시작을 했지만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꾸준히 싸워왔던 거죠. 그러면서 그 브랜드와 협업까지도 잘 만나게 되면서 대중적으로 터진 작가인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알려진 거에 비해서 노년에 알려지게 된 거고 성공을 했고 그리고 사망하실 때까지 사실 정신병원에서 아이고, 계속 있었고 참. 꾸준히 작업을 이어갔고 그래서 그 기록을 보면 발표 사망하시고 나서 발표 보면은 정말 죽기 전날까지 계속해서 그림 그렸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우리가 쿠사마 야요이에 대해서 이런 다양한 작품들을 좀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1: 야, 참 죄송스러운 마음마저 듭니다. 너무 강렬한 이미지라 네. 그 예술가의 정신적인 어떤 고통 같은 것에 대해서 얼핏 듣긴 했지만 그것에 대한 호기심이 이 작품에 대해 강렬한 이미지를 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제 경우에는. 오늘에서야 이렇게 좀 깊게 알게 된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그 쿠사마 아요이 작품이 의외로 되게 많거든요.
1: 네,
0: 아까 많죠. 제주도에도 있었고 네. 그리고 일본이 워낙에 사랑하는 작가라 혹시 일본에 가시게 된다면 네. 그냥 이게 아는 만큼 보이잖아요. 네. 그냥 살짝만 인식을 하고 가시면은 되게 많아요.
1: 어디에나.
0: 공원에도 있고 네. 막 정말 어디 도시에도 있고 이걸 찾는 재미가 있거든요. 다음에 일본에 가실 때는 그걸 쿠사마 야요이의 대표작 이미지들을 알고 가시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거울을 사용한 설치 미술을 봐야 이 작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아, 앤디 워홀을 조금 그러니까 찝찝하네. 이거. 네,
0: 그게 앤디 워홀을 저도 책을 보다가 약간 긴가민가 했어요. 아, 그래 네. 설마 했는데 이제 최근에 오면서 자료들이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자료를 보는데 아무리 봐도 쿠사마 야요이의 전시가 더 빨라요. 더 빠른데 그때 뉴욕에서 전시를 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 앤디 워홀이 아마 소였을 거예요. 반복 이미지를 쓴 게. 네. 소를 반복적으로 쓰면서 빵 터진 게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와서는 사실 쿠사마 야요이가 먼저 한 게 맞는 걸로 좀 정서로 나오고 있긴 해요.
1: 아, 앤디 실망입니다. 예, 아무튼 쿠사마 야요이가 평생에 걸쳐서 생명의 힘을 표현한 작품 호박들에 관한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다시 올게요. 이소라의 트랙 9.

0: 이소라의 트랙 9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쿠사마 야요이를 기억하며라는 주제로 천국으로 가는 사다리 그리고 호박들 이렇게 두 작품 얘기 들려주셨고 또 우리가 쉽게 가서 체험할 수 있는 도슨트님의 강추 작품 제주도에 있다고 하는 네. 무한 거울의 방이라고 하죠.
1: 맞습니다.
0: 그것도 기회 되는 분들은 꼭 다녀오셨으면 좋겠고요. 자, 부엉이들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그림이나 화가가 있으면 사연 어디로 보낼까요?
1: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혹은 별밤 홈페이지 일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0: 네, 오늘도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우리는 2주 뒤에 만나요.
1: 네, 감사합니다.
0: 도슨트님 보내드리면서 오아시스의 원더월 듣고 저는 다시 올게요.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9월 6일 일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이고요. 지금 흐르고 있는 노래 밀레나의 Heart on the Table 함께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연,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SF9 다원입니다. 저는 어떤 일을 해야겠다고 계획하고 준비하기보다는 지금 주어진 일에 늘 충실하려고 합니다. 어떤 자리에 가든 그 자리에 스며들어서 그냥 그 순간을 즐기면 된다고 생각하죠. 남들이 뭐라고 하든 저는 이렇게 사는 게 재밌습니다. 일적인 부분에선 정직하게 해내고 오지 않은 앞날을 계산하기보다 오늘 주어진 하루를 최선을 다해 채우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괜찮은 삶이니까요.

0: 있어요.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2: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4: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형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

0: 복합한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매년 9월 첫째 주는 심내혈관 질환 예방관리 주간입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은 가급적 마시지 않으며 적당량의 음식물 섭취와 매일 30분 이상 운동,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 유지, 스트레스 관리, 정기적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측정 등 20대부터 시작하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와 올바른 생활 습관 실천이 우리 모두의 건강 동행입니다. 자기 혈관 숫자 알기, 레드서클 캠페인. 이 캠페인은 목포시 보건소와 함께합니다.
1: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열두 매듭.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김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밤 10시에 찾아오는 스포왕 차트. 오늘의 스포왕 차트 탑백기 스포왕이 엄선한 따끈따끈한 신곡으로 시작합니다. 로시의 스위티스트.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0: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안녕하세요, 스포왕 고영배입니다. 스포왕의 일요일은 스포왕 차트로 함께 하고요.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린 노래 8월 17일에 나온 로시의 스위티스트라는 곡이었습니다. 김혜주님께서 9월에 유독 일도 많고 그리고 제가 싫어하는 사수분과 1대1로 해야 할 일도 있어서 그런지 기분이 영 별로예요. 가만히 누워있으니까 더 안 좋은 생각만 들어서 도피처로 라디오 틀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I'm your 도피처군요. 그 sanctuary, 그 피난처 이런 뜻입니다. 되게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 만화책 제목이거든요. 생초. 9월 첫째 주 스포왕 차트 기분 전환되는 좋은 노래들 이 시간에 들려드릴 거니까 김혜주님처럼 이렇게 좀 아우 좋은 노래나 듣고 좀 잊고 싶다 하시는 분들 모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요술 뮤직, 아 그 소원 들어주는 거기구나, 최신곡 차트와 함께합니다. 발매된 지 딱 30일 이내인 신곡들만 순위에 오를 수가 있는 차트래요. 아 그 최신곡 차트는 기준이 30일이었구나. 나 여태 그걸 몰랐네. 이 차트를 따라가보면서 나오자마자 아주 빠르게 좋은 반응을 얻은 K-아티스트들의 신곡을 한 곡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0위를 차지한 곡입니다. 아, 요거 노래 좋더라고요. 저도 그 뮤직비디오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태그 JK and 윤미래가 함께한 Let Me Love You. 요 노래가 8년 만에 발표한 부부 듀엣곡이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귀엽던데요. 막 뮤직비디오도 앞에 되게 귀여운 뭐 영화처럼 막 나오고. 그리고 89위 데뷔 10년 만에 발매한 소수빈의 정규 1집 앨범에 수록된 노래입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 노래가 89위에 올랐습니다. 또 지난주 앨범 차트에도 소개된 조지의 새 EP 앨범이죠. 솔솔콘도 앨범의 수록곡인 BGF 이 곡이 83위에 올랐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곡도 순서대로 들어볼까요? 타이거 JK 윤미래 Let Me Love You, 소수빈의 늘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조지의 BGF 듣고 올게요.

발매와 동시에 차트를 점령한 K-아티스트들의 신곡을 소개해드립니다. 스포왕 차트! 아, 노래 나가는 동안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조지의 BGF 무슨 뜻일까? 그 AI들의 답변을 종합해보면 베스트 걸프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사친, 제일 친한 여사친 뭐 이런 내용인가 봐요. 근데 이것도 웃긴 게 우리 제작진 다 검색해봤는데 다 다르게 나옴. 자, 78위에 오른 신곡은요. 건이의 내가 그 벽을 허물게 입니다. 건희 씨는 최근에 SNS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음악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뮤지션인데요. 이렇게 신곡 차트에도 오른 걸 보니까 왠지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그런 이름이 아닐까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어서 61위 발라드입니다. 발라드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그룹이죠. V.O.S. 그때와는 다른 오늘 이 노래가 61위를 차지했고요. 이어서 60위는 무려 2년 만에 새 앨범으로 컴백한 비오의 신곡 댄스가 차지했습니다. 노래 한번 쭉 들어볼까요? 건희의 내가 그 벽을 허물게, V.O.S.의 그때와는 다른 오늘, 비오의 댄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요즘 주목받고 있는 K-아티스트들을 만나보는 시간 스포왕 차트. 이번 주는 최신곡 차트에 오른 K-아티스트들의 노래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56위를 차지한 곡입니다. PH1의 Stuck. 이 노래가 PH1의 썸머송입니다. 피처링에 지금 막 우리 노래 듣고 왔었죠. 건희씨가 또 참여를 했네요. 건희씨가 진짜 이게 지금 뭔가 하입되고 있다는 느낌이 싹 드네. 그리고 55위. 아 뭡니까 이거. 이석훈, 이준, 딘딘씨가 함께 부른 109. 아 이 노래 그 MBC에서 방송된 오늘을 버틴 노래 플레이리스트 109 라는 프로그램의 새 MC가 여러분에게 힘과 위로를 드리고자 발표한 노래가 또 55위에 올랐군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깜짝 출연을 여기 했었어요. 테이씨가 출연했던 에피소드에 깜짝 출연으로, 왜냐면 테이씨가 본인의 버팀송으로 소란의 리코타 치즈 샐러드를 골라가지고 제가 밖에 숨어있다가 그 노래 들어보죠 할 때 라이브를 하면서 깜짝 등장했던, 그래서 진짜 몰라가지고 그 정말 깜짝 놀라는 리액션이 아주 재밌게 담겼던 그런 방송이 있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그 처음에 등장할 때 너무 놀라고 와 딱 하고서 노래 한 여섯 소절 부르니까 바로 조롱하는 얼굴로 바뀌어가지고 따뜻한 환영은커녕 왜 왔냐 가라 이제 뭐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방송에는 되게 훈훈한 부분만 편집돼서 나왔더라고요. 근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또 취지가 아주 뜻깊기 때문에 저도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PH1 피처링 건희의 스톡, 이석훈, 이준, 딘딘의 109 듣고 오시죠.

요즘 유행 중인 K-아티스트들의 신곡을 들어봅니다. 스포왕 차트. 이어서 차트에 오른 K-아티스트들은요. 탄탄한 가창력을 지닌 보컬리스트들입니다. 이분들의 목소리만 들어도 이 노래 들을 때 아, 이 보컬 듣는 재미, 몰입도가 싹 올라갑니다. 먼저 56위는 아이오아이의 노래를 리메이크한 한동근의 소나기, 이 노래가 차지했고요. 그리고 씨아의 김현지 씨의 신곡 노래, 이 노래가 31위, 신곡 차트 31위 올랐습니다. 올해 씨아가 15년 만에 완전체로 컴백을 하면서 또 많은 분들의 추억을 제대로 소환을 했죠. 이어서 35위의 주인공은 아 이번에 또 여름의 아이콘으로 등극한 멜로망스 김민석 씨의 신곡입니다. 청춘일기, 이 노래가 차지했는데요. 세 곡 순서대로 들어보죠. 한동근의 소나기, 씨아 김현지의 노래, 멜로망스 김민석의 청춘일기 듣고 오시죠.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최신 신곡 차트를 뜨겁게 달군 K 아티스트들의 노래만 들려드립니다. 스포왕 차트 아 30위 우리 지난주에 뵀던 분이 바로 또 여기 등극하셨습니다. 여름과 사랑을 떠올리게 하는 바로 그 노래 정은지의 파도 I love love love 이 노래가 차지했습니다. 사실 지금 은지씨 뭐랄까 너무 자주 뵙고 있어요. 지난주에 그 라디오 하고 나서 또 그 제가 새로 너튜브에서 이렇게 축하해드리는 이벤트 요거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도 또 바로 출연을 하셔가지고 금방 또 뵀어요. 그게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나왔는지 나중에 컨텐츠가 공개되면 한번 꼭 보시기를. 그나저나 아 은지 씨는 진짜 라이브를 잘하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도 그 공개되면 하시게 될 겁니다. 축가는 또 낮에 하잖아요. 아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묘한 분위기 속에 피어나는 뜨거운 사랑 노래도 들어봐야겠죠. 28위는요 다영과 박재범이 함께한 플러티입니다. 요거 아 그 노래 나오기 전에 너무 막 SNS에 막 둘이 너무 막 너무 진하게 막 사진이 올라와가지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노래 홍보계

있지? 막 하면서도 막 조마조마한 거 있잖아요. 막 오, 야야 막 이러면서 요 노래들 듣고 3부 디그 인더 차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지의 파도, I love love, 다영 박재범의 플러티 듣고 오시죠.

0: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포항 고영배.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흘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질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 전 광고 시민 필요.

가장 필요한 차트 제가 만들어드립니다. Dig in the chart. 키워드나 테마에 맞는 K-아티스트들의 대표곡들을 하나씩 디깅을 해보면서 스포악만의 새로운 차트를 만들어보는 그런 시간이죠. 이번 주는 어떤 차트를 만들게 될지 바로 오늘 Dig in the chart의 테마 노래 제목으로 딱 스포해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 난 진짜 이거 모르겠는데? 여기에 힌트가 된다고요? 하울 제이의 Perhaps Love 듣고 오시죠.

Dig in the chart 스포곡으로 하울과 제이 Perhaps Love 사랑인가요 듣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지? 이게 왜 힌트지? 설마? 에이! 야! 테마가 어떻게 이렇게 지구 음악의 역사를 관통하는 테마를 우리 좀 사소하게 짚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설마! 오늘의 테마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으로 하면 노래를 한 6만 곡 정도 오늘 소개할 수 있거든요. 누군가를 좋아하기 시작하면서 찾아온 설렘. 마음을 전하는 그 순간의 두근거림. 그리고 사랑이 지나간 뒤 남은 그리움까지. 오늘은 사랑 안에 담긴 여러 감정을 K-아티스트들의 노래로 만나보겠습니다. 한 15주 특집으로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번 주 벌써 이번 주 사랑을 해버리면 앞으로 이 많은 날들 어떤 테마를 또 해야 할지. 자, 다음 곡은 첫사랑에 관한 노래입니다. 아, 첫사랑. 스포왕의 첫사랑 물어봐도 되나요? 라고 대본에 써있는데 그럼요. 다 아시잖아요. 제가 첫사랑과 결혼한 거 다 아시잖아요. 첫사랑이 뭡니까? 처음으로 하게 된 진정한 사랑. 예, 바로 저는 첫사랑과 결혼을 했습니다. 아, 첫사랑 하면 또 처음 사귄 사람이냐, 내 인생에서 가장 진지하게 좋아하는 사람이냐. 전 후자.

저는 후자.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곡은 시간이 흘러도 가슴 한 구석에 남아 있는 그 첫사랑에 대한 기억을 담은 노래입니다. 네, 첫사랑에 대한 기억을 담은 노래. 에피톤 프로젝트의 첫사랑 그리고 베가의 첫사랑 두 곡 듣고 올게요.

디그 인 더 차트 이번 주는 사랑을 테마로 한 K-아티스트들의 노래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아, 사랑하면 또 짝사랑 빼놓을 수 없죠. 이 노래는 상대방이 선을 긋는 걸 알면서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마음을 담은 노래입니다. 진영의 왜 사랑. 그리고 다음 곡은 요게 나오네요. 소란의 사랑한 마음엔 죄가 없다. 이 노래는 이제 짝사랑이라기보다는 이별하고서 자기 자신을 추스리는 또 그런 노래이기도 하죠. 진영 피처링 최유리의 왜 사랑, 소란의 사랑한 마음엔 죄가 없다. 두 곡 듣고 오시죠.

0: 이어서 이 곡은 갑자기 불쑥 찾아온 사랑의 설렘 이런 마음을 담은 노래입니다. 프라이머리의 Love. 그리고 고마운 마음은 큰데 막상 입 밖으로 꺼내려고 하면 괜히 쑥스럽고 어색할 때가 있죠. 평소에 전하지 못했던 고마움과 애정을 사랑해 라는 한마디에 담아낸 곡입니다. 스위스로우의 사랑해. 요 노래가 너를 사랑해 사랑해 요거죠. 나에게 눈물 나게 고마운 사랑. 지금 소개해드린 이 노래들 두 곡 듣고요. 잠시 후 4부에는 다시 돌아와서 K-아티스트들의 신곡 차트 이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프라이머리 피처링 범키 팔로알토가 함께한 러브, 스위스로우의 사랑해 두 곡 듣고 오시죠.
1: Yeah. I can call it love and you can call it love. My babe. Let's go.

0: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식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2: 절대 놓쳐선 안 될 K-아티스트들의 신곡을 들어보는 시간, 스포왕 차트. 이번 주는요, 최신 신곡 차트에 오른 K-아티스트들의 노래를 만나보고 있습니다. 앞에 소개해드리지 못한 노래도 많아서 한번 빠르게 슉 짚어드릴게요. 88위는 안예은의 노행설, 67위는 까데오의 천진, 62위는 혁오의 굿스피드, 36위는 김승민의 미쳤다고 해, 그리고 25위는 아, 또 결혼 소식이 있죠.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송하의 행복한 날을, 이 노래가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볼 노래는요, 23위에 오른 노래예요. 무려 데뷔한 지 11년 만에 첫 솔로 앨범을 발표한 오마이걸 미미의 비쉬 배쉬 보쉬. 아우, 이 노래가 23위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15위에 오른 노래도 같이 들어볼게요. 에스파 윈터가 참여한 프로젝트 곡인데요, 바로 여름의 속도라는 곡입니다. 곡 소개를 찾아봤는데 이게 이 소개를 보면은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라디오 볼륨을 높인 채 밤공기를 가르며 달리는 청춘의 한 장면, 무더운 여름밤에 자유와 해방감을 담았다. 아, 우리 또 라디오 듣는, 또 라디오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이 노래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여러분도 볼륨 조금 올려서 들어보시죠. 오마이걸 미미의 비쉬 배쉬 보쉬.

한국 차트에 오른 K-아티스트들의 핫한 노래들을 만나봅니다. 스포왕 차트. 이번에는 애절한 음색부터 속이 뻥 뚫리는 고음까지 폭발적인 감성을 지닌 뮤지션들의 노래입니다. 먼저 애들보다 어른들이 더 울고 온다는 화제 애니메이션 사랑의 하추핑 고래 보석의 진실 OST입니다. 백지영, 정지소 씨가 함께 부른 처음이라서 이 곡이 9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거 혹시 저 지금 영화도 모르고 노래도 모르는데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라서 혹시 그 내용일까? 나 벌써 슬픈데 아무래도 엄마와 딸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라 그런지 아 맞네 맞네 노래 듣고 우는 부모님들이 많다고 합니다. 상상만 했는데도 약간 슬프거든요. 또 이어서 이창섭 씨의 신곡입니다. 윤종신 씨가 프로듀싱한 또 사랑이라니 이번 주 차트 7위에 올랐습니다. 이 노래는 그 9월 15일에 발매되는 이창섭 씨 미니 3집 선공개곡이라고 합니다. 딱 9일 뒤면 이창섭 씨 다른 신곡들도 다 들을 수가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 소개해드린 노래도 들려드릴게요. 사랑의 하추핑 고래 보석의 진실 OST 백지영 정지소의 처음이라서 그리고 이창섭의 또 사랑이라니 듣고 오시죠.

스포왕 차트. 이번 주는 최신 신곡 차트에 오른 K-아티스트의 노래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1위 후보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대박입니다. 아, 나 오늘 우리가 최신곡 신곡 차트를 하니까 우리가 매주 그 인기 차트를 하니까 사실 그 선곡들이 매주 좀 겹치는 성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요즘 차트가 이렇게 잘 안 변하잖아요. 그래서 1위 후보를 하면 무조건 악뮤인 거야. 그래서 그리고 오늘은 신곡 차트라 모르는 노래들이 많이 나온다. 야, 또 이런 맛이 있네. 신곡 차트 좀 다르다 했는데 야, 뭐 꼭 피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악뮤를 오늘은 안 나오는구나 했는데 1위 후보 악뮤 이수현 씨가 리메이크한 푸른 사도초입니다. 이럴 수가 있나? 신곡까지도 악뮤가 장악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스포왕 일요일이 생겨나고 거의 악뮤를 위해 생겼어 우리가. 야, 이거 수현 씨 한번 나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푸른 산호초. 그 일본의 가수 마츠다 세이코의 1980년대 곡인데 지금도 이제 고 시절 노래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시티팝 고 음악 대표곡으로 여겨지고 있는 노래죠. 이야, 대단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1위 후보 제니의 신곡 Fallen Angel입니다. 제니 씨가 지금까지 발표한 노래 중에 가장 개인적이고 깊은 이야기를 담았다고 하는데 과연 이번 주 몇 위를 차지했을까요? 그러면 스포왕 차트에서 2위를 차지한 노래부터 만나보시죠. 이번 주 2위 이수연의 푸른 산호초입니다. 노래 계속 들어보시죠.

0: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2: 지금 가장 주목받는 K-아티스트들의 음악과 함께하는 스포왕 차트. 아, 오늘은 신곡 차트를 또 했더니 또 새로운 노래들, 또 새로 나온 음악들을 이렇게 또 쭉 들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참 괜찮네요. 이거 신곡 차트 종종 해도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드네요. 아, 그리고 요즘 또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이번 주에 또 며칠 비도 오고 막 이랬잖아요. 가을이 성큼 오고 있으니까 또 환절기 건강하게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죠. 자, 그러면 끝곡으로 이번 주 스포왕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한 제니의 Fallen Angel 듣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밤과 새벽 사이 우리들의 매직 아워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테마가 있는 영화 음악 플레이리스트 매직 아워 스페셜 M. 매직 아워 스페셜 M 그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사운드 트랙 앨범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음반 전체를 들어보는 날이죠. 김신의 음반 가게. 제가 고른 오늘의 앨범은 1990년 영화 토니 스콧 감독, 톰 크루즈 주연 폭풍의 질주 사운드 트랙입니다.

The Last Note of Freedom, 데이비 커버데일의 목소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톰 크루즈의 요청으로 데이비 커버데일이 이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 이런 뒷얘기가 있네요. 노래 자체는 한스 짐머와 빌리 아이돌, 그리고 데이비 커버데일이 함께 만들었고요. 탑건을 만든 토니

0: 스콧과 톰 크루즈가 다시 한번 뭉쳐서 만든 영화가 바로 폭풍의 질주였죠. 탑건을 땅으로 옮긴 영화다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엄청난 속도감을 보여줬던 그 영화. 최근에 속편 만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왔습니다. 감독은 조너선 레빈이고요. 조너선 레빈은 50-50, 또 원바디스, 롱샷, 장르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만드는 영화마다 다 재밌던 그런 능력 있는 연출자고, 주연은 역시 톰 크루즈, 앤 해서웨이가 이제 새롭게 합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앤 해서웨이는 아마 엔지니어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 영화 속 배역이 2028년 6월이라고 아예 개봉 날짜까지 공개를 했는데 2년이나 기다려야 되네요. 폭풍의 질주. 앤 해서웨이 최근에 아이 가졌다는 소식 들려왔는데, 그러면 아이 낳기 전에 촬영을 끝내는 건가? 아니면 아이 낳고 돌아와서 촬영을 하는 건가? 잘 모르겠네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감독 토니 스콧의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 폭풍의 질주 그 2편을 기다리면서 오늘은 영화 폭풍의 질주 사운드 트랙을 만나봅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 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됩니다.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아니,

밤과 새벽 사이 잠들지 않는 심야 영화관 FM 영화음악. 주말은 테마가 있는 영화음악 플레이리스트 매직아웃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존 웨이트의 Deal for Life 역시 폭풍의 질주 사운드 트랙이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그야말로 쪽대본으로 찍은 영화라는 게더 놀랍지 않나요? 대본이 완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작이 시작돼서 어떤 장면은 정말 홍상수 감독님 영화처럼 촬영 당일에 대본이 나와서 톰 크루즈가 운전할 때그앞 유리에 대사를 적어 놓고 그걸 보고 읽으면서 운전을 해야 되는 시퀀스도 있었대요. 얘기만 들으면 좋은 영화 나오기 힘든 상황 같은데 영화라는 게참 신기하게 물론 뭐 평론가들에게 좋은 평가를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멋진 결과가 또 나왔죠. 네, 그게 바로 폭풍의 질주라는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영화의 어떤 빈틈을 음악이 잘 메워준 덕분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1990년 영화니까 그때 당시에 활발하게 활동하던 1980년대 특히 활동을 하던 뮤지션들이 대거 이 영화 사운드 트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곡을 들려드릴 텐데요. 순서대로 티나 터너, 시카고, 그리고 쉐어입니다. 티나 터너의 Break Through the Barrier, 그리고 시카고의 Heart in Trouble, 그리고 쉐어의 Trail of Broken Hearts. 세 곡입니다.

매직아워 스페셜 M 김신의 음반가게. 오늘은 최근에 속편 제작 계획을 발표한 1990년 영화 폭풍의 질주 사운드 트랙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세 곡이었죠. 티나 터너의 Breakthrough the Barrier, 그리고 시카고의 Hearts in Trouble, 쉐어의 Trail of Broken Hearts 였습니다. 자, 이제 두 곡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엘튼 존, You Gotta Love Someone. 그리고 두 번째 노래가 마리아 메키의 Show Me Heaven. 영화에서는 러브 테마처럼, 그러니까 탑건의 Take My Breath Away가 있었다면 폭풍의 질주에는 이 마리아 메키의 Show Me Heaven이 있는 거죠. 이렇게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두 곡이었습니다. 엘튼 존의 You Got a Love Someone 그리고 마리아 맥키의 Show Me Heaven. 이번에는 세 곡 이어드릴게요. 아폴로 스마일이라는 여성 뮤지션의 Thunderbox 그리고 조안 제트와 아폴로 스마일 두 명의 여성 뮤지션이 함께 노래를 부른 Long Live the Night 그리고 이어서 영국의 뮤지션이죠. 테리 레이드의 Give Me Some Loving.

역시 폭풍의 질주엔 이 노래가 나와야죠. 건즈 앤 로지스의 Knocking on Heaven's Door. 매직아워 스페셜 M 김신의 음반가게 폭풍의 질주 사운드 트랙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속편은요 2028년에 나온대요. 오래 기다리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새 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FM for you. 저희 문화방송 라디오는 하루 24시간 방송하는 관계로 매월 한 차례 방송장비 점검과 보수를 위해서 계획 정파를 실시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계획 정파가 실시되는 날로 오늘의 방송 순서를 여기서 마치고 새벽 5시에 다시 정규 방송을 보내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FM 목포문화방송 제2FM을 들으셨습니다. 초단파 102.3MHz 출력 1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방송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정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방송하고 있는 목포문화방송입니다. 초단파 102.3MHz, 호출보 HLAM FM, 목포문화방송 제2FM 시험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방송하고 있는 목포문화방송입니다. 초단파 102.3MHz, 호출부 HLAM FM, 목포문화방송 제2FM 시험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방송하고 있는 목포문화방송입니다. 주단파 102.3MHz, 호출부 HLAM FM, 목포문화방송 제2FM 시험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 4유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FM 목포문화방송 제2FM입니다.

초단파 102.3MHz 출력 1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비틀 너는 비틀 이기고 긴밤 남남처럼 비틀 어색한 몸부림 잘못하면 따돌림 발전하지 못한다면 영원한 오금자 지금 나랑 놀아보고 들랑 거기 보이는 당신은 오마레이디 나와 춤을 춘 그대는 해피레이디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작성 하나 지금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

0: 생각해요.
1: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2: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조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주로 계절의 변화를 느끼시나요? 밤에 자면서 이불을 걷어차느냐 끌어당기느냐, 여기에서도 그 변화를 느끼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절기상으로 백로죠. 밤낮의 기온차가 커지면서 풀잎에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때인데요. 새벽에 맺힌 이슬이 햇빛을 받아 하얗게 반짝이는 모습에서 흰 이슬, 그러니까 백로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옛말에 백로가 지나면 밤에 이불을 덮고 잔다는 말도 있잖아요. 빵그리 분들은 어떠신가요? 이불을 걷어차던 계절에서 이불을 끌어당기는 계절로 가고 있는 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아직은 멀었다 싶으신가요? 9월 7일 월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9월 7일 월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쏘리 피처링한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라이트였습니다. 여러분 절기 매직 통하셨나요? 저는 이번에 좀 통했거든요. 어젠가 그저께 선풍기를 틀고 밤에 자는데 추운 거예요. 그래서 이불을 끌어당겨 잤고요. 또 오늘 또 일어날 때는 선풍기를 아예 꺼버리고 이불 덮고 그러고 잤어요. 참 계절의 변화를 이렇게 실감을 합니다. 또 요즘 출퇴근할 때 저는 차로 다니잖아요. 에어컨을 틀면 춥고 또 끄잖이 습하고 좀 덥기도 하고 그래서 애매한 날씨이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럴 때 감기 많이 걸리잖아요. 감기 꼭 조심하시고요. 네, 새 아침 모닝 루틴 실천하고 갈게요.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자,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원래 우리 월요일에는 반장 뉴스가 있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앞서 오프닝에서도 그렇고 계절이 바뀌어가고 있는 얘기를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빵그레분들 중에서 흘러간 여름을 아쉽다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이번 주 반장 뉴스는 한 주 쉬어가고요. 마지막 여름을 끝까지 붙잡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지나간 여름을 떠올리게 하는 좋은 노래들 같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다른 아나운서 못 만나서 조금은 아쉬울 수 있지만 한 주의 시작을 또 음악으로 힐링하는 시간 마련했으니까요. 이 시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6: 5스타 호텔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Walk it, walk it.
7: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8: 워킷, 워킷 안전화.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2: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보공 1522588 관절 보공
3: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공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4: 관절 보공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G마크 확인하고 건강해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G마크.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권문경님, 저는 평소 아침에 7시에 출근하는데요. 주말에 아내 차가 엔진 과열로 고장이 나서 정비소에 수리를 맡겼거든요. 그래서 수리한 차를 찾아서 회사 가려고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라디오 들은 김에 사연도 보내봐요. 반갑습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어우, 큰일 날 뻔했네요. 엔진 과열 이거 무서운 건데 이참에 점검도 싹 받으셨겠죠? 물론 1시간 일찍 나오셔서 피곤하실 수도 있겠지만 더 큰일 나기 전에 알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또 주말에 그렇게 안 게 어디예요. 힘내시고요. 출근 잘하세요. 2093번님. 어젯밤에 밥을 하고 취사가 끝나면 밥을 섞어놓고 잔다는 걸 깜빡해서 밥이 떡이 됐네요. 그냥 먹으면 맛이 없을 것 같아 볶음밥 먹으러 출발해요. 기름 넣고 볶으면 다 맛있어 라고 외치면서 하셨는데요. 아, 볶음밥을 또 만드신다는 계획을 세우셨군요. 아, 이런 거 바로바로 정말 섞어줘야 되는데 아, 깜빡하면은 진짜 아쉽고 괜히 그러죠. 하지만 오히려 좋아요. 볶음밥 맛있잖아요. 햄 가득 넣으시고요. 김치 볶음밥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맛있는 식사하세요. 7976번님, 새싹이십니다. 처음 문자 보내봐요. 병원에 출근 중인 간호사인데요. 워킹맘인데 아이가 아파서 지금 남편이 돌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유나야, 엄마가 얼른 일 끝내고 갈게. 조금만 힘내. 유유 하셨는데 아, 이렇게 의료업계 종사하시는 분들 가족이 아프면 이게 정말 너무 마음이 쓰이고 속상하고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직접 돌봐줄 수 있는데 나는 출근을 해야 하고 그래도 아이 금방 괜찮아질 겁니다. 얼른 퇴근하시고 얼른 아이 케어해주세요. 파이팅이에요.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됩니다.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황주영님은요. 영디 안녕하세요. 저 출근하기가 두려워요. 같이 일하는 조원들이 다 바뀌었는데요. 다들 개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 단합이 안 되고 있어서 일하기 너무 힘듭니다. 아, 가기 싫다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아침이에요. 노래는 세븐틴의 청춘찬가 신청합니다. 하셨네요. 아, 진짜 힘드시겠어요. 조언이 바뀐 것 자체도 힘든데 다 이렇게 개성이 강하면 이렇게 꼭 주영님처럼

세븐틴의 청춘찬가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요. 7103번님께서 아침을 활기차게 시작하고 싶다고 하면서 신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BTS의 버터 함께 하셨어요.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7976번님, 황주영님께는 속옷 세트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장명근님은요. 이번 주부터 새로운 현장으로 출근합니다. 같이 일하러 가는 분이 저랑 사이가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라서 두 달 동안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네요. 숙소에서 그것도 한 방에서 생활해야 하는데 친해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셨는데요. 와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하죠? 아 그냥 안 친하면은 친해지면 되는데 사이가 일단 이미 안 좋은 사이면 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른 척 그냥 지내야 할까요? 아니면 좀 털어놓고 다시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해야 할까요? 물론 그거는 명근님의 선택이겠지만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명근님이 다치지 않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 두 달이잖아요. 아, 처음에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잘 될 거예요. 5030번님. 아빠가 병원 진료 때문에 대전에서 서울로 오시는 날이에요. 예전에는 혼자서 기차 타고 오셔서 병원 앞에서 만났는데 이제는 걷는 게 힘드셔서 오빠가 모시고 오기로 했습니다. 오빠에게는 바쁠 텐데 시간 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아빠에게는 치료 잘 받아줘서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 그럼요. 오빠도 자식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도리지라고 생각하면서 선뜻 또 갔을 거고요. 또 아버님도 자식들이 이렇게 잘 챙겨주니까 힘내서 치료받아야지 하실 것 같아요. 너무 또 미안해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가족이 만난 김에 또 치료도 잘 받으시고 또 오붓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님 얼른 쾌차하셨으면 좋겠네요. 조은미님. 엄마에게 전화하면 늘 비슷한 말이 돌아와요. 밥은 먹었니? 잠은 잘 잤니? 어디 아픈 데는 없니? 근데 이제는 제가 먼저 엄마한테 그 질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아 엄마도 나한테 질문할 때 이런 마음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뭉클했네요. 엄마 그동안 엄마의 질문을 당연한 듯 무심히 받아서 미안하고 항상 내 편이 되어

줘서 고마워. 사랑해. 신청곡은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입니다 해주셨어요. 아, 이런 거를 깨닫게 되는 순간, 아, 나도 나이가 들고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직접 겪어봐야 알게 되는 게참 인간이라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아쉽다고나 할까요? 근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식은 아이에서 어른이 되고 또 부모는 어른에서 점차 아이가 되어간다. 그런 거를 저는 애써 아직은 외면하고 있는데 저도 실감하는 날이 오면 너무 마음이 뭉클하고 덜컹거리고 그럴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그래도 좋은 어른이자 자식으로 살아보자고요. 1591번님도요. 저는 우유 대리점을 운영하다가 접고 아파트 경비원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 주말 제 생일이었는데 축하해 주실 수 있을까요? 노래는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아, 1591번님 생일이셨군요. 주말이어서 아, 지나쳐버렸네요. 너무 아쉬운걸요. 생일 잘 보내셨죠? 신청곡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 듣고 올게요.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이름부터 아침 풍경이 그려지는 절기입니다. 오늘 하얀 이슬이라는 뜻의 절기 백로인데요. 실제로 아침 저녁으로는 부쩍 공기가 선선해졌습니다. 현재 기온은 청주가 15도, 춘천 13도, 서울은 18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내륙지방은 이번 주 내내 대체로 맑겠고요. 영동지방, 영남지방, 제주도는 흐린 날이 더 많겠습니다. 이들 지역으로는 오늘 오전까지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대전, 대구가 29도, 광주, 부산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오늘도 낮 동안 볕이 뜨겁겠습니다. 영남 해안과 제주도로는 강풍특보 내려져 있고요. 동해 남해상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곽전이었습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2: 세상의 모든 것에는 끝이 있듯 매년 돌아오는 여름에도 끝이 있기 마련이죠. 여러분은 어떨 때 여름의 끝을 느끼시나요? 선풍기 에어컨을 틀지 않고도 밤새 잘 자고 과일가게 매대에 수박이나 복숭아가 사라지고 뉴스에서 더 이상 물놀이 인파 소식을 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아 이제 여름도 끝나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죠. 지금부터는 그 아쉬움을 음악으로 달래볼까 합니다. Goodbye, summer. 원래 월요일에는 강다은 아나운서와 함께 새 아침 반장 뉴스 하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가을이 시작된다는 백로이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 빵그리 분들 중에서 이제 여름이 다 끝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라는 사연을 남겨주신 분들도 정말 많아서 소소하게나마 특별한 시간 마련해 봤습니다. 굿바이 썸머는요. 말 그대로 지나버린 여름에 관한, 지나가고 있는 여름에 관한 그런 아쉬움을 담은 곡들 만나는 시간인데요. 어떤 곡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시죠? 지금부터 바로 만나볼게요. 첫 곡으로 준비한 노래는 바로 이 곡입니다. 여름날의 추억. 여러분은 2026년 올해 여름에 추억 많이 만드셨나요? 어떤 게 가장 많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아무래도 더위가 가장 많이 생각나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네, 여름날의 추억은요. 1980년대 첫눈이 온다고요. 사랑하기에 이런 노래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꽃미남 가수죠. 이정석 씨가 1989년에 발표한 곡인데요. 지나간 여름날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고 있어서 듣고 있으면 아련한 감성이 되살아나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 곡을요. 2001년에 강타 씨가 자신만의 느낌으로 또 다시 불렀는데요. 세련된 R&B 리듬과 소울풀한 목소리가 덧입혀진 여름날의 추억, 강타 씨의 목소리로 잠시 후에 함께할 거고요. 이어서 아이유의 2025년 발표곡 바이 썸머까지 같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2024년에 아이유 씨가 월드투어를 진행했는데요. 공연을 하러 간 곡들이 대부분 다 더운 도시들이었다고 해요. 그렇게 인생에 있어 가장 긴 여름을 보낸 후에 여름아 잘 가라 내가 많이 사랑했다 이런 느낌으로 이 곡의 가사를 썼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들으면 딱일 것 같아서 이 곡까지 두 곡 준비해봤어요. 강타의 여름날의 추억 이어서 아이유의 바이 썸머 함께할게요.

아이유의 바이 서머 방금 듣고 오셨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강타의 여름날의 추억이었어요. 이렇게 오늘은 여름이 다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그 아쉬움을 음악으로 달래보고 있는데요. 다음으로 준비한 곡, 이소라의 2004년 발표곡이죠. 바람이 분다입니다. 이 노래 워낙 유명하지만 가사를 잘 보면요. 바람이 분다, 시린 한기 속에 지나간 시간을 되돌린다. 여름 끝에선 너의 뒷모습이 차가웠던 것 같아, 다 알 것 같아 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여름이 끝나갈 무렵에 헤어진 두 사람이 있고요. 한 사람은 서로가 만났던 시간을 천금 같았다고 기억하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죠. 추억이 서로에게 다르게 적히는 그 상황. 아, 정말 떠올리기만 해도 막 가슴이 먹먹해지고 괜히 막 내가 다 속상하고 그러지 않으시나요? 그 감정을 떠올리면서 이 노래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김동률이 피처링으로 참여한 노래입니다. 토이의 2014년 발표곡 너의 바다에 머무네까지 같이 들어보려고 해요. 이 노래의 첫 가사는요, 이렇게 시작돼요. 늦여름 조용한 바다, 서늘한 바람이 분다. 철 지난 플래카드, 텅 빈 가게 파라솔, 잘 지냈냐고 인사를 건네네. 여름 내내 북적였던 사람들이 사라지고 파도만 밀려왔다, 밀려갔다 하는 바닷가. 여러분도 가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그런 걸 보면은 아, 그렇게 많았던 사람 정말 다 어디 갔을까? 이렇게 또 계절이 흘러가는구나. 여기 정말 또 텅 비게 되는 시간이 오는구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 풍경을 또 같이 상상하면서 이 노래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두 곡 듣고 올게요.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이어서 김동률이 피처링한 토이의 너의 바다에 머무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3: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6: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의 맛 보세요.
7: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8: 글레오?
9: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8: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9: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8: 또 한 번 새로워진

0: 더 뉴 그랜저.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I gotta be a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진신옥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시민 필.
2: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3: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훈입니다.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연구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아침 반장 뉴스 대신에 지나가버린 여름에 대한 아쉬움을 달래는 마음으로 그런 이야기를 담은 좋은 노래들 함께했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아, 아직 안 지나갔는데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다 지나가고 있지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아, 여름이 어느덧 끝나가는구나 라는 마음도 한 번씩 들 것 같고요. 끝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곡으로 골라봤어요. 잔나비의 2016년 발표곡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이 곡 나와줘야죠. 이 노래 잘 들어보면요.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또다시 찾아오는 누군가를 위해서 남겨두겠소 라는 가사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지나간 여름은 아쉽지만 다시 찾아올 또 가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도 지금부터 마음 한켠을 조금씩 비워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끝곡으로 이 곡 잔나비의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남겨드리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월요일 행복하게 열 수 있길 바라겠고요.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박사입니다.
1: 평소 과식을 하거나 기름진 음식, 야식을 먹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배가 더부룩 가신 분, 그리고 위 내시경 검사 후 위염 치료를 받았으나 약을 먹어도 증상이 자주 재발하고 상복부나 오목가슴에 통증이 있어 고생하신 분들은 담낭염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담낭염은 대부분 담석 때문에 발생하지만 담석이 없어도 담낭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증상이 반복되는 만성 담낭염은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급성일 경우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담낭염의 수술은 복강경 수술로 진행되어 회복이 빠르며 수술

0: 감량이 없어도 음식 소화에는 지장이 없고 오히려 증상이 호전되어 음식 섭취의 부담감이 사라집니다. 감량염이 의심된다면 24시간 이내에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외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였습니다.
2: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3: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주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식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Good morning, 태입니다. 아침마다 알람이 울리면 나도 모르게 외치는 말 있죠. 아, 5분만 더. 아니, 1분만. 그런데 이게 꼭 게을러서 그런 건 아니라고 합니다. 잠에서 깬 뒤에도 한동안 머리가 멍하고 잠이 덜 깬 듯한 상태가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런 걸 수면 관성이라고 한대요. 쉽게 말하면 눈은 떴지만 우리 뇌는 아직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못한 상태인 거죠. 특히 막 일어난 직후에는 우리 뇌도 깨어나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멍하고 다시 눕고 싶은 마음도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 뜨자마자 정신 안 차려진다고 마음 너무 조급하게 드시지 말고요. 월요일 아침 굿모닝 FM 들으면서 천천히 기분 좋게 시동 걸어보자고요.

존박 네 생각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9월 7일 월요일 굿모닝 FM태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어요. 환영합니다 여러분. 월요일 아침, 아 월요일 아침은 왜 이렇게 두 배로 힘든 걸까요? 그죠?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또 두 배로 화이팅해서 일어나야지. 일어나십시오. 환영합니다. 강지연님. 오프닝 같이 듣던 아들이 엄마 거봐 내가 괜히 못 일어나는 게 아니라니까? 이러네요. 아이고 두야.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학생들일 때는 진짜 잠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예, 자야지 또 많이 크니까. 자는 것도 성장이니까 사실 쉽지 않지.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것. 저는 지금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자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너무 힘들다 그러면 이제 쪽잠 좀 자려고 하고. 그러니까 잠을 안 자는 편이죠. 안 자도 수면의 질이 괜찮아서 효율이 좋은데, 이런 저도 중고등학교 때는 거의 열몇 시간씩 잤어요. 그냥 계속 잤어. 자도 자도 졸린데 어떡해.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김지수님이, 저는 항상 알람 울리기 5분 전에 스스로 눈을 떠요. 내 소중한 5분 더 잘래. 지수씨 그래도 뭔가 루틴이 잡힌 것 같네요. 알람 울리기 전에 눈뜨기 쉽지 않은데. 건강한 겁니다. 건강한 거. 1787번님. 육아휴직 끝나고 복직하는 날입니다. 오랜만에 아침 일찍 출근하니까 힘드네요. 크크크크. 테디와의 출근길 다시 시작입니다. 일단 축하드리고, 예, 이왕 이렇게 일하는 어떤 흐름으로 온 이 김에 한번 제대로 한번 달려볼까요? 여기서 성과 한번 내볼까요? 하실 수 있죠? 하나, 둘, 셋. 좋았어. 화이팅 좋았어. 자, 이쯤에서 저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깨알 뉴스 민재영 리포터, 언어유의 이휘준 아나운서, 그리고 오키뉴스 나세훈 기자까지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월요일 4부 유행본부 전민기 유행사무총장님과 함께 요즘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유행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거 봄 사연들 시작부터 받고 있어요. 어제 본 뉴스, 영상, 핫한 정보 직접 목격한 것 다 좋아요.

0: 말머리에 어그봄 달아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반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입니다. 모집 중이에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굿모닝 FM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 만나고 올게요. 키움증권, 이카운트, 주식회사 올데이프레시, SK케미칼, 음주유엔 팀앱 대리,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노무법인 폐,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베스트슬립, 와이즈플래닛 컴퍼니, 에어비앤비와 함께합니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8: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9: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8: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10: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7시 10분 22초 3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4: 네, 테디 월모닝.
3: 월모닝.
4: 테디가 오늘 방송에서 혹시라도 재채기를 한다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계절 효과음으로 재채기가 잦아지는 계절이 왔습니다. 오늘 하얀 이슬이 맺힌다는 절기 백로인데요.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성원입니다. 아침 공기가 부쩍 시원해졌습니다. 이번 주 내내 기온은 점차 내림세 보이겠고요. 하늘은 파란 가을 하늘이 계속해서 펼쳐지겠습니다. 다만 영동지방 영남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고요. 내일도 이들 지역으로는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8.5도, 춘천이 14도로 출발했고요. 낮 기온은 서울, 대전, 대구가 29도, 광주, 부산 30도로 오늘도 낮 동안 햇볕이 뜨겁겠습니다. 영남 해안과 제주 동부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전국 대부분 오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밤 여러분의 스피드를 뽐내보는 이 시간 월요일에 만나볼 퀴즈. 재빠른 눈치가 필요한 노래 1초 듣고 제목 맞히기. 지금부터 어떤 노래 1초만 딱 들려드립니다. 시작 부분일 수도 있고 중간 부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1초만 들으시고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긴장감 올려야죠. 신의 영역 선착순 1등 뽑아보겠습니다. 가장 빠르게 정답을 보내주신 분께 부침 유리명과 상원에서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준비할게요. 보내시고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미니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문제 나갈 거거든요. 듣고 계신 분들 집중해 주시면 들립니다. 자, 민경 PD 준비됐죠? 노래 1초 들려 주세요. 3, 2, 1.

자, 아시겠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너무 짧았나요? 예. 정답 보내주고 계신데 신의 영역은 벌써 도착했습니다. 벌써. 발표할까요? 예, 1등 정답자. 문자가 빨랐습니다. 문자 번호 6232번님 축하드립니다.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드립니다. 와우, 진짜 빨랐어. 자, 신의 영역 쉽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 행운 영역이 있습니다. 선착순 아닌 다섯 분 뽑을 거예요. 정답송 들려드릴 동안 제목 보내주십시오. 다섯 분께는 아이스티 준비하겠습니다. 소유와 정기고가 함께 부른 노래였죠? 듣고 올게요.

김슬기 썸. 이제 아침 바람이 선선한 게썸 타기 딱 좋은 계절이네요. 그죠? 이상하게 또 바람이 선선하게 이렇게 불면은 약간 심장도 선해지면서 뭔가 이렇게 좀 설레고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나만 그런 거 아니죠? 2165번님이 정답 썸. 저는 썸은 모르겠고 쌈은 좋아합니다. 점심에 쌈밥이나 먹으렵니다. 하시면서 새싹 문자였거든요. 너무 좋다.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걸 누리는 게 행복 아닙니까? 쌈 좋다 쌈. 두 분 포함해서 5분께 아이스티 보내드립니다. 매일매일이 색다른 로테이션 퀴즈. 내일도 함께해 주세요.

0: 취했다고 술 깨야죠. 회식은 아침이에요. 일어나야죠. 매일 아침 7시 숙취 해소 방송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1: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어제 본 재밌는 이슈 굿모닝 FM에 공유하고 간식도 받아보자. 어제 그거 봄.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0: What's grooving? I'm moving. I like a bum bum bum. 어제 본 재밌는 이슈 굿모닝 FM에 공유하고 간식도 받아보시죠. 자, 사연이 소개되면요. 압도적인 경기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곧 있을 아시안게임에서도 대단한 성적이 나올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많이 해서 언제나 베스트의 컨디션이 아니었을 텐데 대단합니다, 진짜. 0882번님, 탄산음료 드립니다. 1177님이 완벽한 하루 순디, 이상순 씨가 활동 중단한 거 보셨어요? 건강상의 이유로 휴식이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얼른 쾌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좀 걱정을 했는데 미주신경 저하, 기능 저하로 안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료진의 소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라디오 진행을 좀 쉬어간다고 합니다. 얼른 회복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 주실 거죠? 형님, 화이팅! 1177번님, 초콜릿 선물로 드립니다. 어제 본 이슈 계속 여러분들 보내주십시오. 그동안 이상순, 완벽한 하루 듣고 올게요.

0: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1: 자, 어제 그거 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 완벽한 하루 듣고 오셨어요. 5600번님. 27년간 중증 자폐 아들을 혼자 키웠던 정경철 작가 별세하셨다는 소식 보셨나요? 유유. 작년에 간암 말기 진단을 받으시고 자폐 아들을 받아줄 병원 천여 곳을 돌아다녔다는 사연에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요. 결국 주말에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작가님이 직접 쓴 책 읽으면서 추모해 볼게요. 네, 정경철 작가는 이렇게 또 가셨네요. 이 사연이 MBC 실화탐사대와 유퀴즈를 통해서 널리 알려졌었죠. 가을에 아들과 하룻밤 자는 게 소원이라 하셨는데 가을을 코앞에 두고 떠나셨어요. 마음이 좀 아픕니다. 하늘에서 부디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5600번님 막대과자 드릴게요. 0804번님 오디세이 천만 돌파한 거 봄? 왕가 사는 남자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 천만 관객 돌파 영화이고요. 외화가 천만에 오른 것은 아바타2 이후 4년 만이라고 해요. 저는 IMAX로 한 번 더 보려고요. 그러니까요. 아, 이게 아마 스크린 커터제 때문에 10월에는 못 올라가지도 않을까. 못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빨리 보려고 해서 이렇게 더 빨리 오르고 있나? 많이들 보시네요. 0804번님, 바나나 맛 과자 드립니다. 7532번님, 아이유 신곡 발표하는 거 봄? 지난주에 깜짝으로 신곡 발표 예고를 하더니 어제 트랙리스트를 공개했더라고요. 제목이 이 별로부터 Dear My Crazy Soulmate 던데 이번 주 목요일에 공개된대요. 너무 기대돼요. 그러니까요. 약간 귀 이슈가 있어가지고 음악 좀 괜찮나 걱정했었는데 너무 기쁜 소식입니다. 7532번님 새우맛 과자 드립니다. 간식 맛있게 드시고요. 아이유씨 목소리 들을까요? 셀러브리티.

0: 사느라다 배추에 병이 왔다. 여기는 무름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1: 무름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 병해를 관리한다.
2: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1: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2: 경농이 만듭니다.
3: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농협 하나로마트, 광주은행, 삼호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마트, 목포신항만운영, 목포수역, 전남개발공사, 목포신협, 무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대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목포 삼학도 특설무대에서 함께하세요.
4: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5: 7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6: 네 테디, 그래도 요즘 하늘이 너무 예뻐서 운전하는데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5: 하늘 너무 예뻐요.
6: 맞아요, 좀 운전하는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는 일찍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동쪽으로 가는 길 올림픽대로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1시간 5분 정도 걸리고요. 이후로 영동대교 부근이 사고 있어서 정체입니다. 강변북로도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1시간 16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반대 강 서쪽으로 올림픽대로는 강동에서 반포까지 1시간 정도 걸리고요. 강변북로도 강동에서 반포까지 55분 정도 걸리는데 여기는 지금 성수대교 부근 사고 나서 일대가 더 밀리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도봉지하차도 입구부터 성수까지도 시속 10km대로 정체가 좀 심하게 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도 일찍부터 차들 많은데요.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 쪽, 남구리에서 서하남까지 지체인데 중간 고덕터널에 사고 있어서 여파받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민재영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재영 리포터는 아침에 일어날 때 네. 알람 한 번에 일어나는 편이에요?
1: 아니요.
0: 힘들겠다 일어나기.
1: 저는 시간당 알람이 거의 한 7, 8개씩 미리 설정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켜놓기만 하면 되는데 아침에 그래도 예전에는 5개가 필요했는데 이제는 한 3개 정도면
0: 오 많이 줄었다.
1: 네 그래도 일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0: 야, 나이스 나이스. 언젠가는 이제 하나만 틀어도 되는
1: 될까요?
0: 되게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파이팅 파이팅. 아, 아침 일어나는 게 힘들어요.
1: 진짜 힘들어요.
0: 하지만 일어났으니까 또 파이팅 있게 일해야죠. 깰뉴스 시작해볼까요?
1: 네, 첫 번째 소식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린 서울 세계 불꽃축제가 성황리에 끝났는데요. 테디도 혹시 보셨나요?
0: 저 못 봤어요. 일하느라. 근데 진짜 사진들 뭐 영상들 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1: 맞아요. 올해도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했습니다. 예. 10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함께했는데요. 이번 행사에는 한국과 미국 또 영국의 대표 불꽃팀이 참가를 해서 죄송합니다.
0: 괜찮아요.
1: 각국의 개성을 담은 불꽃쇼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한국팀은 원효대교를 활용한 데칼콜마니 방식의 불꽃 연출을 선보여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행사를 주최한 하나그룹은 국가 유공자 등 보훈가족 300여 명을 이 행사에 특별 초청하기도 했고요.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만큼

0: 만큼 안전관리에도 많은 인력과 비용을 투입했는데요. 덕분에 별다른 사고 없이 행사는 안전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1: 아, 안전이 최고인데 그건 다행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또 뭐 다른 일들은 없었나요?
0: 네, 그런데 축제가 끝난 뒤에 이 쓰레기 문제가 또 다른 과제로 남았습니다.
1: 아, 봤어요.
0: 일부 시민들이 먹다 남은 음식물이나 돗자리 등을 그대로 두고 자리를 떠나기도 했는데요. 축제 당일 한화 임직원 봉사단 1200여 명이 밤늦게까지 쓰레기를 치웠지만 이 쓰레기 양이 워낙에 많아서 현장 정리가 쉽지 않았다고 해요. 또 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밤섬 생태계 파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이 밤섬은 람사르 협약에 따라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로 지정된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 불꽃축제에서 발생하는 큰 소음과 불꽃 또 잔해 등이 밤섬에 서식하는 새들에게 공포 반응이나 충돌 등의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1: 아, 이건 또 생각을 못했네요. 이게 매년 진행되는 이제 큰 행사인데 사람뿐만이 아니고 주변 환경까지 함께 좀 생각하는 축제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0: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올여름 폭염으로 인해 축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도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1: 네, 명절 앞두고 장볼 게 진짜 많은데 장바구니 부담 좀 더 커지는군요.
0: 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전통시장에서 추석 차례상을 준비하는 데 드는 비용은 총 30만 2,500원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지난해보다 1.2%가 오른 금액입니다. 특히 가격이 많이 오른 품목은 닭고기와 달걀인데요. 전통시장에서 닭고기 1.5kg 가격은 9,000원으로 12.5%가 올랐고요. 달걀 10알의 가격도 3,500원으로 16.7%가 상승을 했습니다. 올여름 폭염으로 가축 사육 환경이 나빠지면서 이 축산물 공급에 영향을 준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1: 야, 이게 다 명절에 빠질 수 없는 품목들인데 닭고기랑 달걀 많이 올랐네요.
0: 네, 그래도 다행인 건요. 사과와 배, 곶감, 대추, 햅쌀, 송편, 두부 등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가격 변동 거의 없습니다. 특히 사과와 배 같은 차례상용 과일은 추석을 앞두고 출하량이 점차 늘고 있는데요. 정부는 추석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우선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을 하고요. 과일은 평소의 3배 이상, 계란은 2.4배까지 공급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농축산물과 수산물에 대한 할인 지원도 역대 최대 규모인 1,03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해요.
1: 네, 정부 할인 지원 이거 잘 활용을 하셔서 조금이라도 알뜰하게 추석장 보시길 바랍니다.
0: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복지 정책 중 하나인 그냥 드림 사업이 이번 달 안에 전국으로 확대가 됩니다.
1: 사업 이름이 좋은데요. 그냥 드림? 네. 어떤 거예요?
0: 이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소득 증빙 같은 복잡한 절차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거주지 인근 그냥 드림 코너를 찾아가면 1인당 2만 원 상당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바로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허. 지난해 12월 이 시범 사업을 시작한 이후 로 21만여 명이 그냥 드림 코너를 찾았고요. 이 가운데 4,400여 명은 기초생활 보장 등 제도권 복지 서비스로도 연결이 됐습니다.
1: 생계가 어려운 분들한테는 진짜 큰 도움 되겠어요.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는 거라고요?
0: 네, 아직 그냥 드림을 운영하지 않는 55개 시군구에서도 이달 중으로 순차적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게 돼요. 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인, 도서 벽지 주민처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그냥 드림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요. 이 지역별 그냥 드림 코너 위치와 운영 시간 등 자세한 내용은 포털 사이트에서 그냥 드림을 검색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또는 전국 푸드뱅크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네, 주변에도 많이 알려서 필요한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자고요.
0: 네, 이석윤님이요. 저는 불꽃놀이 영상으로만 봤어요. 특히 전철에서 찍은 영상을 봤는데 기관사님이 더 잘 보이라고 일부러 불까지 꺼주셨대요.
1: 오, 센스.
0: 멋지시더라고요. 다음엔 다들 쓰레기 꼭 주워가길.
1: 예, 대부분 주워갔어요. 근데 또 막 사람들 참 주변에서 이게 다 질서는 다 같이 이제 손가락질도 해줘야 돼.
0: 맞아요.
1: 이거 왜 안 가져가세요? 이렇게.
0: 가져가셔야죠.
1: 네, 용기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다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서보람님이 서민의 고기

0: 자기여 오르지 마소서 흑흑.
1: 어...
0: 그러니까요 너무 더웠어. 진짜. 동물들도 진짜 더웠을걸요.
1: 네.
0: 자 깨알 뉴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잠시 후에 반만 맞춰서 성공인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시작할 거예요. 제니의 폴른 엔젤 띄워드리면서 민정 리포터와는 인사 나눕니다. 내일 또.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반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반반 성공하기 얼마나 쉬운지 감도 안 오는 이 시간 반반한 퀴즈 참가만 하셔도 10만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드리고요.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치킨 앤 콜라 세트까지 더해서 드립니다. 10개를 다 맞히시면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까지 드립니다. 신청 사연 바로 만나볼까요? 테디 저는 5년차 남편은 11년차 되는 굿모닝 FM 애청자예요. 최근 태인의 빨간 책방 코너 덕분에 도서관도 가고 건강한 삶을 살고 있어요. 굿모닝 FM을 소개해준 남편과 함께 출퇴근하는 게 올해 마지막이라 추억 삼을 겸 반반한 퀴즈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오, 감사하네요. 또 이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도전자 들어오세요.

0: 밥 먹고 치킨도 받자. 바라바라바라밤.
1: 안녕하세요.
0: 세디 안녕하세요.
1: 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0: 안녕하세요. 저는 다인이 다원이 엄마 워킹맘 노연희입니다.
1: 네, 연희님 반가워요.
0: 네, 반갑습니다.
1: 네, 빨간 책방을 또 들으시다가 도서관을 가게 됐나요?
0: 네, 원래 애들 때문에 도서관을 갔었는데, 빨간 책방 이제 들으면서 너무 약간
1: 세상에.
0: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같이 가서 오만간 편견을 질려가지고, 저는 제 책을 읽고, 애들은 애들끼리 또 같이 읽고 해서 좀 좋은 주말을 보냈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우리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코너인데 또 이렇게 애청해
0: 네.
1: 주셔가지고 기분이 좋네요.
0: 아우, 네, 너무 좋은 코너 같습니다.
1: 아하. 남편분이랑은 왜 올해까지만 출퇴근 하시는 거죠?
0: 올해까지만 이제 약간 둘다 직급이 있어서
1: 예.
0: 올해까지만 같이 일을 하고 내년부터는 이제 따로따로 일을 해야 돼가지고,
1: 아하.
0: 그래서 올해만 같이 출퇴근을 해서 항상 이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약간 좀 이벤트성으로 혹시 이번에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이제 잘 돼가지고 이제 옆에서
1: 야.
0: 같이 남편도 듣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아,
0: 네.
1: 일단 뭐두분 함께 했던 시간 오늘 유종의 미를 거두면 좋을 것 같은데.
0: 네.
1: 반말은 퀴즈 그러면 늘 푸시면서 좀 어때요? 성공률이 있으시면 한번 외치시죠. 하나, 둘, 셋.
2: 화이팅!
1: 아, 좋습니다. 반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 77초이고요. 모르는 문제 빨리 패스하셔야 다시 풀수 있어요. 준비되셨죠?
0: 네.
1: 좋아요. 문제 나갑니다. 더하기를 하자. 97 더하기 43은? 90.
0: 패스.
1: 오모모. 이 노래를 부른 그룹은 숨겨도 트윙클했잖아.
0: 패티서.
1: 당나무 껍질로 만들어서 천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우리나라 전통 종이는? 전통 종이.
0: 패스.
1: 패스. 개구리를 영어로 하면?
0: 프로그.
1: 납득이 안 가, 납득이. 이 대사가 나온 영화 제목은?
0: 납득이.
1: 납득이.
0: 아,
1: 우리의
0: 납득이.
1: 꿈도 언젠가는 또.
0: 패스, 패스.
1: 패스. 속담을 이어서 말해주세요. 품 안에?
0: 자식?
1: 사자성어예요. 자신이 뚜렷한 소신 없이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감. 부화?
0: 패스.
1: 1905년 을산 늑약 체결에 찬성을 하면서 일본에 협력한 다섯 대신을 부르는 말은? 을사?
0: 일사오적.
1: 메시가 주장을 맡아 우승을 이끈 2022 피파 월드컵 개최국은?
0: 패스.
1: 세포의 발전소라고 불리며 세포 안에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기관은?
0: 패스. 어떻게
1: 오케이.
0: 해요?
1: 우리나라 종이, 전통 종이.
0: 한지?
1: 나이스. 한지였어. 잠깐만.
0: 와.
1: 어려웠다. 오늘 어려웠다. 어때요? 성공한 것 같아요? 실패한 것 같아요?
0: 5개 안된것 같은데.
1: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어떻게? 10문제 중에 5문제만 있어서 성공하셨습니다! 와,
0: 감사합니다.
1: 한지 맞춰서 너무 다행이다.
0: 더하기 항상 들을 때마다 더하기를 못할 수가 있나 했는데 아예 기억이 안 나요.
1: 97 더하기 43.
0: 사실 지금 머리가 멍청하죠.
1: 맞아, 이거 두 자릿수, 두 자릿수는 암산이 어려울 때 있어.
0: 네.
1: 140, 140이었고,
0: 네.
1: 납득이 안 가, 납득이가 나온 건 이제 건축학개론. 자신의 뚜렷한 소신 없이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걸 부화뇌동이라고 하고요. 2002 월드컵 개최국은 카타르입니다.
0: 네.
1: 그리고 10번 문제는 어려웠어. 세포 안에 에너지를 생성하는 기관은 미토콘드리아. 였습니다. 와, 이건 진짜 어려웠죠?
0: 네.
1: 하지만 10만 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치킨 앤 콜라 세트 다 가져가시게 됐습니다. 아,
0: 감사합니다.
1: 축하드립니다. 이내님이 한지가 살렸네요. 화이팅! 하셨는데 그 와중에 진짜 정신 차리고 잘 하셨어요. 너무 멋졌어요.
0: 감사합니다. 네.
1: 연희님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으로 한마디 하시죠.
0: 지금 라디오 저희 지금 애기들을 지금 듣고 있는데, 다이나 다오나 항상 건강하고 엄마 아빠 열심히 일하고 맛있는 돈 많이 벌어서 맛있는 거 사줄게. 사랑해.
1: 남편분도
0: 오빠 사랑해.
1: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쑥스러워하시네요. 아, 여린님 함께 이렇게 또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또 새로운 환경 속에서 부부 다 파이팅 하도록 제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1905년 을산 늑약 체결에 찬성한 을사 오적에는요. 박재순, 이지용, 권중현, 이근택 그리고 이 사람이 있습니다. 훗날 한일 병합조약 체결에도 깊이 관여해요. 대표적인 매국노로 알려진 이 사람 누구일까요? 주관식인데 다 아시죠? 힌트 드릴까요? 이 사람은 이 완전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답 보내주십시오.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퀴즈 맞히신 분 중 5분 추첨해서 캡슐 세제 세트 준비하겠습니다. 정답은 노래 듣고 와서 발표할게요. 여러분 챌린지 할 준비하시고 에이티즈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2: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 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3: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0: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정답을 정하겠습니다. 을사오적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매국노 정답은 바로 이완용이었습니다. 이호 6592번님이 정답 입에 담기도 싫은 그 이름 이완용. 김잠득님께서 정답 이완용. 요즘 한국사 시험 준비하는데 더 절실히 느껴요. 역사를 바로 알고 잡아야 발전하는 거라 생각해요. 맞는 말입니다. 예, 맞는 말이에요. 공부 화이팅. 두 분 포함해서 정답 맞춰주신 다섯 분께 캡슐 세트 보내드립니다.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선고표 게시판을 참고해주세요. 자 이제 테티스의 트윙클 흐르고 있네요. 이 노래 잠깐 들으시고 3부에서 만나요.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 파킨슨의 법칙이란 게 있습니다. 일에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으면 일에 들어가는 수고도 늘어난다는 이론인데요. 예컨대 3시간이면 쓰던 글을 10시간 내에 쓰라고 하면 괜히 자료를 뒤지고 표를 만들면서 10시간 내내 붙잡고 있게 된단 거죠. 그러니 이렇게 해보랍니다. 1시간짜리 일이면 핸드폰으로 1시간 스톱워치를 맞춰놓고 시작한다.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엔 배터리를 딱 그 시간만큼만 충전해서 그 안에 무조건 끝내는 사람도 있다네요. 좀 독하게 해야 얼른 끝납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3: 팔을 들어 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4: 싸늘하다. 배추에 병이 왔다. 여기는 물음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5: 물음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병해를 관리한다.
6: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5: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6: 경농이 만듭니다.
7: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남 광주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우주 항공과 바이오 헬스, 800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AI 시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오늘의 굿모닝 굿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굿모닝.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사 업무를 맡고 있는 김현숙 사회복사입니다. 저는 원래는 아동복지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요. 특히 영아전담 어린이집에서 21개월 된 아이들도, 그러니까 항보에 쌓여서 오는 거죠. 그런 아이들도 돌봤었는데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어르신 복지로 생각을 돌려서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추석 연휴에는 가장 걱정되는 것은 이제 독거어르신들이잖아요. 혼자 생활해야 되는 그런 어르신들을 살펴봐야 되는, 예. 그래서 저희들은 24시간 열려있다고 센터장님이나 저희 사회복사들이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언제든지 연락드리라고. 저희 어르신들께서 건강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건강하세요 어르신.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 have a good day.
0: 사회복지사 김현숙 씨의 굿 메시지로 굿모닝 FM 3부 시작됐습니다. 아, 목소리에 사랑, 다정함, 뭐 희생 다 느껴집니다. 아, 곧 추석인데 연휴를 혼자 보내실 어르신들이 더 외롭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거든요. 언제 어디서든 연락을 주시라는 이 현숙 씨의 말에 뭔가 꼭 연락을 줘서 뭐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이렇게 늘 있어요 주변에 라고 하는 말씀에 마음이 좀 든든해집니다. 주변에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늘 가까이에서 살펴주시는 우리 사회복지사분들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늘 응원합니다. 늘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굿메시지. 예, 여러분들 오늘 사회복지사의 날이기도 하다고 전보현님이 또 보내주셨는데, 오, 덕분에 또 알았네요. 사회복지의 날이군요. 오늘 딱 맞게 소개를 해드렸네요. 굿모닝 굿메시지 이렇게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굿모닝 FM 홈페이지 굿모닝 굿메시지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곳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문자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들어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바른 언어 생활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을 짚어드립니다. 우리말 완전 정복을 향한 필수 코스 언어유의. 월요일 아침부터 좋은 기운 전하러 오셨습니다. 사이비 아나운서 아니죠?
2: 네.
0: 진짜 MBC 이휘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이휘준입니다.
0: 네. 네. 주말 날씨 좀 괜찮았어요. 가을 같았는데.
2: 야, 진짜 날씨 너무 좋다.
0: 하늘 너무 예뻤는데.
2: 그렇죠.
0: 어떻게 좀 쉬셨나요?
2: 아, 제가 또 고양시에 살고 있는데.
0: 예.
2: 고양시를 약간 홍보하자면 밤가시 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0: 밤가시 마을 홍보 많이 하네.
2: 네, 밤가시 마을. 예. 아, 그 정발산역 3호선이 있는 거기 가면요. 카페도 예쁜 게 정말 많고.
0: 예.
2: 음식점들도 정말 많고. 아주 좋습니다.
0: 예.
2: 아, 밤리단길이라고 또 밖에서 또 맞아요. 밤리단길이라고 부릅니다.
0: 예.
2: 예, 밤가시 마을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꼭 가보세요.
0: 거기 또 맛있는 수제버거집이 있어요. 예, 제가 인정하는.
2: 아까 밤가시 마을 제가 얘기했는데 그게 약간 들어간 그 상호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0: 그렇죠, 그렇죠.
2: 네, 거기 유명합니다.
0: 거기 괜찮아요.
2: 거기 유명해요.
0: 맛있습니다. 거기.
2: 카페도 정말 많고 빵집도 많고요.
0: 많아요. 그리고 빈티지 맞습니다. 샵들도 좀 있고 소소하게 이렇게 돌아다니기 딱 산보하기 좋은 정도.
2: 맞아요.
0: 한 바퀴 다 돌아도 한 20분밖에 안 됩니다.
2: 공원도 있고. 예. 가보세요, 여러분.
0: 아 참,
2: 고양시 참 좋은데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네.
0: 거기 제가 가끔 가는 데인데 괜히 사람 많아지겠네. 자, 언어유의 이제 잘 충전하고 오셨으니까 월요일 시작해볼까요?
2: 네, 오늘도 역시 평소에 헷갈렸거나 궁금했던 단어들 자유롭게

0: 안녕하십니까. 대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오늘은 성악가 유희진 씨 모셨습니다.
1: 가만히 싸우자.
0: 발성이
1: 소프라노 유희진입니다.
0: 예. 오늘따라 목소리가 세대네요. 어? 예. 전에 만났을 때보다 훨씬 쇠 됐어요.
1: 지금 뭐라고 하셨나요? 저보고 지금 어? 완전히 새됐어! 새됐다고 하신 겁니까 지금?
0: 아니 새가 됐다는 게 아니라
1: 새됐어!
0: 목소리가 높고 날카롭다는 뜻이죠. 새되다.
1: 아, 칭찬이군요.
0: 뭐 칭찬까지는 아닌데.
1: 그럼 감사의 의미로 한 곡 더 하겠습니다.
0: 제가. 아니 한 뽑으셔도 됩니다.
1: 넬라 판타지야. 가만히 있어.
0: 예, 청취율 떨어지기 전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가만히 있어.
2: 아, 이런 말씀 드리기 그런데
3: 네네.
2: 최악의 발성 최악의 발성으로 노래를 아이고
3: 네, 공기 95 정도 야, 했습니다.
2: 목 바로 쉬겠는데 이건.
3: 아, 네. 자, 오늘 우리가 유해 우리말 새되다입니다. 자, 오늘 상황극에서요 소프라노 유희진 씨의 목소리를 듣고 태철수 씨가 목소리가 참 새되네요 라고 했습니다. 아, 이거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에요.
2: 오해할 한번. 수 있어요, 진짜.
3: 그렇습니다. 아주 발끈을 했어요. 그래서 유희진 씨가. 하지만 여기서 새되다, 새는 아이예요. 부정적인 의미도 아니고요. 하늘을 나는 새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 새되다는 목소리가 높고 날카롭다라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된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새되게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또 새된 목소리를 새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새되다 하면은 뭔가 아까 그 잠깐 언급이 됐던 싸이의 새, 나 완전히 새됐어 라는 그 노래가 있잖아요. 이거 아마 떠올릴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이 새됐다 이거는 띄어쓰기가 새띄고 됐다거든요. 오늘 배운 새되다와는 완전히 다른 표현입니다.
2: 어허.
3: 2001년 당시의 기사를 하나 볼게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야, 이 단어들이 정말 오랜만입니다. 엽기적인 노랫말로 스타 반열에 오른 좌충우돌형 신세대.
2: 야, 꾸밈 글들이 장난이 아니네요.
3: 그렇죠. 예. 힙합의 오락부장 싸이, PSY 본명 박재상 24살의 노랫말이다. 새 띄고 됐어는 별 볼 일 없게 됐다는 젊은이들 사이의 은어다. 야, 이 단어들이 참 주옥 같아요, 그죠?
2: 진짜 와 엽기적인 뭐 좌충우돌형 오락부장 뭐 네. 네. 대단합니다.
3: 그때 이제 그 새 띄고 됐다는 별 볼 일 없는 신세가 됐다는 의미의 은어로 우리가 썼던 거예요.
2: 그렇죠.
3: 근데 오늘 이제 본 새되다 붙여서 쓰는 새되다는 목소리가 높고 날카롭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전혀 다른 표현입니다, 여러분.
2: 예, 덕분에 또 한 단어 알았습니다. 새되다,
3: 네.
2: 새되다. 세대다. 짧게 해야겠네 그러면.
3: 세대다.
2: 세대다.
3: 발음이 좀 어렵죠? 네.
2: 자, 오늘도 잘 배웠습니다.
3: 네.
2: 조용희님이 휘프라노 성악 발성은 아니네요. 테너 추천합니다. 휘테너.
3: 휘테너.
2: 해봐요.
3: 휘테너. 휘테너 좀 낮아야 되죠.
2: 그렇죠. 낮다기보다 높아도 돼 테너니까.
3: 어떻게 해야 돼? 가만히 있어.
2: 가만히 있어.
3: 가만히 있어.
2: 음악 조금 뺍시다. 오늘 확실히 예, 느껴졌다. 음악 조금 빼고 다른 쪽으로. 자, 이휘준 아나운서 보내시면서 싸이 새 띄워드립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
3: 안녕.

0: 싸이 새 듣고 왔습니다. 아, 이때가 24. 싸이 형님 24일 텐데 대단하네요. 예전에 이거 너무 빨라서 무슨 얘기인지 몰랐는 것 같은데 지금 들으니까 좀 천천히 들리네요. 시대가 이렇게 흘렀습니다. 잠시 후에는 MBC 나세훈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만나보실 거고요. 월요일 4부 유행본부 전민기 유행사무총장인과 요즘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는 유행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오뚜기 카레, 현대자동차, 코끼리베이글닷컴, IS동석, 음주유엔 팀앱 대리, 샘표식품 주식회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서울우유협동조합, 브레이브 모바일,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주식회사 워킷,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합니다.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글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0: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링.

0: 진한 육수 연두링 완전 좋아요. 연두링 잘 부탁드립니다.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학생이 주도하고 독서, 예술, 운동으로 삶을 활기차게 채우는 폼프리스쿨 실천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해 주세요.
1: 8시 16분 딱 지났었는데 이 시각 날씨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2: 네, 테디 오늘 부산, 울산, 제주도에 계신 분들은 바람이 강해서 대화하실 때 쇠된 소리로 목소리가 한 톤 높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영남 해안과 제주 동부로는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도 당신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입니다. 강한 바람에 동해안과 제주도로는 모레까지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은 계속해서 쾌청하고 맑겠고요. 절기 백로답게 아침 저녁으로는 많이 선선합니다. 하지만 낮 동안에는 다소 덥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최저 기온이 18도로 출발해서 벌써 21도 넘었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대전 29도, 부산 광주가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도 서울의 낮 기온은 30도지만 모레가 최고 기온 26도로 주 중반부터는 낮에도 부쩍 선선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MBC 나세웅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나세웅입니다.
0: 네, 기자님 주말에 잘 쉬셨죠?
1: 네, 덕분에 잘 쉬었습니다. 아, 날씨 너무 좋더라고요.
0: 날씨 좋게, 에너지 좋게 이제 네. 채워오셨으니까 또 한 주 잘 부탁드립니다. 아, 시간이 점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1: 아, 그러니까요. 올해 벌써 다 간 것 같습니다.
0: 아, 아쉽기도 하고 잘 됐기도 하고 남은 좀 한 해는 기분 좋게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떤 키워드 가져와 주셨나요?
1: 네, 오늘 키워드는 녹지 폭로, 눈에는 눈, 기적적 생활.

0: 예, 어제 김승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신약 브로커 양모 씨와의 전화 통화 녹취록을 추가로 폭로했습니다. 공개된 녹취록에서 김 후보자는 지난 2021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문제에 대해서 이 브로커 양 씨에게 내가 한번 얘기해보겠다. 무슨 처 어디냐. 처장이 직접 챙겨봐달라 보고해달라고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브로커 양 씨가 과장선에서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소연하니까 알았다라고도 했습니다.
1: 예, 그런 대화가 있었다고 해도 곧바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 않나요?
0: 그렇습니다. 이 실제 청탁이 실무선에 전달이 됐는지를 봐야 하는데 그렇죠. 한동훈 의원은 같은 날 식약처장 비서가 주무부서인 식약처 임상정책과장에게 보낸 문자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어허. 시작처장 비서는 김승원 의원이 따로 문자를 보내왔다. 처장님이 다음부터는 이런 얘기 안 나오게끔 해달라고 하셨다고 과장에게 연락했는데 한 의원은 이게 실무진까지 전달된 성공한 로비의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1: 김승원 후보자의 해명이 또 궁금합니다.
0: 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서 이 정면으로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전체 맥락을 삭제해서 공익 민원을 불법 로비로 왜곡하는 정치 공세라는 건데요. 당시 식약처장에게 연락했던 건 인정하지만 이게 승인하라 이런 압력을 가한 게 아니었고 왜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지 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녹취 어디에도 이 조건 없는 승인을 해달라거나 심사 기준을 완화해달라거나 아니면 뭐 있던 절차를 빼달라고 요구한 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담당자가 책임을 회피해서 심사가 늦어지고 있으니까 이 정당한 민원을 전달했다는 입장인 겁니다.
1: 예, 정치권 반응은 어때요?
0: 일단 국민의힘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임상시험 특혜 로비, 주가 조작, 사법 유착 등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명 철회는 물론 이 수사도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민주당은 이 녹취의 출처를 겨냥했습니다.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한동훈 의원을 불법적 캐비닛 정치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캐비닛은 검찰이 사건을 쟁여두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정치적으로 쓴다는 비유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같은 당 김동완 의원도 이 녹취들이 검찰 수사 기록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한 의원에게 녹취록을 건넨 이 제공자를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의원은 공익을 위해서 임무를 다하는 국회의원의 입을 막지는 못한다고 맞받았습니다.
1: 예, 검찰은 이미 처벌 대상이 안 된다고 판단했던 건가요, 이거에?
0: 그렇습니다. 그 전에 민주당이 문제 삼는 입수 경위 문제부터 보면요. 예. 수사 자료라고 해도 언론이나 정치권에 전달돼 의혹을 검증하는 데 활용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한 의원이 이 녹취록을 어떤 경위로 입수했는지는 더 따져봐야겠지만 만약 브로커 양 씨가 투자자 안심 차원에서 이 주변에 건넸던 것이 다시 전달된 것이거나 재판에 제출된 자료를 관련자로부터 받은 것이라면 이를 곧바로 검찰의 수사 기록 불법 유출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이미 한 차례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의 판단이 나왔었다는 사실인데요. 2024년 검찰은 이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부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기소유예 처분했던 것이죠. 식약처가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했다고 결론 내렸고요. 하지만 야권에서는 이런 논란 자체로 법무부 장관 임명에 적합하냐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인사 검증 문제를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1: 네, 청문회 뭐 꼼꼼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방이 뜨거운데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오늘 두 번째 키워드 눈에는 눈입니다.
1: 오늘 호르무즈 해협에서 또 미국과 이란이 충돌을 했어요.
0: 네, 미국 중부사령부가 현지 시간 5일 이란 유조선 세 척을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순찰 중이던 미 해군 군함 두 척의 탄도미사일을 쐈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앞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눈에는 눈처럼 유조선에는 유조선 전략을 승인했는데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민간 유조선을 공격하면 이란 원유를 수송하는 이란 측 유조선이나 아니면 이란 정부가 직접 소유한 유조선을 그대로 공격해서 되갚아주겠다는 겁니다. 이번 공격 이후 미 중부사령부 사령관은 우리 선박 두 척을 공격하면 세 척을 타격하겠다고 재차 엄포를 놓았습니다.
1: 예, 한동안 저자들단 긴장도가 또 높아지는 모양새입니다. 이란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죠?
0: 네, 이란은 다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과 미군 관련 선박을 공격하면서 맞보복에 나섰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자신들이 승인하지 않은 항로로 해협을 지나던 유조선 세 척, 그리고 다른 해역의 미군 관련 선박 세 척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로켓 발사대를 타격한 다음에 다시 양측이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란은 요르단과 쿠웨이트에 있는 미군 기지 공격했고 미국이 군시설과 유조선을 다시 타격하는 그런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하는 밤사이에 미군 해상

0: 봉쇄선까지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바깥까지 자신들의 통제 구역을 새로 설정하겠다고 긴장도를 높였습니다.
1: 네, 이 와중에 우리 정부도 파병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0: 네, 이 부분이 더 관심 사안인데요. 예. 지난 4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한반도 대비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에서 우리도 운신할 수 있다 이렇게 운을 떼놓은 상황입니다.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도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 몰라라 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했고요. 다만 대외적으로는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고민이 깊다고 말했습니다. 한다면 파병을 한다면 비전투 작전에만 참여할지 전투부대를 보낼지 내부에서 검토는 하고 있지만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1: 아무래도 미국의 압박이 좀 크기 때문이겠죠.
0: 네, 굉장히 노골적입니다. 예. 미국 정부가 우리에게 호르무즈 작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건 공공연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국을 콕 집어서 공개적으로 조금 도와줄 수 있겠냐고 했더니 안 하는 편이 좋겠다고 뭐 거부했다, 뭐 기억해 두겠다고까지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파병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이 대공미사일 청궁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우크라이나에 판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칼럼까지 SNS에 공유했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이란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모두 발을 담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대놓고 결단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밤사이 백악관 관계자가 재차 한국 정부가 자원을 투입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한국은 중동산 원유 수입 주요 수입국이라고 말했습니다.
1: 예, 이란은 즉각 반발을 했다면서요?
0: 아직 우리가 파병을 공식 추진하는 것도 아닌데 이란 고위 관계자는 한국은 미국의 압력에 응해서는 안 된다. 이란에 맞선 행동을 한다면 직접적인 침략,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또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전쟁 당사자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파병은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는데 여권 안에서도 현재 반대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조국혁신단 조국 원장은 헌법에 대한민국은 침략전쟁을 부인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반대했고 진보당과 정의당도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1: 예, 내일 한 프랑스 이제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이야기가 될까요?
0: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프랑스로 떠났고 내일 파리에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호르무즈 문제가 의제가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아주 조심스럽게 프랑스가 호르무즈 통항을 위한 국제적 연대에 가장 먼저 움직인 나라라면서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조심스럽게 있다고 한 얘기겠죠.
1: 예.
0: 호르무즈 파병의 소극적이었던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이 이미 입장을 바꿔서 일단 아라비아 반도 일대에 전력을 보내는 방식으로 이 미국을 달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란을 직접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이 프랑스 등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고 적정 수준의 기여 방안을 찾는 게 우리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1: 예. 마지막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마지막 키워드는 기적적 생환입니다.
1: 네팔에서 또다시 기적 같은 구조 소식이 들어왔어요.
0: 네, 네팔 대홍수가 난 지 열흘 만에 터널에서 생존자가 발견됐습니다. 네팔 라수아 지역에 있는 어퍼 트리슐리 1 수력발전소 공사 현장인데요. 현지 시간으로 그제 오후 1시 15분쯤 터널 한 225m 지점에서 중국인 노동자 루하이 타오 씨가 구조됐습니다. 한국 구호대와 네팔군이 합동으로 수색을 했는데 당시 영상을 보면 우리 구조대원들이 진흙지대를 엎드려서 지나고 물 웅덩이를 헤치면서 들어갔는데 거기서 사람 형체가 발견한 대원들이 생존자 괜찮아요? 라고 소리쳤고 루 씨가 상부 구조물 철근 뒤에서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스스로 걸어 나올 만큼 건강 상태가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1: 다행입니다. 열흘이나 지났는데 살아있다니 너무 반갑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0: 다행히 일부 구간이 진흙에 매몰을 됐지만 터널 내부에 충분한 공기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실제 불빛이 자신을 비췄을 때 루 씨는 정말 믿기지 않았다고 말할 정도였다고 했는데요. 그 전에 발견됐던 두 명 역시 구의를 버텼다고 했습니다.
1: 예. 9명의 우리 실종자도 어딘가 살아있었으면 좋겠는데 수색 작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0: 마침 루 씨가 발견된 어퍼 트리슐리 1 발전소 현장이 연락이 끊긴 두산 에너빌리티 직원 6명, 한국 남동발전 직원 3명이 근무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1: 예.
0: 루 씨가 내가 있던 곳 근처에 한 명이 더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구호대는 이걸 근거로 네팔군과 협의해서 터널 집중 수색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시신 한 구도 수습했고 다른 시신 두 구의 위치도 파악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제 수습마저 해서 시원한 확인 작업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업체들도 하류와 상류에서 헬기와 드론으로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1: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오늘의 핵심 한 줄 어떤 걸까요?
0: 네, 열흘이면 이미 늦었다. 골든타임은 72시간이다. 다들 그렇게 말했는데 저도 매일 취재하면서 현장 사진 보고 시신 수습하는 장면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어지러웠거든요. 예. 그런데 실종자가 두 발로 걸어 나오는 기적이

0: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한 줄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1: 맞아요. 희망이었어요. 걸어 나오는 모습이. 나성 기자님 고생하셨습니다. 수요일날 뵐게요.
0: 네, 감사합니다.
1: 저희는 광고 듣고요. 전민기 유행사무총장님과 유행본부 시작할게요.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압도적 성장 함께 사는 특별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2026년 명량대첩축제가 오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진도와 해남 울돌목 일원에서 개최합니다. 올해 명량대첩축제는 융복합 실가명 명량해전 주제공연을 통해 울돌목 승전의 감동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출정 퍼레이드, 수문장 교대식, 강강술래, 씻기꿈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김장훈, 송가인, 애녹, 전유진 등 인기 가수들의 공연도 펼쳐집니다.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이 있는 2026 명량대첩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3: 8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4: 네 테디, 오늘 좀 많이 밀립니다. 차들도 많은데 사고 고장차 소식도 상당히 많은데요. 먼저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월드컵대교 부근에 사고 나면서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가는데 35분 정도 걸리고 있고요. 이후로도 사고가 많았는데 처리는 됐지만 지금 국회 앞에서 영동대교 쪽으로 쭉 속도 떨어집니다. 강변북로 행주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지체인데 이 구간도 1시간 30분 걸리면서 많이 밀려있고요. 반대 강 서쪽으로 두길다 구리암사대교 일대부터 동작대교까지는 밀려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수 쪽으로 홍지문터널 입구에도 사고 나면서 홍제동에서 홍지문터널까지 밀려있고요. 반대 성산 쪽은 종암동에서 홍제동까지 지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달래내 부근도 5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금토 분기점부터 밀리고요. 이후로 반포까지 10km, 또 기흥에서 신갈까지 지체고 분당 수서로 청담 쪽도 위례 부근 사고 있어서 혼잡합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세계의 정세, 세상의 흐름을 전달하는 굿모닝 FM 트렌드 연합본부 유행본부. 다이어트 선언과 동시에 맛집 투어를 시작한 분입니다. 양면을 다 잡고 있네. 전민기 유행사무총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유행사무총장 전민기입니다.
0: 아, 형 다이어트 시작했어요?
1: 다이어트 해서 많이 뺐어요 지금.
0: 지금 많이 빠지는데 또 계속해요?
1: 아니 이제 딱 목표,
0: 끝났어요.
1: 목표 이제 다 채워가지고 이제 유지어터로.
0: 아 네. 그래서 이제 맛집을 다니시기 시작.
1: 그게 아니고 주말에 부모님 모시고서 온 가족이 이제 강원도 동해에 놀러 갔단 말이에요.
0: 아 그럼 먹어야죠.
1: 거기 이제 무릉계곡이라고 진짜 좋더라고요. 근데 그 밑에 한 가든에서 해신탕이라는 걸 먹었는데.
0: 아 해신탕.
1: 거기 사장님께서 라디오 잘 듣고 있다고.
0: 오, 야. 네,
1: 테이 라디오 잘 듣고
0: 세상에,
1: 있다고.
0: 세상에.
1: 제 마음을 듣고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0: 아, 진짜.
1: 아, 죽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요즘에 거기 이제 예전만큼 사람이 많이 안 온대요. 그 좀 많이 우리가 유행하고 좀 핫한 곳도 좋지만 이렇게 뭐 무릉계곡, 동해 삼척 이런 데도 좀 많이 가보시면 맛집

0: 너무 많아서 좀 찾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해신탕 진짜 그냥 보기만 봐도 뭔가 몸이 건강해지는
0: 네,
1: 느낌인데.
0: 그다 너무 재료도 신선한 거 쓰시고 사장님 네 분이 너무 좋으셨어요. 젊으신 분들이었는데.
1: 잘또 맛있는 거 드셔서 오히려 몸
0: 네.
1: 건강 챙기고 오신 것 같은데. 자, 뭐 살도 빠져서 미모도 올라오고.
0: 아 근데 힘들었어요.
1: 아,
0: 우리
1: 힘들었어?
0: 집안에 그 패턴이 있는데 2박 3일 가잖아요. 앞이 너무 행복했거든요. 끝엔 또 엄마 아빠가 좀 다투셔가지고
1: 그 얘기 왜 해요?
0: 마지막 끼니 먹을
1: 왜
0: 때
1: 또그 얘기 왜 해요?
0: 꼭
1: 또.
0: 싸우대
1: 그
0: 마지막에.
1: 얘기 왜
0: 왜 그러는
1: 하냐고.
0: 거지? 아니, 엄마 아빠들 잘 있다 마지막에고 2박 3일 동안 꼭 참으시나 봐. 뭐에
1: 그렇지.
0: 서로에 대해서.
1: 그렇지, 그렇지.
0: 그럼 끝까지 참았으면 좋겠는데 마지막에 터집니다.
1: 터트리죠.
0: 예. 그래서 어제 고등어 먹을 때는 고등어 가시가 목에 걸린 것처럼 많이 불편했다.
1: 이제 또 가시면서 또 집에 가시면 또 화해하시고 하죠.
0: 제발 집에 가서 싸워 주시기를
1: 그 얘기
0: 부탁드리겠습니다.
1: 또 화해하셔가지고. 자, 고생하셨는데요. 자, 일하는 게 제일 편할 수도 있습니다.
0: 맞아요.
1: 유행사부 총장님과 함께 유행본부 오늘도 시작해볼까요?
0: 네, 오늘도 제가 유행본부 타이틀에 걸맞은 핫한 키워드들을 준비해봤는데요. 그 첫 번째 분야는 힙해지려면 꼭 알아야 하는 최신 유행을 소개하는 시간, 이름하여 Weekly Trend.
1: 아우, 맞다. 오늘 알아볼 트렌드 어떤 거예요?
0: 네, 요즘 제대로 화제가 된 유행어죠. 1분마다 마음이 바뀌는 갈팡 질팡의 끝판왕. 저 면접 포기하겠습니다. 아, 예, 생각해보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아, 아니다, 아니다. 포기하겠습니다. 아, 아님, 저 면접 진행하겠습니다.
1: 뭐야? 진짜 이런 게 있어요? 뭐예요?
0: 네, 요즘 그 SNS에서 화제가 된 유행어 중 하나인데
1: 예.
0: 면접 앞둔 한 지원자가 이제 면접관에게 보낸 메시지가 온라인에 캡처본으로 올라오면서 화제가 됐어요. 이거 사진을 보면은 오전 10시 27분에 죄송합니다. 저 면접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고 바로 1분 뒤인 28분에 아니 저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어요. 면접 보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1: 생각 너무 짧게 한 거 아니에요?
0: 네, 이렇게 보내요. 근데 또 1분 뒤인 10시 29분에는 저 면접을 포기하겠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이나 면접을 이제 번복하면서 메시지를 받은 면접관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1: 이게 실제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뭐 짤로 만든 거예요? 뭐예요?
0: 이거가
1: 실제예요?
0: 지금 네, 실제로 지금 알고 있고 이 모든 게 불과 4분 만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도 참 재밌습니다.
1: 진행과 포기를 한 10번을 네. 했는데 이게 4분 만에 이렇게

0: 혼자 속으로 치열하게 하잖아요. 스스로 속으로.
1: 그렇죠.
0: 근데 이제 생각이 휙휙 바뀔 때마다 면접관에게 1분 단위로 보고하듯이 문자를 보낸 점이 웃긴 포인트입니다. 거의 뭐 지킬앤하이드 수준이고 많은 분들이 재밌어하기도 하는데 인간이라면 누구나 갈팡질팡하는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그 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 공감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도 가끔 뭔가 상대방이 뭘 보냈다가 그 사이에 마음이 바뀌어서 요즘에 그치,
2: 수정
0: 그 깨톡의 지우기
2: 아, 지우기랑
0: 그럼 저쪽에서 뭐 지웠냐 또 물어보잖아. 그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가끔씩 뭐 예. 별건 아니어도 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아, 그래도 면접할 때 이렇게 하면은 전 지금 스트레스 받는데 보면
0: 그죠.
2: 저는 이미 꼰대인가 봐요. 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사람이랑 어떻게 이래?
0: 그 쉽지 않지.
2: 아 이거 예. 아니야.
0: 맞아.
2: 자 면접을 보겠습니다. 아니 포기하겠습니다. 아니 진행하겠습니다. 아니, 생각해보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요 유행어 챌린지. 굿모닝 FM 버전으로 응용해서 한번 네. 뭐 해보기는 하겠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 굿모닝 FM 인별에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보러 와주시고요. 다음 파트 가볼까요?
0: 네. 이번에는요. 요즘 가장 핫한 인물을 소개하는 시간.
2: 위클리 피플. 화제 인물 바로 소개해 주시죠.
0: 새로운 전성기를 맞은 레전드 힙합 그룹 에픽하이입니다.
2: 어, 에픽하이 우리 유행본부에 꽤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어. 정말 요즘에 에픽하이 보면은 인기 너무 많아요.
2: 그래서
0: 공식
2: 있어.
0: 유튜브 채널도 구독자 수가 188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 채널에서 선보이는 자체 예능 콘텐츠 에픽핫에도 세대를 막론하고 지금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에픽핫의 가요제를 열어가지고 타블로, 투컷, 미스라 씨가 각자 솔로곡으로 대결을 펼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특히 열광하는 게 뭐냐. 20년 넘게 함께해온 그 세 사람의 찐 우정과 관계성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함께한 사이에서만 나올 수 있는 거침없는 디스와 날것의 티키타카가 매력인데 이제는 뭐 셋이 그냥 앉아서 대화만 해도 하나의 컨텐츠가 될 그런 정도입니다.
2: 맞아요. 에픽하이 올해로 벌써 데뷔 23주년 맞이했습니다.
0: 네.
2: 롱런 비결을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0: 네, 그 문상훈 씨 유튜브 채널 빠더너스에 나와서 롱런 비결을 직접 밝혔는데 좀 들어볼게요.
3: 정답을 깨달았습니다. 그 질문하신 거에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저희 셋은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외부에서 욕을 먹거나 아니면 해코지 당하거나 아니면 괴롭힘 당할 때 잘 견뎌내는 이유가 평상시에 우리끼리 너무 욕해요, 서로. 이 내부에서 공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4: 난 가끔 그렇게 생각해. 아프다 보면 되게 착한 거야.
3: 그러니까
4: 뭐 우리 마음이 약해가지고 세게 말을 못하더라고.
3: 이래서 뭐 여, 우리한테 끼겠어? 약간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뭐 앞에서도 욕하고 어,
4: 뒤에서도 욕하고 네. 둘이 있을 때도 욕하고
3: 둘이 있을 때 욕하고 이러면서 계속 골고루 욕을 하다 보니까 면역 백신 같은 거죠. 백신 해봐요. 근데 서로 욕해봐요 한번.
0: 네.
2: 서로 욕해보라뇨.
0: 그러니까
2: 더블로 형.
0: 아 근데 저는 이거 좀 공감이 많이 되는
2: 아,
0: 게
2: 그래요?
0: 저희 집안 분위기도 상당히 전투적이었어요.
2: 아~
0: 서로가 서로를 지적하고 비난하고 예. 어릴 때 이걸 견뎌냈더니 어. 지금도 뭐 악플이 아무렇지가 않은
2: 아 이게 또 면역이 되는구나.
0: 면역 아 약간은 필요한 것 같아 저는.
2: 아 그렇지. 예. 너무 또 깨끗한 환경으로 있다가 험한 사회생활 나와서 상처받느니
0: 맞아요.
2: 안에서 강하게 키워서
0: 강하게 키울 필요가 웃어라. 있어요 실제로.
2: 그것도 뭐 방법일 수 예. 있습니다. 아, 뭐 진짜 근데 오래된 친구들은 서로 막 디스하고 욕하고 해도 뭐 리스펙과 사랑이 사실 있다는 걸 믿음이 있잖아요. 관계의 믿음이.
0: 맞아요. 맞아요.
2: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은데
0: 네.
2: 에픽하세에서도 세 사람의 관계성이 잘 드러나는 장면이 많죠.
0: 그 과거 타블로 씨가 안티들 때문에 이건 진짜 사실 굉장히 힘든 시간 보냈던 사건이에요.
2: 네.
0: 당시 졸업한 스탠퍼드 대학교까지 직접 찾아가서 학력을 증명을 해야 했는데 에픽하세를 통해 이제 미스라 투커 씨가 타블로 씨를 다시 스탠퍼드 대학교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힘든 기억이 남아있던 장소였을 텐데 좋은 추억을 새로 쌓을 수 있게 한 거고 새 멤버가 평소에는 서로 투닥거리면서 농담을 주고받지만 그 중심에 잘 보면 결국에는 서로를 향한 그런 진한 우정이 있다는 걸 좀 잘 보여준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2: 예. 어, 에픽하이, 에픽하세 뭐 뿐만이 아니라 콘텐츠 진짜 잘 만드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콘서트 포스터인데
2: 아 이건 유명하죠.
0: 솔로 지옥을 이제 블루 지옥으로 K-POP 데모원 헌터스를 K-POP 되는 형들스로 뭐 바꾸는 등등등 해가지고 그때그때 화제가 된 콘텐츠를 패러디하면서 매번 웃음을 주고 있는데 뭐 잘하는 것 같아. 셋 다 약간 재치가 있어서 그런지
2: 그걸 또 네. 퀄리티 있게 만드니까 또 좋은 것 같아요.
0: 맞아요.
2: 콘텐츠가 화제가 되면서

0: 스카이의 음악도 다시 사랑받고 있죠.
1: 대표적인 게 이제 Love Love Love인데요. 2007년에 발표된 노래인데 올해 쇼폼 콘텐츠를 통해서 다시 유행하면서 음원 차트까지 역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사실 학창 시절에 듣던 추억의 노래인데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는 이제 새롭게 발견한 그런 노래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뜨거운 인기가 공연까지 이어졌는데 지난 7월이었죠. 데뷔 후 첫 공식 팬미팅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는 9월 30일부터는 뉴욕을 시작으로 13개 도시를 도는 북미 투어도 예정이 돼 있는데 근데 사실 이 에픽하이 그 콘서트는 늘 매진이었고 빠르게 그 찾는 분들은 계속 찾던 그런 무대인데 요즘엔 더 인기가 많아졌어요.
0: 맞아요. 요새 어린 친구들 젊은 친구들까지 사랑을 하고 있는 팀입니다. 20년 넘게 함께한 세 사람의 케미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더 응원하게 되는 이 세 분, 세 형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노래 듣고 계속 이어갈게요. 에픽하이의 Love Love Love 듣고 올게요.

0: 이 노래가 에픽하이 노래였구나 하시는 분도 있네요. 예, 자주 들리니까 또.
1: 네.
0: 굿모닝 FM 테입니다. 전민기 유행사무총장인가 유행본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에픽하이 러브 러브 러브.
1: 네.

0: 이 문자 웃긴 게 왔는데 하나 해도
1: 예.
0: 돼요? 조국희님이 우리 딸이 방과 후 합주부 넣었는데 바이올린 하겠습니다. 며칠 뒤에 플루트 하겠습니다. 다시 며칠 뒤에 바이올린 하겠습니다. 번복해서 죄송합니다. 아 진짜 미쳐요. 근데 이거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 엄청 공감할 거예요.
1: 아, 왔다 갔다
0: 학교에서
1: 하지.
0: 뭐를 골라야 되는데 예. 애가 왔다 갔다 계속해요.
1: 그
0: 처음엔 들어주다가 나중에 이제 화가 나는 예, 이 경험 저도 있습니다.
1: 야, 0200번님은 에픽하이 콘서트 거의 15년 이상 갔는데 갈수록 예매 어려워지고 어린 팬들도 느는 게 놀라워요.
0: 그렇다면서요.
1: 오랜 팬들은 또 여러 가지 풍경들을 함께하고 네. 계시겠군요. 자, 이제 마지막 파트 가볼까요?
0: 네, 이번엔 요즘 화제인 컨텐츠를 소개해드리는 시간. 위클리 컨텐츠.
1: 오늘 소개해 주실 컨텐츠 어떤 건가요?
0: 날씨가 선선해지는 이때 국내외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그중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컨텐츠 바로 영화제입니다.
1: 오, 영화제 요새 열리고 있죠?
0: 네, 먼저 이탈리아 베니스로 가보겠습니다.
1: 이탈리아.
0: 제83회 베니스 국제영화제가 지난 2일 개막해서 오는 12일까지 열리고요. 올해는 우리나라 영화계에서도 이제 특히 주목하고 있는 작품이 있죠. 요즘 광고도 많이 나오던데 바로 전도연, 설경구, 조인성, 조여정 씨 주연의 이창동 감독 신작 가능한 사랑입니다.
1: 아, 배우들이 뭐 쟁쟁합니다.
0: 그렇죠. 예.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쌍의 부부가 다큐멘터리 제작을 계기로 만나면서 각자의 삶과 숨겨진 욕망을 마주하는 이야기인데 특히 이창동 감독이 버닝 이후에 8년 만에 선보이는 신작이라서 일찌감치 기대를 모았는데 이번 베니스 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이 돼서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에 도전을 합니다. 그 이창동 감독이 베니스 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한 거는 영화 오아시스 이후 무려 24년 만이라고 해요. 또 최근에는 미국 밀벨리 영화제에서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보여준 감독에게 주는 어터상 수상자로 선정이 됐는데 이건 한국인 감독으로는 또 최초라고 합니다.
1: 어우, 자랑스럽네요.
0: 네.
1: 이창동 감독의 신작 가능한 사랑. 과연 베니스 영화제에서 최고상 받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리고 또 영화제 열리고 있나요?
0: 그렇죠. 지난 3일에 개막한 제22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있고요. 내일인 8일까지 영화제가 이어지는데 이거는 뭐 영화뿐만 아니라 음악 공연과 토크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특히 올해는 이제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두 거장이죠. 봉준호 감독과 박찬욱 감독도 영화제를 찾았고 또 장항준 감독이 2년 연속 제천 영화제 집행위원장을 맡았는데 개막식에서 또 재밌는 말실수를 했다고 하거든요.
1: 어허.
0: 잠깐 또 들어볼게요.
2: 제 22회 부산
3: 에헤 여기 제천. 제천 시장님이랑 지금 도지사님이랑 다와 계시는데 이게 무슨 민폐입니까?
2: 죄송합니다. 여기 제작진들하고 다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1: 예, 지금 보니까 처음에 부천이라고 하려고 그랬어.
0: 맞아.
1: 그럼 앞에 것만 고치면 되는데 뒤에 걸 고쳐서 부산이라고 하시고 많이 잘못 가셨네요. 예. 아, 참. 아내인 김은인 작가가 또 관객석에서 야유를 보내는 장면도 인상적입니다.
0: 아, 재밌죠.
1: 아, 재밌어요.
0: 네.
1: 또 어떤 영화제가 열리나요?
0: 찾아보면 우리나라 영화제가 지역별로 다양합니다. 당장 이번 주 목요일이죠. 10일부터는 제18회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가 고양시와 파주 일대에서 열리고요. 이번 주 금요일 인천에서도 세대 공감 영화제가 열립니다. 그리고 아시아 최대 규모의 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가 10월 6일부터 열흘간 열리죠. 올해도 이제 부산 찾는 배우 라인업이 굉장히 화려하다고 하는데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받은 양자경 씨가 15년 만에 부산을 찾고요.
1: 오, 자경이 누나.
0: 네, 올해 베니스 영화제 심사위원장인 매기 질렌할 씨도 처음으로 한국을 찾을 예정인데 10월에 또 전북 장수군에서 장수 산골마을 영화제가 개최될 예정이고 마지막으로 11월에는 서울 독립영화제가 열립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영화제가 많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 뭐 부산은 사실 해외에 유명 스타들도 많이 오니까
1: 맞아요.
0: 또 많은 분들이 몰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날씨가 이제 좋아지니까 밖에서 할 수 있는
0: 네.
1: 페스티벌이 많이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반가운 소식들이 있네요.
0: 네.
1: 9629번님이 저는 네. 다음 달에 부산 국제 영화제 가요. 그래서 9월은 열심히 일해야 해요.
0: 맞아요, 맞아요.
1: 아, 여기 가면 또 쓰셔야 되니까.
0: 특히나 여기 이제 제가 아는 라디오 PD님, 작가님들 꼭 가시더라고요.
1: 아, 맞아요.
0: 영화제는.
1: 너무
0: 네.
1: 핫한 영화제가 돼버렸어.
0: 맞아요.
1: 9629번님 가능한 사람 완전 기대 중이에요.
0: 오.
1: 지금 평 좋다고 하거든요.
0: 그러네요.
1: 저도 기대가 돼요.
0: 베니스 영화제 상 타면 좋겠다.
1: 아, 이창동 감독님은 네. 깊이 있는 그 메시지들 많이 영화에 담으시니까
0: 맞아.
1: 기대가 됩니다. 네. 배우들도 짱짱하고. 자, 이쯤에서 저희 광고 듣고 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0: 한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수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3: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Walk it, walk it. 언제
4: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5: 안전화.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6: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5: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7: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굿모닝 FM 태희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깨끗한 세탁, 기분 좋은 향, 소소 이지에서 캡슐 세제, 참기름의 기준 예천 참기름협회에서 선물 세트,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마실에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을 드립니다.
2: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1: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전민기 유행사무총장님과 유행본부 함께 했습니다. 마칠 시간이에요. 9139번님이 울산에도 사랑영화제 있다고.
3: 진짜요?
1: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열린다고.
3: 네. 울산 울주 세계 산악영화제라는 게 있구나.
1: 아, 그렇구나.
3: 산 나오는 영화들 모으는 건가?
1: 그런가?
3: 재밌겠다.
1: 저도 잘 몰랐네요.
3: 네.
1: 이게 아마 저 있을 때는 없었던 영화제 같은데.
3: 네.
1: 많이들 즐기시고 영화제가 많이 붐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3: 네, 고향이니까 가야죠.
1: 저요?
3: 네, 콘서트. 아니, 콘서트래. 안 불러주시나? 개막
1: 콘서트. 불러줘요,
3: 제가 불러주세요. 예.
1: 제가 그냥 가도 이상해요.
3: MC나 이제 직접 노래하는.
1: 아, 네, MC는 하지 않겠습니다.
3: 그래요?
1: 저 MC는 DJ만 하는 걸로. 아,
3: 그럼 이제 섭외하시는 분들이.
1: 네, 전민기 총장님 MC로 하면 제가 노래.
3: 울산이요? 네. 아, 단가가 안 맞을 것 같아. 멀어서.
1: 아니, 얼마 쓸지도 모르는데 울산 잘 살아요. 울산 잘 산단 말이야.
3: 네, 연락 주십시오.
1: 자, 준이의 무비 들려드리면서 저희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챌린지 찍으러 가야 돼요 지금.
3: 좋아요.
1: 여러분,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로 봉합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두껍게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목포 사막도 특설 무대에서 함께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서남해안 기업도시개발, 대송한방건강랜드, 해남미소, 목포농협, 삼양농협, 선일물산, 북신한농협, 목포해상케이블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매장,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광림건설, 금천토건, 전남서부항운 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손만 잡고 잘게. 어떤 상황이 떠오르세요? 요 말은 바다 족제비, 해달이 하는 얘기인데요. 해달은 평생 바다에서 지냈는데 자는 동안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다시마나 해초를 몸에 감고 잔대요. 일종의 다친 셈이죠. 근데 해조류가 없을 때는 옆에 있는 다른 해달에 손을 잡고 잔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사진을 보고 있는데 애들이 배를 까고 누워가지고 붕둥 떠가지고 진짜 손을 잡고 자고 있어요. 자, 해조류 속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는 해달처럼 이번 한 주도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잘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9월 7일 월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